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라는 건 별것 아닌데 그게 그렇게 좋아요. 사실 단골은 단순히 가게를 자주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만들어주시는 거더라고요. 손님 한 명 한 명 얼굴을 외워주시고 좋아하는 메뉴 기억해주시고 며칠 안 보이면 어디 다녀오셨어요? 물어봐주시는 거. 그 작은 관심이 사람을 다시 발걸음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누가 말한 작은 일 잊지 않는 것. 지난번에 그거 어떻게 됐어? 한번 물어봐 주는 것. 사람들은 자기를 기억해 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잖아요. 그게 신뢰의 시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억하시는 분.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오늘 한 사람만이라도 마음에 새겨봐 주는 건 어떨까요? 여기는 뿜뿜 라디오. 오늘도 당신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건

너는 내 아들이라 인치엘로의 음성으로 함께 해보면서 6월 9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동산 오늘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군가를 기억해 보는 그런 하루로 보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단골이 다들 있으시죠? 네, 우리 박병현 씨께서는 저는 병원, 미용실, 식당 등 인연을 맺으면 쭉 갑니다 라고 또 남겨주신 분도 계신데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라는 것, 그 사실이 참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기억해 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변화시킬 수도 있는 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억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누군가를 한번 기억해보는 그런 하루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거창한 게 아니죠. 누가 얘기했던 것, 작은 일 잊지 않는 것, 지난번에 그거 어떻게 됐어요? 한번 관심 가져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는 것. 이름 틀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조차, 그런 작은 것들조차도 지금 사람의 신뢰를 얻기에 또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행동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작은 관심을 한번 기울여보는 그런 화요일 아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당신을 기억하는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충현이 누나 일찍 오셔가지고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는데 제가 더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당신을 기억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가셔서 하루 한 줄의 묵상, 네, 하루 말씀 한 구절, 네, 그 은혜 충만히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뿜뿜의 단골로 오래 기억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라고 이성훈 씨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럼은요 라는 대답 드리고 싶네요. 성훈이 성훈이 이성훈이 매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병욱 씨, 두대로 147에 가면 알아봐 주십니다. 저 인간 또 오셨네요. 라고. 아, 네, 언제 그래서? 예, 저 인간은 빼세요. 오셨어요? 이렇게 격하게 반겨드립니다. 디제이가 반겨드리니까 두대로 147 또 노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거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요즘은 예, 그거 상폐됐어요. 상장 폐지됐다고? 예, 그래요. 그것도 관심이죠. 예, 관심이고. 위로가 필요한 것에 위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양창수 설공이 입장, 정병숙 씨, 그리고 성병숙 씨도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병숙 씨 두 번째 출석하면서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한다고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자, 찬양으로 함께 출석 체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죠. 단문 50원 샵 0981번 뿜뿜 두 글자 남기시면서 출석 체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께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추첨 통해서는 선물까지 챙겨드립니다.

1670-6489 최기환 오기씨 1457-709-5416 로이 김미영 남병숙 이혜선 정병숙씨 동금씨도 입장 맞춰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나는 오늘도 여호와 앞에 열매 맺는 나무의 찬양 함께했고요. 계속해서 찬양 이어갑니다. 마커스 월십이 찬양해요. 나 기대해. 오늘 하루도 기대해야죠, 그렇죠?

글자 출석 체크 던져주시고 네, 던져주신 분들께는 갑자기 부르기 이행시 타임 달려갑니다. 오늘의 이행시 단골. 단골 이행시 답변하시면 샵 0981번으로 툭툭 던지세요. 앞뒤 안 맞는 이행시 오늘 심사 기준입니다. 6843-7632 6835 이병남 어느 여

할렐루야. 나 기대해. 마커스 월십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시간 9시 19분이네요. 자, 찬양과 함께 갑자기 분위기 이행스 타임까지 달려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시어가 단골인데, 여러분들의 작품들을 조금 이렇게 쓱 몇 개를 훑어봤더니 조금 러프하게 쓱 훑어봤는데 제시어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자가 예. 골자가 상당히 골치가 아프네 이게. 요거를 오늘 그 별일 없이 예, 소개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예, 여러분들이 좀 부대끼지 않도록 예, 잘 순화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6835님 단수 골 때려. 시작부터 뭘 때려. 예. 골을 때려. 예. 꼬리를 때려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68

사모님, 이병욱 씨 단 거 많이 먹으면 골. 거로 갑니다. 예. 어딜 가요? 예. 그래요. 단 거 많이 먹으면 건강이 많이 예 아프고 예 단명할 수 있다라는 것도. 또 다른 분이 가겠습니까? 공병훈 씨 단물 쏙 빼먹고 골 골수까지 뽑아먹는 맛있는 도가니탕. 네. 맛있겠다. 도가니탕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맛있겠다. 도가니탕은 그 소스가 맛있어요. 소스. 예. 그 양념장. 예. 그것이 this is 겨자를 살짝 풀어가지고 거기에 약간 간장 베이스인가요? 그거? 거기에 이제 싹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힌 맛을 보여주는 yes, 도가니탕. 예. 맛있겠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최은진 단단한 골 골수팬 건수 포레버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마음은 띵동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 최예원 씨 단 거 좋아하세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골 이걸로 갑니다. 조심하세요. 예, 자꾸 어딜 가? 어딜 가요? 가지 마. 예,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충현이 누나, 단단하게, 골고라게. 골고라게는 좀 이렇게, 안 맞지 않나요? 예, 그거는 약간 조금, 아이고, 골고란, 그 골골 아닌가요? 네. 다른 의미가 있는지 좀 상세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씨 단단히 붙들어라. 골. 통. 야. 예,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 되겠네요. 예. 그래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7618님 주님만의 주가 아니잖아요. 단골이라니까. 예, 주골이 아니라 단골입니다. 예, 7618님 실패. 하창수 씨 단디 하이소 골 골롯에서 읽기 전에 고맙다. 예, 하창수 고마워요. 아야 골롯에서가 있었네. 골롯에서가 있었네. 예, 여러분 골롯에서가 있어요. 예, 골롯. 아, 이렇게 내 마음이 시원할 수가. 아, 골로 가지 말고 골로 세서예요. 예, 네, 골로 세서. 고맙습니다, 장수. 좋은 거 알려주셨네. 이병남 씨,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골이 나자 천국까지. 아, 좋네. 이병남 성공. 아, 이병남 단단한 믿음 갖고 골이 나자 천국까지.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고마운지는 모르겠는데 고마워요. 여하튼 이병남 고맙습니다. 자, 다음 작품 만나봅니다. 네, 6901님 단 한 번만 사드셔도 됩니다. 골 골치 아프게 매일 찾아가는 건 제가 할게요. 방문 판매. 방판. 네. 이제 하버드대학교 방판과 나오신 우리 6901님. 예. 축복하고요.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 6132님. 단체로. 골. 골방 가서 기도하자. 야. 좋다. 성공! 단체로 골방 가서 기도하자. 예. 단체 골방 좋죠. 단골 좋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7618님 단단히 주님 안에 묶여 있으면 골 골짜기도 끄떡 없습니다. 이것도 좋은데? 좋은데요? 7618 성공! 성공드립니다. 예, 단단히 주님 안에 묶여 있으면 골짜기도 끄떡 없다. 좋네. 잘했습니다. 정수아 단발로 자르고 골 골무되자. 재밌었다. 근데 재밌었다. 단발로 내가 제가 상상한다고 지금 그림을 그린다고 약간 조금 이렇게 멘트가 없었는데 단발로 자르고 골무되자. 예. 약간 그
기타로 오토바이 타자 같은 느낌을 기타

바로 얻어맞이타자 단발로 골무가 되자.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하창수 단디에서 골 많이 넣자 대한민국.

0: 7732 이병남씨 세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오늘 뭐 넉넉하다 그지?
1: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0: 자, 원래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 이행시에 쓱 들어갔다가 쓱 빠지는 거예요. 자, 이행시는 끝이 났고요. 자, 뿜뿜 두 글자 아직 안 남기신 분들 얼른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

0: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이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0: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방송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시간 9시 30분이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자 오늘 코너 세계 코너 4근 코너 코코넛 시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코넛 시간 천양 믹스 게임. 아 믹스하는 소리예요. 예 믹스하는 소리입니다. 이 뭔 소리야? 뭔 소리긴 에, 섞이는 소리입니다. 자, 말 그대로입니다. 찬양 두 곡을 섞었을 거예요. 예, 잘 섞었을 겁니다. 한 찬양은 멜로디로 한 찬양은 가사로 두 찬양을 하나처럼 섞었을 거예요. 예, 그 섞인 거를 잘 들어보시고 이 찬양들이 어떤 찬양들인지 두 찬양을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정답 남겨주시는 분 중 추첨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음 좀 한번 잡아볼게요. 예, 쎄쎄쎄쎄쎄 너무 쎄. 예, 너, 아 이거 너무 쎄. 아, 너무 쎄. 조금만 줄여줘요. 예,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촉촉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예, 좀 장치를 하나 넣는 거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코코코코 에코 코 락 락 좋다. 예, 약간 전문가스럽죠. 예.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 갑니다. 오 주여 내 마음이 주

문망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그만. 그만해, 이제. 그만해. 예. 자, 이 찬양들의 제목은 무엇이었을지. 예, 정답. 왜? 왜? 왜? 배경음악 뭐야? 예. 아, 이렇게 훌륭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예. 자, 내려주세요. 음악 내려주세요. 예. 그 음악이 나를 더 촬영하게 하는 거야. 예. 그냥 쓱 지나가면 그냥 담백하게 넘어갈 거를 갖다가, 그지? 예, 괜히 이렇게 서정적인 음악 깔아가지고, 그지? 그만하라고! 그만해. 예. 자, 과연 이 찬양들의 제목은 무엇이었을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 한 곡 같았겠지만, 정확하게 두 곡이 섞여 있는 곡이었습니다. 어? 아니, 두 곡이 섞여, 아니, 하나 아니, 예, 두 곡이에요, 두 곡. 예, 두 곡입니다. 굉장히 DJ가 자연스럽게 섞어가지고 이게 마치 한 곡처럼 보였겠지만 아니에요. 두 곡이었습니다. 두 곡이 들어있었습니다. 과연 그 두 곡은 어떤 곡들이었을까요? 멜로디는 어떤 곡이었을지, 또 가사는 어떤 곡이었을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하다 건디 이런 아나운서 어디 가도 못 구함이라 남겨주셨습니다. 예. 좋은 말이지? 예, 좋은 말이고. 자, 참 잘하십니다. 라고. 예. 참 잘하는 것입니다.

뉘앙스들이 약간 좀, 예. 기분 탓인가? 이런 걸 이제 자격이 있어 지심이라고 그러죠, 예. 자, 정답, 단문 오시면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차량 이어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네, 찬양 믹스 게임 이제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곡의 찬양이 하나로 섞여 있었던 오늘의 퀴즈 이제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멜로디는 좀 쉬웠죠. 멜로디는 실로암이었고요. 실로암. 자, 멜로디는 실로암. 예, 멜로디는 실로암. 이제 가사가 좀 어려웠어요. 가사가. 자, 가사는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예. 아니, 조금 더 기회 드려야지. 자, 이 찬양의 제목이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0981번으로 제가 공개하기 전까지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 아이고 너무 정답이어가지고. 예. 자,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마지막 기회예요. 어서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샵0981번.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믹스 게임에 가사로 섞여 있었던 이 찬양의 제목은 오 주여 나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곡 정확하게 정답 남겨주신 분 중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 당첨 문자 개별적으로 넣어드립니다.

0: 주연아의 마음이 오늘 정답 찬양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어쿠스틱 머신이 찬양해요. 복의 근원 강림 하사.
1: 복의 근원.
0: 아, 우리 이병욱 씨께서
1: 찬송하게
0: 애쓰는 건디를 위해 간식 보냈다고.
1: 자비하신 중량할 길을.
0: 아, 긍휼함이 확 왔구나.

0: 사랑
1: 감사히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주의 그 신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습니다.
1: 뿜뿜 두 글자 아직까지 안 남기신 분들 많이 계시죠? 남문호 시반샵 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 남기시면 네, 뿜퍼고가 자동 답장을 드릴 겁니다.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이따 다시 만나.

0: FEBC
1: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밀양 서부교회 김기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배와 항구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배가 아무리 크고 멋져도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최신 엔진일까요? 값비싼 화물일까요? 아니면 뛰어난 선장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가 항해를 끝마쳤을 때 들어갈 항구가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배라도 돌아갈 항구가 없다면 그 배는 바다를 정처 없이 떠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인생이라는 항해를 마쳤을 때 들어가 안식할 항구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지역에 두로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리스어로는 티로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당시 두로는 엄청난 부를 누렸던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벨론이 육상 세력의 대표주자였다면 두로는 해양 세력의 대표주자였습니다. 그들의 배는 최고급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헬몬산의 잣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질 좋은 상수리나무, 그리고 상아로 장식한 선실까지 갖추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초호화 크루즈선 같은 배였습니다. 그들은 지중해를 자신들의 앞마당처럼 누비며 스페인과 이집트 등을 오가면서 해상 무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로를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유해질수록 그들의 마음도 함께 부풀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두로 왕은 자신이 가진 부와 성공이 자기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교만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자신을 신이라고 이야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우리는 신이 아니라 피조물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코의 호흡에 생명이 달려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마땅합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자신의 노력으로 허파를 움직이며 숨을 쉬는 분이 계신가요? 자신의 애씀으로 심장을 1초에 한 번씩 뛰게 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기가 자신의 심장을 뛰도록 해야 함으로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허파와 심장이 내가 쉬지 않고 노력해야 뛴다면 우리는 평생 한숨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일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마치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두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교만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두로가 파멸되었으니 들어갈 집도 없고 닻을 내릴 항구도 없다. 키프로스에서 너희가 이 소식을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몇 달 동안 바다를 항해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세계를 누비며 무역하던 그들이 이제 사치스러운 것들을 가득 싣고 그리운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페인의 다시스를 거쳐 키프로스 섬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놀라운 소식을 들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돌아갈 집과 항구가 없어졌다는 비참한 소식이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두로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바벨론과 헤

0: 엘라에 의해 함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돌아갈 집과 배를 댈 항구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문득 베트남 전쟁 이후에 보트 피플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낡고 좁은 배에 발 디딜 틈도 없이 빼곡히 타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지붕도 없는 배에서 비를 피하려고 천막을 이어서 걸어놓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비바람을 막아주겠으며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더 난감하고 슬픈 일은 그들을 받아주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표류하다가 어떤 나라의 해변에 도착했는데 그 나라에서는 약간의 양식과 약품만을 주고는 다시 해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배에서 한 발짝도 내리지 못한 채 그렇게 망망대해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갈 나라가 없었습니다. 들어갈 항구가 없다는 것은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종착지에 대한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당신은 돌아갈 조국,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까? 들어갈 항구가 있습니까? 이것이 준비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늘 아버지와 천사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귀향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 더 이상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피곤한 삶이 아닌 고향의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본향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환영을 받기는커녕 유리하는 별들처럼 떠돌다가 결국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속으로 버림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두로처럼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종말은 이렇게 비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여행자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90년을 살고, 어떤 분은 70년을 살고, 어떤 분은 생각보다 훨씬 일찍 여행을 마치기도 합니다. 그때 문제는 배에 무엇을 얼마나 실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일찍 인생 여행이 끝났을 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일찍 지구라는 행성에서의 여행이 끝났을 때 돌아갈 항구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의 항구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인생이라는 항해를 마쳤을 때 여러분이 닻을 내릴 항구가 없어서 망망대해를 정처 없이 떠도는 보트 피플이 아니길 기도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밀양 서부교회 김기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55-355-0690 밀양 서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울산에 사시는 구인경 집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극동방송의 전도 이벤트에 참여해서 전화특공대가 되어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1: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영접해 주셔서, 진짜 어떤 분은 따님들이 다 믿으시는데 엄마가 안 믿으셔서 따님들이 다 기도했다.

0: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화기만 했는데 그냥 믿으시겠어요 하니까 모든 말에 네,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 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너무 기뻐서 진짜 막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도.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집사님은 이제 전도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0: 왜 저희가 자녀들한테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봐 하잖아요. 먹어봐, 맛봐. 그러면 진짜 맛있는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동참해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거 너가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느껴봐. 이런 경험을 했어요.
1: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구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2: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의 왕이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땅의 혼돈과 불의를 잠잠케 하소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겸손히 주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 분쟁으로 고통받는 열방에 주의 공의와 평화를 베풀어 주소서. 중동의 전쟁이 멈추고 화해와 대화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폭력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감싸 주소서. 선교사님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가 주시는 기쁨을 누리

이며 진리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소서. 선교지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 위에 굳건히 서서 날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전 세계적인 혼란으로 사회 부패와 치안 악화를 겪는 선교지 환경을 지켜주소서. 원화 환율 급락으로 위기에 처한 사역을 위해 생명줄 같은 후원과 간절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어려운 형편을 자기 일처럼 여기며 아낌없이 헌신하는 후원자들을 기억해 주소서. 이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필요한 재정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며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전진하고 확장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S.I.N.G.Sing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사립합 창단이죠? 라이플로드 싱어즈 음성으로 예,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국립합창단 아니네요. 예, 아니었어요. 예, 오늘은 사립으로 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6월 9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 활짝 열렸습니다. 2부도 역시 온에어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실시간을 호흡합니다. 어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FM98.1MHz, FM92.5MHz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또 방송 참여까지 DJ에게 쓱 말 걸 수도 있다라는 거. 말을 해서 거시면 웬만하면 맞장구를 쳐드려요. 예, 제가 또 뭐 어릴 때부터 장구 좋아해가지고 맞장구를 죄송합니다. 예, 맞장구를 쳐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쓱 한번 던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막 뭐 사람이 뭐 그런 그 방송사 다른 방송사 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예, 문자를 소개를 안 해주시는 건지 그냥 안 해주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뿜뿜 라디오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DJ의 할 말보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경청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십니다. 박병진 씨, 오늘은 이름 제대로 불러주실라나요? 예, 우리 갱진 씨,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평경 함께하고 있고요. 하창수, 장경화, 김병욱, 승기 입장 맞춰주셨습니다. 로이 씨도 함께하고 있고 이성훈 씨, 와가 이심더 예. 이게 뭐 저기 중국말이 아니고요. 여기에 와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와가 이심더 예. 그래요. 또 이렇게 저희 지역이 아닌 분들, 경남 지역이 아닌 분들, 경상도지가 아닌 분들은 이제 이게 무슨 뭐 중국어인가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었습니다. 여기 와 있다라는 아주 정확한 예, 표현이었습니다. 김지태띠, 이찬영띠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로이스가 건디건디 스튜디오 안에 천장에 그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거 있잖아요. 미러볼. 예, 미러볼 달아요. 흙나게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뭐 저만 쓰는 그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상시로 달아놓을 수는 없고 저희가 공개방송이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을 모실 때 그럴 때는 이제 미러볼을 직접 설치를 합니다. 실제로 설치를 합니다. 이게 공개방송 저번에 오셨던 분들은 다들 뭐 아실 텐데 실제로 예, 저 이렇게 미러볼을 켜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명도 이렇게 조금 때려놓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또 우리끼리 가족끼리 코끼리 대끼리가 아주 신나게 예, 또 찬양으로 주안에서 흔들어 제끼거든요. 그래서 공개방송 다음에 할 때 꼭 못 오셨던 분들은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병경 씨 혀 돌릴 때 침 안 튀기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한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별게 다 궁금하네. 예. 자, 2부에서도 뿜파곡 열리라고 했습니다. 남은 50원 샵 0982번으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면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해드려요.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Precious name,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라운드 골프 연습 갔었고 오늘은 꽃밭에 실컷 물주고 지금은 플룻 연습 들어가려는데 건디 목소리가 좋아서 잠깐 멈춰 있어요. 그랬어요? 얼른 들어가요. 선생님이 기다리셔요.

엽대요. 안녕하세요, DJ 건이에요.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찬양 한 곡 부탁드릴게요. 무슨 찬양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냥 생각나는 걸로 아무 찬양이나.

자, 여러분들의 직접 찾아갑니다. 디제이 건이가 이제는 여러분들 곁으로 쓱 다가가는 시간, 아무 찬양 시간, 그럼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J가 전화를 걸 거예요. 전화를 받으시면 다짜고짜 찬양 불러주세요. 요청을 드릴 겁니다. 당황하지 않고 15초만 여러분들의 육성 찬양을 불러드리면 성공,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그러니 전화 받아. 전화 받아. 왜 이렇게 안 받아? 전화 좀 받아. 예, 담합하지 말고 전화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100% 노 사전섭외, 즉석에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전화 연결이 됐지

0: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띠또띠 또또 띠또 또또 띠또 또 들어갑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분의 육성 찬양을 우리가 들어보게 될지 기대해보면서.
1: 네.
0: 네, 여보세요?
1: 네.
0: 나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빨리 좀, 예, 지금 호명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통성명이 조금 늦었네요. 다시 한번 이분께 전화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격 급하시네. 바로 끝내. 자. 자, 이제 받자마자 제 이름 얘기할게요. 안녕하세요.
2: 연결이 되지 않아 B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네요.
0: 이분께는 제가 예 따로 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의 아니게 좀 결례가 됐네요. 예, 장난장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예, 이거 생방송 중인데 예 이런 오해를 사네요. 노 사전섭이어서 그래요. 예, 100% 노 사전섭에 즉석에서 전화를 드리고 있다라는 걸. 나는 이런 식으로 좀 밝히고 싶진 않았는데, 예, 어찌됐든, 예, 그렇게 됐고요. 자, 다음 분 전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전화 받으신 분, 제가 전화 건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6950님. 제가 전화 걸었는데, 예, 죄송합니다. 오해를 좀 산 것 같네. 다음 분께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인사할게요. 예, 바로. 예, 제 이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야 이러니까 좀 오해를 하시네. 요즘같이 흉흉한 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화를

0: 자, 전화를 안 받으시나요? 예, 이분도 지금 방송 듣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네. 3, 2, 1 실패! 예, 실패입니다. 예, 전화를 안 받으시면 뭐 어쩔 수가 없죠. 예. 자, 다음 분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또 들어갑니다. 선물이 나가는 코너인데 전화를 안 받으시면 뭐 여러분 손해죠 뭐. 어떡하겠어. 아쉽지만 뭐. 전화가 가고 있어요. 나예요나. 아, 전화 받네요. 예. 3, 2, 1 실패. 예, 실패고. 자, 기다리는 중에 예. 그 첫 번째 전화 연결했던 장난 전화 걸고 끊으셨던 그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자, 이분께 다시 한번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띠또 이분이 저인 줄 아시고 예, 아 죄송해요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 다시 한번 조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만나네요.
1: 연결이 되지 않아 비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0: 아 왜?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난 줄 알았다면 못 받아서 죄송하다면서 다시 끊는 거는 뭐지 이거? 예, 아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당신의 문자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어요. 상당히 이거는 조금 타격이 있네요, 제가. 예, 자 다음 분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분 전화는. 저희는 뭐 예 계속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전화 걸 분이 계속 있습니다. 자 다음 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 띠또띠또또또또또또또띠 들어갑니다. 이분 전화 안 받으시면 네, 오늘 코너 그만할 거예요 오늘. 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아 떨린다. 오늘 촬영 못 들어보고 끝나나요? 불안한데?
2: 여보세요?
0: 여보세요?
2: 네.
0: 고맙습니다. 저는 뿜뿜 라디오의

0: 이건수라고 합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그 전화 연결 코너 못할 뻔 했거든요. 예, 근데.
1: 아, 그래요?
0: 예, 마지막이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전화 걸었는데 받아주셨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0: 아유,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생방송 중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1: 아, 저는 부산 화명동에 사는 이미진입니다.
0: 미진. 미스님, 이민진씨.
1: 네네.
0: 반갑습니다.
1: 네.
0: 아유, 뭐 하고 계셨어요, 실례지만.
1: 아, 제 장사하고 있어서 장사 준비했어요.
0: 아, 어디 있으세요? 장사꾼이시네요.
1: 네네.
0: 예, 예, 예. 어떤 장사를 주로 하시나요?
1: 아, 저 국수집 합니다.
0: 아, 국수. 잔치 국수, 파티 국수예요?
1: 아, 네, 멸치국수요.
0: 아, this is 멸치국수.
1: 네.
0: 아, 우리 멸치국수. 좀 본인만의 어떤 그 좀 특별한 비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1: 저는 잘 되는 가게를 인수받아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아, 축하드립니다. 예, 성공의 비결은? 잘 되는 곳을 인수해라. 예, 좋습니다. 네네. 대단한 노하우를 또 알려주셨네요. 예. 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1: 네.
0: 멸치국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장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지금 전화를 드린 것 같아요.
1: 네네.
0: 예,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뿜뿜 라디오는 평소에 조금 들어보셨나요? 어떠셨나요?
1: 아, 제가 원래 화명동에서 장사를 하는데요.
0: 예, 예.
1: 1월 달부터 다른 곳에 이제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그래서 2호점 오픈을 했는데, 그 힘든 시간을 이 뿜뿜 라디오 통해서 듣고 있어요.
0: 어머 세상에. 지금 살짝 울컥하신, 괜찮아요? 예, 미진 씨?
1: 아, 네, 괜찮아요.
0: 그간에 어떤 좀, 그 힘들었던 일들이 약간 조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1: 네.
0: 야, 그럴 때 어떤 게 제일 힘드셨나요?
1: 그냥 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0: 그래요. 예. 그럴 때 우리 뿜뿜 라디오가 조금 따스하게 감사 안아 드렸나요? 어땠나요?
1: 네, 많이 도움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운전하기 전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하고 싶은데 까먹고 네. 맨날 안 하거든요.
0: 아.
1: 네. 그러다가 이렇게 오늘 너무 재밌어가지고.
0: 어머, 세상에.
1: 네, 가지고. 잘한다 한마디 보낸 게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0: 맞아요. 잘한다. 요거 한마디 보내셨는데 DJ도 거기에 따스함을 느꼈어요.
1: 네.
0: 예,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따스함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다. 그지예요.
1: 네.
0: 예,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서로 좋은 에너지 주고 받자고요. 아시겠죠?
1: 네, 감사합니다.
0: 예, 끊지 마시고요, 미진 씨. 예. 아직 끊는 거 아니니까 마지막 인사는 조금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1: 네.
0: 자, 우리 미진 씨.
1: 네.
0: 우리 뿜뿜 라디오 그 흘러나오는 찬양 중에서
1: 네.
0: 좀 이렇게 뭔가 도전이 되거나 좀 마음에 힘이 네. 되었던 그런 찬양이 있나요? 기억이 나는 거 있나요?
1: 내가 매일 기쁘게. 제가 사실은 잘 짧은 기독교인이어서 제목을 예. 잘 몰라요.
0: 내가
1: 그래서.
0: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네. 내가 매일 네. 기쁘게. 예. 네. 고 찬양 그러면은 지금 그 조금 기억나세요? 가사나 이런 것들이 좀 기억나세요? 어떠세요?
1: 딱 요 부분만 기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0: 아, 좋다. 예. 좋네요. 예. 얼마나 기쁘려고 내가 매일. 그러면은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세 네. 번만 돌려서 불러 주시면 제가
1: 네?
0: 저희가 육성 찬양을 듣는 코너예요. 근데 15초 동안 원래 찬양을 들어보는데
1: 네.
0: 우리 미진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거 세 번만 우리가 함께 외쳐보고 네. 선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1: 네.
0: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할게요. 셋, 둘, 셋. 내가 매일 기쁘게.
1: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0: 성공! 약간의 좀 부침은 있었어요, 그죠? 예, 좀 이렇게 네. 음이 안 맞아가지고. 약간의 덜컹거림은 있었지만, 예,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씨!
1: 네.
0: 마지막으로 또 같은 어떤 그런 터널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누군가에게 격려의 한마디 해 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가 보니까 의지하면 이룰 수도 있고요. 기대면 행하실 수도 있고 항상 노력하면은 주님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0: 항상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잃지 않으셨다, 놓지 않으셨다. 우리 미진 씨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앞으로도 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길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행복하세요.
1: 네. 네.

사망을 둘러봐도 막혀있는 것 같다 싶으신 분들 위로 올려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내주는 크고 그리고 주님과 담대히 찬양 띄워드린 이후에 오늘의 코너죠. 금품상담소 만나봅니다.

0: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뿜뿜 솟아나고 위로가 뿜뿜 솟아나는 뿜뿜 상담소. 오늘도 말 못할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 어서 이쪽으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잘 모실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아드릴게요. 스크세워드릴게요. 자, 오늘도 우리와 함께 스크세워드실 이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문가, 심리치료 전문가. 지난주에 개인 신상의 이유로 좀 이렇게 자리를 하지 못하셨던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예, 많은 분들께 네. 예 인사와 동시에
1: 받았습니다.
0: 지난주에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여러분들 예. 냉장고의 유효 기간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 맛있게 먹고 예. 예, 화장실 문고리 잡고 있어서 지난주에 못 뵈었습니다.
0: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 사안인데 예. 지난주에 이제 그 우유를 네. 유통기한이 이제 지난 우유를

0: 좀 이렇게 괜찮을 줄 알고 드시고는. 네,
1: 제가 조금 가민한 성격이라 예. 반응이 바로 왔습니다.
0: It's Junk Travers 얘가 생겨서 예, 자리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지금은 네. 괜찮으십니까?
1: 네, 아주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고 유효 기간을 좀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0: 그게 저도 괜찮을 줄로 알았는데 예, 그게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
1: 그랬었나 봐요.
0: 봐요.
1: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었는데 유효 기간 지난 거를 먹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 네. 저랑 같이 먹었던 대상은 괜찮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저만 예. 문고리를 잡고 네. 그렇죠. 급 띄운띄운하니라고 예. 못 배웠습니다.
0: 문고리를 부여잡은 예, 그, 우리의 상담 소장님. 예, 오늘은 좋은 컨디션으로 네. 돌아오셨. 약간은 조금 수척하신 것 같긴 한데.
1: 아, 뭐 이제 예. 열심히 밤에 육포를 뜯어 먹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자, 이제 원기 회복하실 우리 네. 김진여 소장님과 함께 오늘도 상담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사연들을 통하여서 네. 저희가 채택을 해서 차주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지지난주에 올려주셨던 그 사연들 네. 중에 하나를 채택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디 가서 뭐 말도 못하겠고 좀 해결책을 좀 알고 싶은데 어디다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이 뿜뿜 상담소를 잘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으로 여러분들의 그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가지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 여러분들의 길라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내용들 한번 쓱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말을 했는데 싸움이 되는 게 힘들어요 라는 제목의 내용 함께 만나보도록
1: 근데 저희들
0: 하겠습니다.
1: 일상에서 네. 이런 일이 좀 빈번하지 않나요? 그냥 대화라고 시도를 했는데 상대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0: 이런 일들이 많지 있죠. 네네. 예.
1: 저희 집도 간혹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그냥 안부 내지는 궁금해서 물어봤던 질문이 당사자에게는 역린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자기도 어떤 답을 내려지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거나 그러니까요. 이러면 그거를 마찰이 좀 이렇게 거칠어지는 순간이 저희 집에도 일어나는 상황이어서 네. 오늘 이제 사연을 들으시고 많은 청취자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바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앞서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로 많은 부부가 공감하실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퇴근을 했으니까 씻어라고 가볍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분께서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면서 폭언을 쏟아내시면서 결국은 큰 싸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씻으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폭언이 자꾸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내분께서는 남편분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두렵고 지치고 그래서 좀 이렇게 피하게 되는 어떤 그런 맞죠. 모습까지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사연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저희에게 예, 상담 요청을 해오신 그런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은 그냥 저기
1: 청결 문제인데
0: 예, 이게 또 어떤 문제로 우리가 파고 들어갈 수 그쵸. 있을 것인지 함께 어떻게 좀 진단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 그 사연을 보고 제가 점검을 한 건 뭐냐면 청결 문제인데 이게 의사소통의 문제가 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아, 의사소통의 네. 문제다.
1: 겉으로 드러난 거는 남편에게 씻으라고 어떤 청결에 대한 제안을 한 거였는데 네. 실제는 남편분이 그걸 받을 때 버럭하고 폭언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의사소통 패턴 자체가 아, 이 부부에게는 문제가 있어서 좀 점검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내의 요청에 대해서 남편이 비난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 이 남편분은 자기 감정을 다루는 게 상당히 서툰 분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를 한번 점검해 봤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사연 안에 사연을 주신 청취자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대화하는 것조차도 포기를 한다라고 하는 사연이 있으셨어요. 내용이 있으셨어요. 네네네. 그거 뭐냐면 처음에는 청결 문제로 인해서 진행되어졌던 게 폭언으로 연장이 되어지니까 청취자분 입장에서는 이게 더 이상은 대화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다투게 되어지니까 아 그럼 그만해야지 라고 포기되어진 상태라고 네.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사연 안에서 보여지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

0: 겉으로는 청결의 문제라면 볼 수도 있었는데, 이게 들어가 보면 의사소통의 방식의 문제, 그리고 남편분의 어떤 그 감정 처리의 문제, 그리고 대화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그쵸. 어떤 그 부부의 문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네. 또 함께 다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을까? 그쵸. 날선 폭언까지도 이어지게 됐을까? 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폭언이나 폭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그 폭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거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폭언을 정당화시킨다가 아니라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사람은 그런 입장이었구나 라고 이해하는 측면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네, 예, 좋겠고요. 예. 그래서 폭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가 뭐냐면 자존감이 낮을 경우에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코너에 몰렸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자기의 부족함이나 실패가 노출되는 것 인정하기 힘들 때 어떻게 돼요? 큰 소리를 치거나 책상을 한번 빵 터뜨려서 내가 그렇지 않아라고 이제 강하게 자기 생존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자기 보호를 보이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폭언을 사용하시는 분 대부분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 처리하는 방법을 잘 배우지 못하셨어요. 익숙하지 않으신 거죠. 상대 예를 들면 건강한 대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PD님에게 사모님이 배우자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밖에서 나갔다 왔으니까 좀 씻어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씻으러 가려고 했어 라든가 잠깐만 지금 요게 안 끝나서 요거 끝나고 바로 씻으면 안 될까? 이게 건강한 대화법인데 건강하지 않은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못 배우신 분들은 뭐라고? 내가 더럽다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폭언을 사용하는 건 가장 첫 번째가 자존심이 상했다. 네.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신 분. 그리고 감정 처리를 잘 익히지 못하시는 분. 그리고 또 폭언을 사용하시는 빈도가 많으신 분들이 뭐냐면 통제 욕구가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푸시를 해왔다고 생각하니까 제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를 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0: 내가 오다를 내려야 되는데 네. 나에게 오다를?
1: 지시를 받게 된 거죠.
0: 그런 통제
1: 그러니까 있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거절하는 것이 이제 폭언으로 나오는 경우가
0: 그렇군요.
1: 있습니다.
0: 예.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수치심이 민감한 경우도 그럴 수
1: 그렇죠.
0: 있다고.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신 좀 씻어 아니면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메시지가 너 더러워 라는 메시지가 수치심이라고 하는 건 존재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치심이나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대한 혼동이 좀 일어나니까 행동에 대한 부분인데 나를 거절했다 나를 거부했다라고 받아들이셔서 폭언이라든가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신
0: 그러니까
1: 거죠.
0: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피해의식 네. 뭐 자격지심
1: 열등감
0: 이런 네. 것들이
1: 수치심으로 발동하게
0: 좀 이렇게
1: 돼요.
0: 연결이 될 수 있는
1: 네,
0: 건가요?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죄책감을 가진다고 하는 거 내가 좀 냄새가 나나? 그럼 씻어야지 라고 이렇게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수치심이 되면 수치심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나를 공격했다 내가 위협받았다 라고 하니까 상대를 제압해야 되는 이제 적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니까
0: 그렇군요.
1: 큰 소리가 나게 되고 거친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0: 자, 그것 말고도 분노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어떻습니까?
1: 그 분노에 대한 부분 안에는 그러니까 외롭다라든가 무기력하려든가 아니면 혼자서 이제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인 감정 밑에 있는 2차적인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로 폭언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감정을 가리기 위한 그러니까 그것들을 바라보는 게 저희들이 상담이고 치료의 목적이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분노라는 감정 이면에 외로움과 불안감도
1: 그렇죠.
0: 있을 수 있다.
1: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저 사람 혹여라도 멀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내가 청결하지 못하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폭언을 그러니까 그 청결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한 거리감이 이 사람한테는 불안 요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이렇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분노의 이유, 폭언의 이유를 저희가 살펴보는 것 이
1: 그렇죠.
0: 자체가 결코 정당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1: 네.
0: 정당화하려는 게 아닌데 이런 그 기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또 연약한 어떤 그 감정들, 마음들이 좀 이렇게 이렇게 골마 있는

0: 있는 상태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1: 그러니까 많은 예. 부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나는 씻으라고 했는데 왜 화를 내?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저희들은 이 씻으라고 하는 이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갈등이 일어나는 그 측면을 보면 누적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누적되어져 있던 것이 그게 트리거가 된 거예요. 방아쇠를 당긴 역할인 거지. 네. 그러니까 그 이면에 이미 여러 차례 누적되어지고 반복되어졌던 감정과 서운함이 그 말 한마디에 폭발하신 거죠.
2: 참다 참다가 이렇게 또 터지는 네네네. 경우도 있고.
1: 예.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아, 이 상황이면 우리는 또 싸우게 돼 라고 하니까 대화하는 것들을 아, 그만해 그만해 더 하면 싸워 라고 이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어진 거 사이클이 돌아가는 예. 거죠.
0: 한 분께서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통제 욕구가 그 권위적인 예, 것과 그렇죠. 가부장적인 것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0: 그렇죠. 예. 자, 여러 어떤 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오늘의 어떤 그 현상들. 자, 그렇다면 폭언을 하는 그 분들, 폭언을 하는 당사자분들은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사실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러니까 예. 씻고 와라라고 했던 그 말 안에 나를 무시하나? 라고 느끼는 것들을 좀 멈추시는 부분이 좀 필요하신 거죠. 그러니까 씻고 와 그러면 어? 뭐야? 날 무시해? 내가 더럽다는 거야? 라고 가는 자동 반응이 아니라 예. 상황,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동 반응이거든요. 상황 가운데 감정이 일어나고 바로 폭언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때의 건강한 패턴은 상황이 일어났어요. 씻고 와라는 말이 일어났어요. 감정 안에서 나를 무시해? 라고 했을 때 10초 멈춤. 저희는 전문용어로 10초 멈춤이라고 했는데 생각을 좀 해보시는
0: 내
1: 거죠.
0: 내 생각과 내 사고를 네네. 멈추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지금 씻고라고 하는 이 상황이 나한테 그냥 깨끗하게 하고 오라고 하는 메시지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냄새가 나서 그런 건지 잠깐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반응을 보이셔야 되는 건데 이런 패턴은 거의 다 자동사고인 거죠. 나를 상황이 씻고 와라고 말을 했는데 감정이 뭐야 날 무시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라고 하니까 대화가 나갈 때 어떻게 돼요 이 감정을 묻어서 격한 대화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10초 멈춤 상황이 발생했어요 감정이 올라와요 그럼 생각을 10초 딱 멈추면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화를 한다 그러면 최대한 감정이 낮춰진 네. 상태니까 폭언은 발생이 줄어들겠죠.
0: 그러니까 뭐 화가 난다고 바로 입을 네. 여는 것이 아니라
1: 10초 멈춤.
0: 예, 뭐 물을 한 잔 마신다거나. 네, 네. 예.
1: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내가 매일 기쁘게를 세 번 반복하면 10초가 됩니다.
0: 딱 10초 되겠네요.
1: 네, 딱 10초 됩니다.
0: 그 심호흡을 하면서 또 찬양 한번 불러본다거나. 네. 그런 10초만 멈춰도 뭔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스팀 아웃이 된다라는 네, 네. 그러니까 거겠죠.
1: 감정 조절이 네. 분명히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100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감정이 한 60-70%만 다운이 되어져도 폭언이나 거친 언어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0: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그 관계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상기하는 게 중요할 것
1: 그러니까
0: 같은데.
1: 매번 반복드리지만 부부는 적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고요. 이해와 협력과 소통하는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하기 위해 에서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데 관계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뭐냐면 통제하고 조종하고 이렇게 연결하시려고 해요. 부부는 하나님이 짝으로 연결 주셨을 때 증명하거나 통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협력하고 존중하는 사랑하는 대상으로 맺어 주셨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씻고 와 그걸 아, 저 사람이 나를 깨끗하게 맞이하고 싶구나. 아, 저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내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예.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가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 폭언을 하시는 그 분과 함께 지내고 있는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래된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관계를 오래 하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지금 내 반응이 내 태도가 내 경계가 나를 건강하게 살리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0: 조금 어려운데요.
1: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얘기죠. 폭언할 때의 그 사람의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태도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태도에 대해서 내가 불안한가? 그 태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계 설정을 명확하게 해서 나를 지키고 있는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폭언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위축되시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면 눈치 보게 되고 한마디 던지고 난 다음에 긴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0: 정작 해야 될 말을 못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게 계속 되돌이표가 되니까 관계가 점점
1: 피하게 되고
0: 네. 거리감 있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남보다 못해요 이렇게 하는 패턴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내 태도, 내 생각, 내 반응이 나를 지금 살리고 있는가 건강하게 나를 지키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반복된 마폭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1: 마폭은?
0: 네. 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면 당신도 했는데 왜 나는 못해 이러면 이거는 싸우자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부관계는 어떻게 이해, 협력, 소통, 사랑하는 관계인데 마포근을 한다고 당신도 했으니까 나도 할 거야.
1: 오케이 네가 시작했으니까 오늘 한번 가보는 거야. 파이어 이러면
0: 그러는 순간은 정말 반복된 것처럼 이제 폭언을 하게 되어지고 통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되어서
1: 그때부터는 이제 승패죠 승패
0: 네네. 예. 그래서 꼭 청취자분들 기억하셨으면 좋은 게 우리는 부부관계를 이해하고 협력하고 소통하고 사랑하기 위한 거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청결하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당신하고 나하고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표현하는 건 당신과 내가 이해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나누는 이야기 이제 이렇게 연결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그 말 했으니까 당신은 들어야 돼 이렇게 조종하고 통제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1: 자, 앞서서 저희가 뭐 얘기를 했듯이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뭔가 관계가 좀 소원해지기도 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포기하며 사시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 땅에. 예. 그게 올바른 게 아니겠죠. 결코 아니겠죠. 예.
0: 그러니까 포기를 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안 바뀌니까 포기하신 거거든요.
1: 그러니까 그렇죠. 예.
0: 내가 할 건 했는데 안 돼. 상대가 더 이상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포기하시는 건데 상대를 바뀌는 건요. 성령님도 힘들어요.
1: 그러니까 성령님만 하실 수 있죠.
0: 네.
1: 성령님만.
0: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나의 태도, 나의 반응, 내 경계는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혹여라도 그런 폭언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나의 태도와 나의 경계와 나의 반응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1: 그렇군요. 이제야 깨달음이 옵니다. 네. 예.
0: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나의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 가운데 나의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 가운데 나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몫이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거는 네. 저희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늘 실패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1: 거의 모든 경우에 다 그렇게 하죠. 저 인간을 내가 바꿔야 되는데.
0: 그렇죠. 예. 바뀌지 않습니다.
1: 그게 잘 안 된다고.
0: 대신 제가 나의 태도가 당사자인 나의 태도가 나의 반응이 나의 경계가 바뀌면 처음에는 상대가 좀 놀라긴 하겠지만 서서히 함께 바뀌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예. 내가 어떻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1: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오늘 말을 했는데 싸움이 되는 게 힘들어요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이거 제 사연인가요? 라고 남겨주시는 복수의 분들이 계세요. 예. 뭐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니까, 예. 다 내 얘기다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그 폭언하시는 분이 문제인데, 정작 사연 올린 분만 듣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폭언하는 분이 물론 문제입니다만, 나도 나를 지키고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0: 그쵸.
1: 예,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배워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분 또 삐지 깔고 스케치북에 넘기면서 보여지. 러브 러브 러브 이러면서 좀 씻어 이 양간.
0: 가끔은 말보다는 무언이 더 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1: 예, 그래요. 자, 오늘 또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마무리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선생님. 예.
0: 우리는 부부관계 내에서 이해하고 협력하도록 만들어주셨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상대가 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내가 나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뿜뿜 상담소 김진녀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여러분의 말 못할 고민들, 문제들 저희 쪽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받고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으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 회차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신보경입니다. 에덴의 뜻은 기쁨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이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 기쁨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범죄는 인간의 선택이었죠. 역시나 온갖 핑계를 대며 그 선택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핑계를 대면 댈수록 인간은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게 됩니다. 어딘가로 숨어듭니다. 자기를 숨기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또다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기쁨의 회복이고 구원의 회복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저희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익명으로 기도 제목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문자 보내실 때 말머리에 익명

0: 이라고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또 방송으로는 원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은 기도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 클릭하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아도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실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재건 아름다운 교회 성홍열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목사님, 저는 어릴 적부터 이거 참 나쁜 점인데요. 뭐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손을 빌어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께. 한 10대 맞으면 간신히 잘못했지 그러면 네 라는 대답을 간신히 네. 했어요. 아 이제 그렇게 맞은 건 아니지만
1: 네네.
0: 네, 이 왜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지 지금까지도 미안해 잘못했어 이런 말을 참 잘 못해요. 목사님은 그런 미안하다 말씀 잘 하세요?
1: 저는 좀 잘 하는 편이에요.
0: 역시. 네.
1: 아, 그런데 뭐 그거는 네. 그 죄라는 거는 다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0: 아, 네.
1: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0: 네. 네. 특히 이런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는데 말이죠.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럼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소망의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의 동산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됐지만 우리가 스스로 죄인 되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로 자꾸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절망과 실망뿐임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삶의 어려움과 또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도움이시며 방패되심을 믿으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주의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오직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네, 그럼 찬양 주여 나의 병든 몸을 함께 들으시면서 화요일 오전 소망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0: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
2: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많으시죠?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십시오. 익명으로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문자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표기해 주시고요. 방송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동역자들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십시오.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지만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9155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아들 이한영 29살입니다. 아르바이트 중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한 직장을 얻어서 더욱 주님을 잘 섬기는 아들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아멘.
2: 네, 29살 아들 이제 정직원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3: 그렇죠. 네. 참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네네. 그렇게 직장 잡는 게 많이 어려운가 봐요.
2: 원하는 목표가 있어서 그래요.
3: 그렇죠. 맞아요. 네. 예.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기도 제목 올렸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우리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이한영 우리 귀한 청년, 아버지 하나님, 좋은 직장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아르바이트 중인데 하나님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원하는 꿈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끄럼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 아멘.
3: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먼 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 아멘.
3: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 아멘. 아멘. 다음 기도 제목 397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한 이후부터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아멘.
2: 아들 결혼을 했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3: 아, 참 참 이게
2: 네네.
3: 내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네, 부모님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3: 그렇죠.
2: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0: 믿음도 자립을 해야 하는데.
1: 그렇죠. 맞아요.
0: 이 믿음의 자립을 못했네요. 아들이. 네. 네.
1: 우리 3977님 우리 아드님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태중에서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먹고 자란 아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결혼 이후에는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고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께서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아들의 그 10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꼭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0: 아멘.
1: 다시금 우리 부모님 때에서부터 전해지는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제 결혼해서 한 가정에 그 가정을 이끄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참되신 뜻을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그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아버지여 정말로 번성하는 그러한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은 익명의 성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베트남 공장 건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0: 네, 사업체를 늘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1: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러한 그 직장이나 사업장이
0: 네네.
1: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0: 많이 받아야죠.
1: 네. 네. 그래서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또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잘 섬길 때
0: 네네.
1: 또 그게 기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그렇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0: 아멘.
1: 우리 익명으로 지금 베트남 공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한 성도의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장을 건설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며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이 공장 건설을 이루려는 주의 귀한 우리 성도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0: 아멘.
1: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베트남 공장 건설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주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0: 아멘.
1: 좋은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불필요한 요소들 다 제거해 주시고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베트남 공장 건설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만방에 증거하고 정말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여 증언하는 그러한 아버지 간증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눕니다. 550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75세 된 남편이 신앙을 거부하며 가정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남편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이 임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0: 네, 우리 5504님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하셨을지 짐작하게 하는데요. 네, 여전히 힘든 상황이시라고 하네요.
1: 교회마다 아마 네. 이런 분들 많이 있을
0: 네,
1: 거예요.
0: 맞습니다.
1: 저희 교회도 네. 비슷한 그런 우리 권사님 계시거든요.
0: 네네.
1: 늘 기도 제목이 그 기도 제목에 우리 남편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0: 네.
1: 네. 그 아내분의 그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0: 아멘. 맞습니다.
1: 네. 우리 5504님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남편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먼저 인정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공사님, 아버지요, 남편과 지금까지 오랜 기간 함께 살아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버지요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아버지요 주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이제 75세 된 남편분 여전히 아버지요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 아내분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버지.
0: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딸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남편의 10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꼭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그 가정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평안과 그리고 그 가정에 모든 얽혀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오공사님의 그 남편을 위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은 5370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5일에 유방암 수술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회복도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 일을 통해서 딸이 방황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아멘.
1: 네.
0: 따님이 수술을 하셨나 봐요. 그죠?
1: 유방암... 글쎄요.
0: 딸이 네. 방황을 시간을 끝내고
1: 네. 뭐
0: 어머님 때문에 그런가.
1: 본인이 이제 5370님께서 유방암 수술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셨는데
0: 마치고.
1: 또 이제 이번 일을 통해서 방황하고 있던 딸이 또 엄마를 보면서
0: 아 그런가요?
1: 네, 방황의 시간을 끝내기를 바라시는 것 네. 같습니다. 네.
0: 아무쪼록 또 수술 잘 마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또 가정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우리 5370님 지난 5일 유방암 수술을 은혜 중에 잘 마쳤다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적으로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회복의 모든 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우리 5370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특별히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우리 가정 식구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따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고난을 끝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아버지 우리 5370님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되는 기도 제목은 찬양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5361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저희 부부는 한 사람은 집에서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 과정 가운데 개척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히 깨달아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우리 네. 사역자 가정인가 네. 보네요. 아이고
0: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1: 딸이 조울증으로도 네. 힘들어하고 또 지금 개척을 근데 사실 개척하게 되면 또 사실 같이 해도 힘든 그런 과정인데 네네. 아이고 그래서 기도 제목 올라왔네요. 네. 우리 5361님 우리 사역자 전도사님이신지 목사님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5361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시간에 사랑하는 딸이 조울증으로 어려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로 인해서 우리 부부 모사님 네 분 중에서 한 분은 아이를 케어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가운데 또 사역을 위해서 개척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5361님 우리 그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딸 아버지 주님께서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아버지 그 모든 조울증 증상 또 그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멘. 물러갈지어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딸이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기도 중에 있습니다.

씁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 우리 그 사역과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은 3525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막내 충만이가 작정기도로 태어난 아이인데요. 저의 이혼으로 충만이는 아빠와 지내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백혈병으로 고생을 했지만 기도로 살려주셨는데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중보기도 요청드립니다.
0: 아멘.
1: 네, 3525님 이혼을 하셨고 아들 충만이는 지금 아빠와 지내면서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어렸을 그러니까. 때 백혈병으로 고생하고 이제 낳았는데 이 수많은 일들을 겪으시면서 아마 부모님이 이겨내지를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작정 기도하고 또 얻은 아이고 또 네. 백혈병을 통해서 또 기도로 이렇게 살아난 그런 일들도 있는데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는 아픔도 있었네요. 아, 우리 아빠가 아마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죠? 아무쪼록 되어진 일들 속에서 우리 충만이 또 아들을 위한 우리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3525님 사랑하는 막내 우리 충만이를 위한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특별한 은혜가 우리 충만이에게 있었습니다. 작정 기도하면서 얻은 귀한 아들인데 또 어렸을 때 백혈병으로 고생했지만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충만이의 생명을 아버지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아, 그런데 또 가정에 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우리 남편분과 이혼하게 되고 우리 충만이가 지금은 아빠와 지내고 있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충만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비록 이혼했지만 그 이전 남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꼭 그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충만이도 그러한 아빠를 통해서 다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이를 통해서 그의 태생부터 그의 자라는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던 그 모든 그 일들이 그의 입을 통해서 간증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은 1029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이 택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곳으로 다시 잘 이직을 해서 힘듦이 있어도 즐겁게 일하게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은퇴 후에 일을 하고 있는 그 책임감과 성실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 은퇴를 하시고 네,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네요. 네.
0: 참, 그 은퇴하시고 나서 네네. 사실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또 택시 일이라고 또 그렇게 네.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다른 또 이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나 봐요.
1: 네네.
0: 참 우리 남편분들은 어쨌거나 은퇴를 해도 또 가정을 돌봐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잖아요.
1: 네, 저희 우리. 감사히 여기며 네.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0: 그런 남편의 그러한 그 책임이나 그런 것들을 또 이해해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네. 우리 남편분, 아내분 잘 두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는 가운데 또 택시 일을 하고 있지만 또 새로운 곳으로 또 이직해서 기쁨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우리 아내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남편분이 정말로 건강이 허락되는 기간까지 정말 좋은 직장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두 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그 여정 가운데

0: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남은 그 여정 가운데도 서로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은 0680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2주 전 88세 친정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져 대퇴골이 네 조각으로 부러지는 그리고 수술을 하며 중보 기도를 요청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중환자실에도 가지 않고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여러 합병증이 있어 쉽지 않을 줄 알았는데 회복이 빨라서 지금은 걸어서 화장실도 가시고 재활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완쾌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1: 이야, 88세 되셨는데 2주 전에
0: 네.
1: 수술을 하셨는데
0: 아, 진짜 그 네. 큰 수술인데요.
1: 벌써 걸어서 화장실도 가신다고 아이고, 하네요.
0: 할렐루야네요.
1: 네.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네.
0: 그렇죠. 사실은 88세 되시는 우리 고령의 어르신분들 네. 수술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거거든요.
1: 어렵죠.
0: 그렇죠?
1: 네.
0: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그 가정에 있네요.
1: 네.
0: 정말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0680님 우리 친정어머님 지난 2주 전에 이렇게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빨라서 또 중환자실에 가지 않고 이렇게 일반 병실에 옮겨주셔서 아버지요 지금은 스스로 걷고 또 재활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정 어머니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고령의 우리 어머니시인데 아버지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에 아버지여 건강으로 주님 지켜주시고 육신적으로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천국 소망하면서 이 마지막 남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남겨진 자녀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늘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아버지와 우리 믿음의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한 소망의 기도, 오늘 함께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은 저희 극동방송 기도회 동역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재건 아름다운 교회 성홍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고요. 제작의 백은동 PD 그리고 저는 부산평강교회 신보경이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한결같은 기도의 시간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1: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진영교회 김태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샬롬. 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의 본문으로 불같은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냉랭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은 차갑고 정교하지만 영혼을 녹이는 뜨거움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경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위선을 태워버릴 거룩한 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은 바로 그 거룩한 불이 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불같은 성령님은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라고 말합니다. 불은 빛과 열을 동시에 가집니다. 성령의 불은 무지를 쫓아내는 빛이며 냉랭한 마음을 녹이는 열입니다. 특히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인격과 삶에 구체적으로 찾아오심을 의미합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시내산에 임했던 그 영광의 불이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직접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거룩한

0: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불같은 성령님에게는 정결의 힘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에게 임한 가시떨기 나무 불꽃 사건이 나옵니다. 불은 더러운 것을 태워 정결하게 하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명자로 쓰시기 전 거룩한 불로 그의 교만과 세상적 기대를 태우시고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이사야서 6장에서도 이사야가 환상 중에 줄을 벨 때에 스랍이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대며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합니다. 성령의 불이 닿아야만 인간의 부정한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도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속의 탐욕과 시기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태워지지 않은 인격은 남을 다치게 하지만 성령으로 정결해진 인격은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 버리지 못한 죄의 찌꺼기가 있습니까? 오늘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불같은 성령님에게는 깨달음의 힘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 불은 단순히 재물을 태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을 가렸던 영적 어두움을 태웠습니다. 불을 본 백성들이 비로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친 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도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진리의 불이라고 부르며 그 불이 비춰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복잡하던 인생의 문제들이 명확해집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영안을 밝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는 불같은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고 고백합니다. 매튜 헨리는 이 뜨거움을 성령의 불이 말씀이라는 연료를 만나 타오를 때 일어나는 거룩한 열망이다 고 말합니다. 이 열기가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을 다시 예루살렘 사명의 자리로 돌려보냈다고 주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를 사명자의 심장 속에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라고 설명합니다. 차가운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령의 불로 달궈진 진리만이 영혼을 수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혹시 형식적으로 변해 차갑게 식어져 있습니까? 오늘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불꽃으로 타올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영교회 김태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45국에 0785번, 055-345-0785번 진영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5-269국에 9810번,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8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원 선교사 부흥 한국과 함께하는 선교 찬양 집회가 6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남해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9191-708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창교회 역사관 개관 감사예배 및 개관식이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45-4801번 문창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 결혼 예비학교가 6월 13일과 20일,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산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2년차 미만의 부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10-8527-699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7

일찍이 부산 아버지 학교가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부산 동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땅에 가정을 바로 세우기 원하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7999-152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 개그맨 최영만 목사 초청 간증집회가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창원 세순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8-7884번 창원 세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여전도연합회 6월 순회 헌신예배가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인평교회에서 최호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도의 여전도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55-643-640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성결교회 1일 성령집회가 6월 17일 수요일 저녁 7시 경남성시와 운동본부 대표회장 이경훈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476-462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4회 미션코랄 정기연주회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3765-0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 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 기도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머나 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6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 시,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 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1: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3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6년 6월 9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과거 물량주의적 대형 건축 패러다임을 탈피하고 주중에 비어있는 교회 유휴 공간을 지역사회 돌봄과 작은 교회 자립을 위한 공유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는 올해 초 아동 돌봄을 위한 전용 센터를 마련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24시간 안전 돌봄 시설과 청소년 스터디 카페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서울 드림교회는 개척교회 네트워크인 처치 브릿지를 가동해 한 개의 예배당을 9개의 작은 교회가 3시간 간격으로 공유하는 새로운 공유교회 모델을 안착시켰습니다. 안산 순복음 안디옥교회는 교회를 이전하며 만든 40평 규모의 마하나임 헬스장을 주민들의 운동과 소통을 위한 동네 사랑방으로 개방해 교회 문턱을 낮추고 있으며 용인제일교회는 설계 단계부터 파격적인 주민 편의시설 도입을 고려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유 공간이 개교회주의의 장벽을 허물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공선교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간의 존엄성과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교계 차원의 연합협력체인 가칭 성경적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는 어제 서울 CTS 컨벤션홀에서 포럼을 열고 목회자와 신학자, 데이터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설교와 선교 등 교회 현장의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수립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웨스트민스터 대학원 대학교 권문상 교수는 교회가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기독교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웨이크 신학원 박순영 교수는 디지털

0: 현 세대인 다음 세대에게 인공지능 활용법보다 말씀 안에서 진위를 판별하는 분별력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진대현 전 테일러 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데이터와 디지털 자원 역시 책임있게 관리해야 할 청지기의 대상이라며 하나님이 맡기신 창조 세계를 책임있게 사용하고 있는지 먼저 질문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정교유착 의혹으로 이단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를 조사한 가운데 신천지 측이 법적 절차와 언론 보도를 종교 박해로 왜곡하며 대대적인 내부결속 교육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일보가 어제 단독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신천지 관계자는 전 성도 신앙보호교육을 전개하며 이번 사법조사를 영적 면역체계를 깨뜨리기 위한 영적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단 마귀가 약속의 목자 한 분을 끝내고자 온갖 세상의 법에 엮어 음해하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며 언론의 왜곡된 프레임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4일 국민의힘 책임당원 불법 가입 의혹과 관련해 이 교주를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 교주가 신도 5만 명 이상의 당원 가입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신천지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제선교단체들이 전 세계에서 신앙을 이유로 부당하게 구금된 기독교인들의 실태를 알리고 이들을 구호하기 위한 대대적인 연대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캐나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오는 28일을 전 세계 신앙 수감자들을 기억하는 날로 지정하고 기독교인과 교회의 캠페인 동참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월드워치 리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0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납치되거나 재판 없이 투옥됐으며 오픈도어 선교회는 북한 강제 노동 수용소에도 약 6만 명의 기독교인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선교회 측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이란에서 성경 소지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은 하코프 고추미안과 나이지리아 무장단체에 5년 이상 억류된 레아 샤리부 등 개별 수감자들의 사연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교회 자레드 반데르 웰레는 철저히 잊히도록 설계된 공간이 감옥이라며 물리적으로 함께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기독교 수감자들과 연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세계적인 바울 신학의 권위자가 한국 교회를 향해 개인주의적 구원관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지닌 공공성과 공동체적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국 더럼대학교 존 바클레이 명예교수는 최근 대담에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인간의 가치나 지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비상응성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바클레이 교수는 성도들이 개인 구원에만 갇혀 사회 변화에 소홀한 현상을 짚으며 은혜는 외부의 명령이 아닌 마음의 변화를 통해 모든 영역을 재형성하는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클레이 교수는 또한 기독교인의 삶이 나를 잃어버리는 희생이 아니라 이웃과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만드는 공공선의 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후 한때 잠시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6도 선까지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는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급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FEBC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봉사활동 선한 일을 통해 다가오는 2단의 방법입니다.
3: 동수야, 네 이거 봤나? 세계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4: 아, 뭔데? 해봉사가?
3: 그래, 이게 진짜 내가 찾던 거다. 와, 군대 있을 때도 봉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꾸고 싶었는데 내가 드디어 꿈을 이룬다.
4: 야야, 그거는 뭐 자격 같은 거 필요 없더나?
3: 아, 없다 없다. 열정하고 사랑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데 내가 바로 지원했지. 아, 그리고 열심히 땀 흘리는 모습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면은 여성들한테도 좋아요 받지 않겠나.
4: 아이고, 님 그런 생각으로 무슨 해봉사를 가노?
3: 아, 뭐 어찌됐든 봉사하려는 마음 그 자체가 귀한 거지.
4: 야, 네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나 본데 요즘 뭐 봉사단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수상한 것도 많고 희한한 것도 많다. 네 좀 알아보고 가라.
3: 알아보고. 아, 괜찮다. 여기 대표님 이력도 빵빵하니까 아 이거 믿을만하다 이거. 걱정 붙들어 매라.
2: 성호님, 봉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3: 아, 감사합니다.
2: 우리 단체는 세상에 사랑의 빛을 전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3: 예.
2: 단순히 구호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치는 게 우리 목표죠.
3: 아, 사랑 너무 좋지요.
2: 저희는 이 사랑을 새로운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3: 예, 아, 뭐 사랑, 예, 사랑이 에너지요? 아. 아하, 멋지네요.
2: 네, 새로운 에너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실을 깨달아야 해요. 예. 독일의 영지역 공동체와 MOU를 맺은 것도 예? 다 진실을 통해 전 세계에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죠. 오직 진실만이 세상을 구원한다. 자, 따라해보세요.
3: 예?
2: 오직 진실만이 세상을 구원한다.
3: 오직 진실만이 세상을 구원한다.
2: 우리 봉사단체는 단순한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참된 빛을 찾아 나서는 영적인 단체죠. 성우님도 곧 새로운 에너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3: 뭐지? 영적인? 새로운 에너지? 아, 뭐 낚인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사이비 봉사단인가? 아, 망했다.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지?
2: 아,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모임은?
3: 아, 대표님!
2: 예.
3: 아, 어떡하죠? 제가 지금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2: 아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기 화장실 있습니다.
3: 아니, 그냥 화장실이 아니고 제가 장염인 것 같아가지고 줄줄 막 밑으로.
2: 아유, 압니다, 압니다. 저 굉장히, 굉장히 건강해 보이세요. 괜찮아요.
3: 아, 그래요? 아, 저 일단 건강하게. 아, 저 너무 건강해가지고 지금 이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예? 그 얼마 전에 제대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3: 아, 네, 뭐 그렇긴 한데 제대하고 제가 직업군인 하게 됐어요. 직업군인.
2: 예?
3: 하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충성!
2: 봉사활동을 하는 것처럼 속여서 접근하는 곳이 있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다 선한 것은 아니겠죠. 봉사단체라도 반드시 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0: 이 캠페인은
2: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5: 함께합니다.

0: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 2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0: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동부교회를 섬기는 박종류 목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일의 결과를 미리 다 알고 나서야 시작하려 하고 성공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발을 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불안이라는 장애물 앞에 멈춰서 계시나요? 오늘 그 모든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비로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 용기 있는 걸음에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3일교회 문장환 목사님께서 시편 23편 말씀을 본문으로 순례자의 하루길이라는 제목의 말씀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운을 누립니다. 어둡고 캄캄한 지난 밤, 그것이 지나가고 눈을 떠보니까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환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시작되는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우리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의 말이 이 말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당신이 바로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 여러분 나 개인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데,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고요. 이것은 그 어떤 종교에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신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되는 신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모든 종교와 독특한 것이 나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목자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요, 우리의 목자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결코 추상적인 하나님 또는 관념적인 우리의 어떤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고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면서 위대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만물에 계셔서 만물을 주장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 개인의 목자이시다. 그분이 나의 목자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깨닫고 확신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또 다른 고백이 튀어나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부족투성이죠. 모자람투성이고요. 이 세상은 불만족에 가득한 그런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마실 물도 부족하고요. 식량도 부족합니다. 정신적으로 사랑도 부족하고 진리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생명도 부족하여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것은 기갈이고요, 궁핍이고요, 거기에 따른 아우성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부족을 채우려고 몸부림치죠. 때로는 서로 다툽니다. 서로 싸웁니다. 문제는 그래도 얻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갈구를 그렇게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치적, 사회적 노력에 귀 기울여보고 또 거기에 힘을 보태봐도, 혹은 가정적이고 개인적인 몸부림을 쳐봐도, 때로는 도덕적이고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애를 써봐도 이상하게 모두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이 허망합니다. 지었다 싶었는데 어느덧 보니까 넘어져 있고요. 그리고 채웠다 싶었는데 어느덧 보니까는 완전히 비워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로 함께 하시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 그러면서도 사랑이 가득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주님이 공급해 주지 않아서 이게 모자랐습니다 라고 말할 것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그런 말 안 할 겁니다. 주님 내가 너무 모자랐습니다. 너무 부족했습니다.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는 것, 이걸 감사하면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요, 내게는 부족함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한 젊은 성도가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왜 같은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가?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야,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인정하고 따라갔는데, 근데 너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목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 본 적이 있니? 다윗은 잠에서 깨어날 때부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확신하고요,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목자가 되어주신다, 되어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오늘 하루를 사시고 인생을 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아침 식탁이 차려집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거기에는 싱싱하고 신선하고 영양가 가득한 그러면서 맛도 좋은 풀과 꽃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식사를 친히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식탁으로 이분께서 친히 초청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초청을 하죠. 우리가 거기에 응하면은 그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을 자기 목자로 영접한 자와 더불어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자기 목자로 그분을 자기 목자로 영접한 사람과 식구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먹겠다. 더불어 먹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죠?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그렇게 합니다. 식구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식탁 위에는 우리가 일찍이 맛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음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이 차려준 그 양식을 먹으며 어쩌면 그 자신을 먹으며 오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견뎌야 될지 어떻게 고난을 이겨야 될지까지 우리는 에너지를 다 얻습니다. 신기하게도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그 에너지를 우리는 얻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푸른 풀밭, 곧 생명의 양식에 대하여 베드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먼저 신령한 저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물론 그 앞에 1장 25절 말씀에 따르면 이 신령한 젖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오신 것은 정말로 잘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그 신앙이 자라갑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자라서도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령한 음식이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앞서 말했죠? 구원에 이르는 젖. 구원과 관련된 젖. 여러분 이 젖을 먹는 자마다 그러나 이건 아직은 어린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의 말씀을 아직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막 믿음이 시작하는 자에게도 신령한 젖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들처럼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는 믿음도 그리고 그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라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도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 그것을 먹고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게 하는 것도 전부 다 말씀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다. 거기에는 온 세계의 도서관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온 세상의 AI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참된 지식을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게 줄 수 있습니다. 아침 식탁에 차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아침 식사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출발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가능하면 여러분 새벽기도에 나오십시오.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힘들지만은 그것에 습관을 붙여놓으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아침 식탁에

신선한 음료수를 차려주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물론 이 음료수는 우리의 어떤 목마름이라도 해결해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것이고 어쩌면 또 이것도 예수님 당신이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는 그것은 뭐냐?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하루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실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침마다 주시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는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를 이렇게 줄 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결과가 뭐죠? 양으로 눕게 하신다. 또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 결과가 뭐죠? 쉴만한 물가, 쉬게 하신다. 이 쉴만한, 메노하라는 이 말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멍하게 보내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어떤 모습에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뭔가?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식탁을 마련해 놨습니다. 근데 안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간다라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이 겪는 건강상의 문제는 보통 아침을 굶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날 신자들의 영적 나약함과 병듦은 영적인 아침을 굶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겠는가? 왜냐하니까 영적인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은 영적인 점심도 안 먹습니다. 영적인 저녁도 안 먹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그런 식사를 건너뛰지 말아야 됩니다. 제 손녀가 감사하게도 건강한 편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니까 먹는데 이 아이는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엄마가 어린이집에 데려가면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찡찡거리면서 엄마의 다리를 꽉 붙잡습니다. 그런데 선생님한테는 필살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아, 오늘 뭐 먹는지 보러 갈까?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립니다. 그래서인지 건강합니다. 굉장히 에너지틱하게 살고 가끔 감기도 걸리지만 그래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우리도 영적 식사를 잘하고 하루를 출발해서 건강하고 생명과 능력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든든히 먹었으니까 오전 일과를 시작합시다. 이제 양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를 따라가려면은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가. 그게 뭐냐 하니까 그 영혼이 소생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에 영혼이라는 것은 나의 목숨, 나의 생명, 내 자아, 내 자신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뭐 한마디로 말하면 내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내 인격 자체를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라는 존재는 안타깝게도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펄펄 살아있는데도 영적으로 보게 될 때에 소생해야만 살 수 있는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데 어떻게 살게 되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게 될 때. 맞습니까? 우리의 목자로 모시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매일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지만 삶의 실상이랄까요? 여기에서는 날마다 소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내 욕심, 죄, 허물, 다른 사람과의 갈등, 다툼, 그리고 삶의 피곤, 스트레스, 여러 가지 질병들, 여러분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받고요.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침마다 다시 살려야 소생시켜야 합니다. 하루의 일정도 시작하기 전에 낙담과 우울에 빠지고요. 움직일 동력과 능력과 용기조차도 상실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행군의 길이 있고 싸워야 될 전투의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소생해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의 역사는 주로 말씀의 식탁에서 일어나고 쉴만한 물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 평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바람에 날리는 개와 같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잘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마다 열매를 맺고 그 하는 일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새벽과 아침은 어떤 형태로이든지 꼭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부터 전해오는 말이 있습니다. No Bible, no breakfast.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살고자 했던 우리의 선진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없는 날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아침을 굶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원칙이 있었습니다. 육적인 아침을 먹기 전에 영적 아침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영혼이 소생하여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주님을 따라갈 차례입니다. 영혼이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올바른 길이고 정직한 길이고 참된 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이 길을 가르쳐서 좁은 길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이 넓은 길이라면 이것은 아주 적은 사람이 찾기에 좁은 길이라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넓고 편한 길로 많은 사람이 찾는 길로 가게 되면 멸망으로 끝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 좁은 길, 어려운 길이지만은 의의 길, 이 길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네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찾아내봐라. 어떤 길이 좁은 길인지.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으면 네가 한번 가봐라. 그렇게 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뭐 아무도 그 길을 찾지도 못하고요. 찾아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너무 고맙죠. 다행히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부족하고 가다 넘어지고 이럴 때도 있지만 그분이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따라는 갈 수 있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꼭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느냐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편을 제가 중학교 때에 이것을 좋아했습니다. 영어로도 그때 암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때 암기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너무 좋은데 딱 한 군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인도하시려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셔? 그런데 그 말씀의 진리를 이제 후에 깨달고는 이 시편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네요. 제가 이 교회에 있었던 지금은 돌아가신 박내구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께서 대답해 준 게 제 평생에 남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간단합니다. 여기에 자기 이름을 위한다라는 것은 목자가 좋은 목자, 그죠? 이런 목자가 자기의 명예를 걸고 양떼를 올바른 곳으로 안전하게 인도를 하죠. 자기 이름을 걸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자기 이름을 걸고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가지 않으면 그건 우리의 욕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께 먹칠이 된다 할까요? 그 이름이 먹칠이 되고 욕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되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 덕에 지금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좁은 길을 따라가서 꼴을 얻고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영혼의 소생함을 입어 주님의 이름이 달린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오전에 할 일, 오늘 하루의 일과입니다. 목자 되신 그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분을 바라보면서 의의 길로 걸어갑시다. 이제 오후 일과를 살펴보러 가는데 사실 오후 일과도 오전 일과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의의 길로 부지런히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는 그 길이 순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좁은 길로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험한 골짜기를 여러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몹시 위험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 골짜기를 가리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불렀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그 길 자체가 죽음을 지나는 것과 같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거니와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다가 죽는 그 고비 이런 것들이 수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주자주 우리에게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고난과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미리 이 땅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장에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했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평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사망의 길과 같은 그런 어떤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골짜기도 지나갈 수 있는데 그분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마음에 안위, 위로도 주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그림을 보면 나오는 그런 길다란 것으로서 이것은 우선 양떼의 마음을 굉장히 평안하게 한다고 합니다. 목자의 얼굴 그리고 그 지팡이만 보게 되면 양떼들이 안심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것은 양의 목을 이렇게 잡아서 일으키거나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막대기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굉장히 짧은 것으로서 허리춤에 이렇게 차고 다니기에 알맞고요. 야생동물이라든지 도적이 왔을 때 물리치는 무기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사용해서 어떤 위기나 곤란과 고난에서도 이 양들이 계속해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고 용기를 붙어다 주고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양들은 사망의 해악을 악을 사망의 해 하늘의 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해악할 때 그 해자입니다.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두려워하면 끝이죠. 더 이상 못 나갑니다. 양들이 두려워하면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게 만들고요. 해야 할 일을 하고요. 주어진 사명과 일과를 완수하게 합니다. 정말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덕입니다. 그분 덕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루 감당해야 될 것, 우리 인생이 감당해야 될 것, 이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하루 길을 걸었고요. 하루를 마감할 때가 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길을 걸었고 인생의 석양의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양의 여정으로 본다면 이제는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그리고 의의 길, 음침한 골짜기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환대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 나오는 상은 이렇게 상장 주는 그게 아니고요. 그냥 잔치상입니다. 잔치상. 우리에게 잔치상을 벌려준다. 가만 보면 주님께서 이 잔치에 참여시키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물질적으로만 그렇게 좋은 잔치가 아니라 얼마나 영예롭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집주인이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잔치에 초대한 우리를 아주 영화롭게 환대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여러 가지 그 고귀한 향유가 섞인 그런 올리브 기름을 우리의

0: 머리에 부어서 진심으로 우리를 존대해주고 환영해주고 환대해주는 거죠.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맞이해주는, 귀한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귀한 가족으로만 이렇게 환대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 이건 제가 더 말할 바가 없을 것보다 얼마나 풍성한 그런 환대를 받고 풍성함과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 한마디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신자의 석양의 때에 베풀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잔치가 얼마나 영화롭고 풍성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환대가 누구 앞에서 펼쳐지죠? 누구의 눈앞에서 이 잔치상이 배설이 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여기 나오는 이 원수는 오늘 하루길로 생각하면 이 양이 이 출발을 해서 목자의 집에 오기까지 겪었던 그 사망의 골짜기, 어려움들, 다윗이 여호와의 집으로 오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집으로 가기까지, 오늘 하루 혹은 우리 평생 동안 겪었던, 또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를 어지럽혔던 대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를 끊임없이 만들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신다. 잔이 넘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길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평생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하루가 따로 있고 평생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내 평생이 됩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우리의 평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내 평생이 됩니다. 이제 평생을 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넘었습니다. 영원에까지 이릅니다. 이 확신이 얼마나 놀랍고 좋고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내 목자 되신 여호와를 인도함을 받다가 그 후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리로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야샤브라고 본다면은, 야샵이라고 본다면은 앉다, 거주하다, 살다. 그래서 이 번역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요 단어가 야샵에서 온 것이 아니라 슈브에서 왔다. 변형이 되면은, 이렇게 변형이 되면은 그렇게 두 단어가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슈브에서 왔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돌아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번역은 내가,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두 번째로 번역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돌아가는 것이, 그것도 완료형 계속형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번역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해요. 뭐 두 가지 다 가능하니까 두 가지 다 우리는 사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때마다 여호와의 집에 돌아가겠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이렇게 오셨으니 얼마나 잘하신 것입니까? 아멘. 그러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3일교회 문장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3-3131 진주 3일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의 문을 행복하게 엽니다. 찬양여입니다. 저는 안현 목사입니다. 평안한 화요일 오후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몸 안에 뭐가 있는지 사실 우린 잘 모르는 것들이 많잖아요. 뇌 속에 뭐가 있다더라.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게 있나 보다. 뭐 그럴 뿐이죠. 우리 심장 안에는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세포 뭉치가 있답니다. 이것이 마치 그 천연 심박동기라고 불린대요. 왜냐하면 뇌가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전기신호를 만들어서 심장을 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세포 뭉치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나 아니면 몸이 너무 지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고 있을 때조차 심장은 멈추지 않고 그리고 일정한 리듬으로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는 잘 몰랐던 이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이 세포 뭉치가 쉬지 않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그렇게 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이 영적 동방결절 이런 건 없을까 하고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힘도 잘 안 생깁니다. 아무 말 기도하고 싶어도 입이 잘 안 열리고 뭘 말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내 삶에 나를 도울 사람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의지가 꺾인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쉼 없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영혼의 맥박을 살려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오후 시간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내가 애써 뭘 하지 않아도 내 심장을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의 섭리, 여러분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내 삶에 뛰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문자의 주제 단어를 신실함으로 해볼게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를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키고 계시잖아요. 동의하신다면 오늘은 바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신실함 이렇게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여행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비행기도 자주 타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는 일정한 속도 이상이 돼야 속도가 제대로 나야 땅에서 하늘로 이륙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륙 속도라고 부른대요. 그 속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조종사가 아무리 뜨고 싶어서 조종간을 막 떠라 떠라 하고 잡아당겨도 뜨지 않는답니다. 충분한 속도를 낼수 있도록 그래서 온 힘을 다해 가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하고 우리는 결과를 기대하고 기다릴 때가 참 많죠. 그러다가 준비가 안 됐으니 결과가 기대한 만큼 안 나올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내 인생의 이 경주를 달려가면서도 우린 종종 생각해요. 나 지금 뭐 하지? 이렇게 해서 뭐가 될까? 우리는 뭔가 열매를 봐야 그래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의 속도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충분한 속도가 나올 때까지 내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지금 이 시간 잘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시간 필요한 시간인 거죠. 여러분, 속도를 내보십시오. 곧 하나님이 우리를 이륙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맛보게 할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오늘 문자의 주제 단어는 신실함입니다. 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동의하신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신실함이라고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복음 동네 사람들, 송대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 복음 동네 사람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YM 김해 이주민 사역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1: 저희가 뭐 주일학교나 반을 나눠서 가르치는데 이 외국 분들이 오시면 뭐 나라별로 나눌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나라별로 다른 문화들이 모여서 사역을 하실 때 어려움은 없습니까?
2: 저희가 지금 아직 시작 단계라가지고 네. 지금 이제 접촉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슬람권이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필리핀 분들이나 아니면 카자흐스탄이나 스탄 나라들도 이렇게 저희가 조금씩 만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팀 안에서도 한번 얘기가 되어 본 적, 이제 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또 이들의 보니까 이들 나름대로의 문화의 공동체가 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또 서로 안에 대한 그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분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서로의 다양성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하면서 느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 반이 이렇게 예, 주로 지금 이슬람 이쪽으로 돼 있는데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열려서 이분과 함께 할 수 있는

0: 가 이제 개발됐으면 좋겠고, 예, 유학생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요리 교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요리 교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여성분들이 주로 오시겠지만, 또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또 먹어보고, 이렇게 또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하면, 이제, 대학교에서 국제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젊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또 열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섞어서, 또 서로의 강점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각 나라의 문화를 또 존중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2: 우리 YM 이주민 사역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 비전은 어떻게 되나요?
0: 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각자의 그런 YM 안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 것 같아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 정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열방이 자신의 문화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기 원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그런 예, 이 사람들이 그런 다문화, 다민족, 다음 세대를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섬기면서 또 제자화하고 또 지역 안에 정말 변화가 일으키는,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네.
2: 이 이주민 선교 사역이 단순한 이주민을 위한 뭐 교육 프로그램 이걸 떠나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저희가, 정말 바라보는 거는 이주민들을 섬기기도 하지만 이주민들이 이 김해와 경남을 섬기는 자원봉사를 하고 그래서 한국인과 이주민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게 저희의 이제 또 하나의 목표예요. 그래서 단지 옛날에는 이주민들은 뭐 이거 막 그래서 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 사람들도 충분히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동기를 부여하고 참여하고 그러면서 한국인과 같이 섞이도록 하는 그렇게 이제 저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저희 팀도 지금 현재는 한국인이지만 다민족 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계속 기도하는 거는 다양한 언어를 하는 또 다른 민족 사역자들이 같이 함께 와서 그들이 그들의 나라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를 구성하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2: 현재 YM 김해 이주민 사역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앞서서 본인 소개를 잠깐 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맡으셨는지 잠깐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우리 페트라 선교사님부터 다시 한번 좀더 심도 있게 맡고 있는 분야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3: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물소리 학당이라는 사역인데요. 이 많은 물소리라는 뜻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물줄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물줄기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이런 사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중에 지금 대표적인 사역이 한국어 가르침 사역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가지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 엄마들 그리고 근로자들, 그리고 유학생들.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무엇을 여기에서 뭔가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만약에 영어를 잘한다.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하면 영어를 가르치는 또한 줄기, 물줄기가 생기겠죠. 그래서 영어를 가지고 또 섬길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서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섬기는 그런 학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브리스길라 선교사님도 하고 계신 사역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0: 네, 저는 이제 김해 이주민 사역의 리더로서 그러니까 이 사역들이 잘 되기를 조금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네트워크가 있어 연결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사역이 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사역은 아이리스라는 것인데 그 영어로는 Intercultural Relationship and Integrity Service라고 그러니까 상호 그러니까 교류와 그리고 지역을 돕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제가 되기 원하는 부분들이 이제 프로그램들은 지금 한 달에 한번 하는 요리 프로그램 부인들 그러니까 여성분들 하는 거

0: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부모 교육이나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나 이제 여기 필요들을 보고 그런 교육하는 프로그램들, 전인적 건강 프로그램들,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제자 훈련 안에서 이제 디사이플십 트레이닝 코스라고 DTS는 6개월 과정인데 이제 DTC는 10주간 짧은 코스로 이제 이곳에 있는 이제 기독교인들 섬기고 제자화 하는 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 아굴라 선교사님.
2: 예, 저는 이제 국제유학생 쪽에 좀,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한 35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 중에 60, 70%가 석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똑똑하고 또 재능도 많고 해서 그들이 한국어도 배우지만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 아니면 경험,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 김해 지역을 섬기는 그런 자원봉사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자원봉사단을 지금 만들어서 이제 운영진을 구성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학생들이 주로 관심이 또 사업에 대한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또 앞으로 자기 나라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창업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발견해서 가게 될까 그런 거. 또 저는 원래 이제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잠깐 간증했지만 하나인 나라가 우리의 사회 가운데 임해서 정말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는 마음을 가진 분들을 전문 훈련을 시켜서 또 지역민들을 훈련하고 그래서 지역사회가 정말 하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훈련 저를 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 페트라 선교사님,
0: 네.
1: 지금 이주민 선교 사역이 여기서 시작한 지한한달 보름 정도 된것 같은데, 특별하게, 짧은 기간이지만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만남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0: 네,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개원식을 네 번을 했습니다. 네, 네 번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했던 개원식의 주 초청인들이 누구였냐면요. 이 땅에 계시는 이방인 분들이셨거든요. 다문화 가정 여성들, 그리고 가정 아이들 오셨는데 저희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다양한 열방에 오셨거든요. 말씀하셨던 뭐 시리아, 뭐 그리고 다른 무슬림 분들 오셨어요. 방글라데시 분들. 그런데 거기에 또 태국 분들 그리고 또 불교권들 분들도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센터를 개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 이방인 분들을 더 다양한 분들을 보내주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1: 아굴라 선교사님, 이슬람 사역권의 전문가시니까 우리 이슬람권 출신 이주민들을 섬길 때 이건 특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나요?
2: 일단 이슬람권은 오래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급하게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야겠다는 마음보다는 그냥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게 일단 그게 석교다라는 그런 뭐라죠 전인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는 게참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뭐 영접한다든지 교회를 온다고 이들이 마음이 열린 건 아니다. 이미 더 많이 왜냐하면 이들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지 진짜 마음을 열어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말 이들을 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뭐 이들의 자연스럽게 그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런 인도함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 그동안의 해외 선교 경험이 지금 김해 이주민 사역에 도움이 되고 계시죠?
2: 예, 정말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중동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99%의 무슬림 안에 살았고 저희가 오랫동안 기다렸고 또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한명한 명을 만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도 뭐, 한국에 와서 뭐 우리 마음대로 돼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문화를

0: 하기 때문에 정말 그곳에서 배웠던 것처럼 또 동일하게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길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1: 페트라 선교사님, 종교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0: 용기를 가지고 표현할 때 우리의 태도는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듣는 마음과 그리고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무슬림 분들은 저도 새롭게 이제 만나는 문화권 분들인데 정말 다르기 때문에 아예 이제 안 다가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다가갈 때에 그분들에 대해서 들어야지 제가 알수 있고 들으려면 또 기다려주고 겸손해야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듣는 마음과 겸손이 아주 중요한 태도로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주민 사역 현장에서 그걸 토대로 했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0: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이제 들은 그 마음들을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 센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다문화 아이들을 이제 저희들 섬기려고 이제 다문화 아이들도 섬기는데요. 그 아이들이 센터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또 학습이 끝나면 데려다 주고 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통로로 공고가 필요합니다.
1: 브리스길라 선교사님, 이 센터를 개원하면서 주위에서 또 많은 교회들이 도와주셨을 것 같은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주민 선교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참여를 해줬으면 하는지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제가 이제 그 본국 선교사 이렇게 이제 해외 선교사를 있다가 지금 본국 선교사 한국 선교사로 이제 오게 되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아직까지 이제 경남 지역, 특별히 경남 지역에서는 그 본국 선교사님이 이제 해외 선교사님과 다르다라는 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필요성을 보고 저희가 이제 할수 있는 사역들이 눈에 보이는데 아직 한국 교회의 경남 지역 안에 이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지금 느끼는 부분들이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좀더 한국 교회들이 이주민 선교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효과들과 그런 이제 지금도 이제 역사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국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과거에도 지금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결과들 그것이 이제 선교의 그 해외 선교도 좋지만 이주민 선교도 하나의 그 선교의 방향으로 한국 교회가 함께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1: 지금 지역 교회에서는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3: 감사하게 저희 파송교회 같은 이제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여기 와서 또몇 교회들이 저희와 함께 협력하고 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이제 국제 유학생의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좀 다양한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함께 교사로 자원봉사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시구나. 그리고 나름 한국어 교육 교원 자격증을 따신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 가운데 또 저희와 연결돼서 또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다양하게 하나님이 조금씩 일으켜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되고 됩니다.
1: 오늘은 YWAM 김해 이주민 사역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이번 목요일에 함께 해주세요. 복음동네 사람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찬양령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에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또 선물에도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 중에 우리 관람하다 보면 조각하는 거 있잖아요. 돌로 이렇게 멋진 작품을 조각하는데 그 조각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돌을 깨고 또 쪼고 뭐 이런 과정은 엄청 시끄럽답니다. 망치 소리 또 정으로 깨는 소리 요즘은 전자 그 기계들로 막 우르르 하는 소리 이게 사방에서 시끄럽대요. 그런데 작품이 거의 완성되어 갈 때는 너무너무 조용하답니다. 그냥 마지막 단계잖아요.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이나 때로는 광택을 내는 그런 작업들은 아주 조용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시끄러웠던 그 작업의 끝에는 아주 조용한 그리고 또 침묵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걸 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생각해보면 뭐 대단한 일을 벌이고 사람들 만나고 분주하고 시끌시끌하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 예를 들어 그런 시끄러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는 어떤 시간은 조용히 머무는 시간, 침묵 속에서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 그런 시간에 우리 내면은 좀 더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칙칙해 보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이 나무 껍데기에 껍질만 남은 것처럼 속이 텅 빈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세상의 시선, 세상의 평가에 우리를 자꾸 맞추려고 하면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남은 오후 시간 사람들의 평가라고 하는 거울 대신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찬양여행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0: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1: 98.1 진주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온천 상남교회 이영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20장을 보게 되어도 전쟁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넘어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지요.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는 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보니 성경을 읽는 신앙인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도 본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두 가지 마음으로 또 갈라지게 되는데, 하나는 전쟁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도 전쟁을 원하시기에 필요에 의한 전쟁은 해야 한다고 전쟁을 지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전쟁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어나가고 전쟁 후에 미망인과 고아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는 이 참혹한 전쟁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이중성에 대한 깊은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생각은 모두 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의 전쟁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성경에서의 거룩한 전쟁은 인간의 의지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은 서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성지 예루살렘을 이슬람으로부터 회복한다라는 명목하에 8차례에 걸쳐서 일으켰던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껍데기만 십자군 전쟁이었지 그 이면은 인간의 추악한 욕망과 이기심에 의해서 광기로 사로잡힌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후대의 그 누구도 이 전쟁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부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전쟁이 있고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일어난 전쟁이 있습니다. 후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하시고 기뻐하는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것이죠. 그러나 전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전쟁은 승리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20장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함으로 두려움을 내려놓고 거룩함으로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에서의 전쟁은 반군국주의라는 것입니다. 군국주의의 이상은 강한 군사력으로 나라를 이끌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국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에 동참하는 군인과 그리고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 군국주의 국가였던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침략 국가의 젊은이들을 강제 징병시켰던 것이고 또 생활용품을 강제로 빼앗아 전쟁 물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군국주의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군국주의 체제 안에서는 오직 나라의 군사적 유익만을 추구하지 개인의 인권이나 자유는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쟁을 보게 되면 반군국주의로 치러지는 전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20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사유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 번째 사유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 그러니까 준공식을 갖지 못한 사람은 면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도 면제였습니다. 세 번째 사유는 여자와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도 면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유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도 면제였습니다. 참으로 면제 사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면제 사유를 법으로 정해놓으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사유처럼 전쟁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을 면제시킨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누가 선뜻 전쟁에 나서려고 하겠습니까? 다 두렵다라고 하면서 전쟁에 나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면제 사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쟁은 군국주의적인 관점에서 치러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미 승리를 예고한 상태에서 치러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군사력의 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면제 사유가 존재했던 것이고 실제로 사사기의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그 관점에서 승리를 이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전쟁 이전에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고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쟁보다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대 국가들처럼 무차별적으로 전쟁을 시작해서 다 죽이고 끝내는 전쟁의 방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먼저 화평을 전해서 그들이 화평을 받아들이면 굳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원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전쟁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평화보다 전쟁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또 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사이에서도 평화가 아니라 다툼과 갈등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된다면 결코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우리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셔서 영적인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하시고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는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0: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온천 상남교회 이영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2647-3088번, 010-2647국에 3088번 온천 상남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선교통일한국협의회와 함께 하시는 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국장 최준호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북한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50년 전 씨앗 선교회를 시작으로 북한 선교회가 한국교회를 깨웠고 북한에서 죽어가는 잃어버린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북한 복음화에 사역자들과 교회들이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구루터기와 같이 소수의 헌신자들로 북한 복음화를 위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북녘당의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북한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선교통일한국협의회와 함께 하시는 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국장 최준호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1일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선거입니다.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17화 도인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0: 신통한 도인이었던 길선주. 철로 역정 속에서 길 잃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그는 말하는 자에서 듣는 자로, 지도자에서 순례자의 길로 가는 길목에 서게 된다. 그날 새벽, 길선주는 익숙한 자리에 앉아있다. 삼령신군 앞, 그가 평생 답을 구해온 곳이었다.
1: 삼령신군님, 길선주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길을 찾으라 말했고, 길을 찾으려면 기도하라 말했죠. 스스로의 길도 찾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게 늘 제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이젠 저도 알고 싶습니다. 진리를요. 흔들리지 않는 진리 말입니다.
2: 선생님, 안 추우세요? 아직 쌀쌀한데. 이 꼭두 새벽부터 대단하십니다.
1: 그 책을 읽었더니 마음이 더 심란해져서 통 잠을 못 자.
2: 아, 철로 역정이요?
1: 아주 깊이 있고 흥미롭더구나. 율법으로 우려줄 수 없다. 오히려 율법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욱 깨닫게 된다. 꼭 나에게 하는 말인 것 같지 않나?
2: 아니, 그 두꺼운 책을 벌써 다 읽으셨어요?
1: 아이, 금방 읽히던데 뭘. 너 혹시 다른 책도 가지고 있니?
2: 아, 그럼요. 지금 다시 가서 얼른 가져올게요.
1: 그런데 어쩐 일이야, 이 새벽부터?
2: 새벽기도 가는 중이었는데 불이 켜져 있길래 들어와 봤어요.
1: 그럼 나중에 천천히 갖다 주렴.
2: 아니에요. 지금 얼른 가져다 드릴게요.
0: 길선주는 김종섭이 이상했다. 자신의 제자였을 때는 늘 술에 취해서 늦게 일어나고 게으름을 부리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자신을 떠나 예수를 만났다 말한 뒤로 변했다. 어쩌면 예수교가 참 도인지도 모르겠다 싶었지만 20년 넘게 신봉해온 선도를 버리기에는 불안했다.
1: 지금까지 제가 따르던 길이 정말, 정말 도였습니까? 삼령신군님, 제발 대답 좀 해주십시오.
3: 근데 요즘 도사님 댁 왜 이렇게 조용하대?
4: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구나. 요즘 좀 그렇지, 응?
3: 지난번에 우리 둘째 이마에 이 좁쌀만한 뾰루지가 난 것도 뭐 기운이 약해져서 그런 거라고 막 뭐라고 하셨는데 요 며칠 코빼기도 안 보이셔.
5: 엄마, 아직 못 들었어?

0: 누가 그러던데? 도사님이 요즘 실령님을 못 뵙는다고.
1: 어머, 그럼 어떡해? 우리 이번 농사 망하는 거 아니요? 아유, 이제 좀 있으면 모내기인데, 길한 날도 모르면은, 응?
0: 근데 최근에 도사님 얼굴이 좀 이상해졌어. 눈빛이 예전에 뭔가 짜릿했는데 말이야. 요즘은 좀 순해진 느낌이랄까?
1: 어메나, 어메나. 실령님을 못 뵈갖고 연발이 떨어졌나?
0: 아, 맞다! 지난주에 옆마을 사람이 애 데리고 전보로 갔는데 도사님이 그냥 돌려보냈대요.
1: 점도 안 보신다고?
0: 설마, 이러다 실령이 노하시는 거 아니요? 실령님 모시는 사람이 잘못하면 더 크게 화내시는 거 아니에요?
1: 아이고, 이거 진짜 큰일이네. 가만히 있어봐. 이거,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어. 어? 아이고, 이걸 어떡해.
2: 사람들은 길선주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길선주는 막다른 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다.
3: 요즘 산에 너무 자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몸상하시겠어요.
4: 몸은 상해도 괜찮다. 이 마음이 상하는 게영 불편하지. 그동안 걸어온 길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3: 그럼 그냥 편하게 물어보세요.
4: 누구한테?
3: 선생님이 모시는 그 신구님께요.
4: 안 했겠냐? 자꾸 내 마음을 흔드는 예수가 참 도인지 거짓도인지 알려주십시오. 몇 번을 전했는지 모른다.
3: 그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4: 오히려 내 마음만 더 복잡해졌다.
3: 그럼 제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떠세요?
4: 뭐? 하나님 아버지? 아이 참, 어찌 한낱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이놈아.
3: 그럼 아버지란 칭호는 빼고 그냥 상제님하고 부르면 되죠. 원래 선생님 기도드리듯이요.
2: 유교 문화권이었던 우리는 세계를 창조하고 이를 주재하는 초월자를 상제라 불렀다. 자연신이자 하늘에서 지상을 감독하고 인간의 생사를 관할하는 존재. 말 그대로 하늘님이라 불렀던 이 표현은 훗날 기독교와 합해지면서 하나님이 되었다.
4: 상제님,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제말 듣고 계십니까? 왜 예수 씨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혹시라도 제 기도가 들리신다면 참된 도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2: 급기야 그는 모든 향을 정리하고 조상신마저 정리한 후 금식하며 기도에 열중한다.
4: 원래 이렇게 조용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까? 좋아요. 하느님. 아니, 하나님. 예. 전 도사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길을 알려주고, 위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길은 도통 모르겠습니다. 왜 저를 버리십니까? 예? 하나님. 제게도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5: 선주야.
4: 누구시죠?
5: 길선주.
4: 또 들렸어. 혹시 마음의 소린가? 아니,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신 겁니까?
5: 내 사랑하는 아들, 길선주야.
4: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예,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신 게 맞다면,
5: 내가 네가 찾는 그니라.
4: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람을 살인답시고 스스로 높이는 말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유, 하나님, 이 죄를 살려주세요.

0: 보내주십시오.
1: 그는 울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수많은 감정이 물밀듯 터져나왔다.
0: 너무 낯설지만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니 너무 따뜻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아버지라 불러도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감히? 그래, 분명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어. 아니, 분명 아들이라고 하셨어.
1: 민족 구원을 위한 도를 찾아 20년을 수련했지만 자신의 마음 하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무력했던 그였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불러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2: 봤어? 도사님 댁 제단 없어진 거. 아니, 요 며칠 향도 안 피우시고 심지어 정한수도 없어.
3: 나도 봤어. 응? 그 지붕 위에 붙여둔 부적도 싹 사라졌더라고.
2: 어메 어메 어메 어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
3: 그 책상에 응? 성경이 올려졌더라.
2: 뭐? 성경?
3: 응.
2: 아니, 도사님이 웬 성경?
4: 삼령신군인지 뭔지한테 퇴짜 맞았나 보네.
2: 아이고, 그럴 리가. 얼마나 기도하시는 분이신디.
1: 길선주의 변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5: 아유, 안녕들 하십니까?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아이고, 도사님. 아이고, 안 그래도 요새 통 안 보이셔가지고 걱정했었는데 괜찮으시죠?
5: 네. 아, 제가 좀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3: 저 이제 점도 안 보시고 재단도 다 치우셨다던데 맞아요?
5: 예. 앞으로 길을 가르쳐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배우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6: 와, 이 향냄새가 다 빠졌는데요? 그 많던 신상들은 다 어디 갔어요?
5: 저기 창고 안에 다 가둬버렸다.
6: 고요한 집이 됐네요.
5: 요즘 말이야, 자네가 준 성경이 자꾸 날 울려. 이 부분 봐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6: 요한복음 14장. 저도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5: 숨을 쉴 수 없었어, 길. 내가 그렇게 외쳤던 그 말. 그런데 그 길이 사람이 되셨다고.
6: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십니다.
1: 자신이 평생 말했던 도라는 단어가 사람이 되어 왔다는 말에 그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꿈 같은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다.
6: 예수님으로 오셔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찾던 도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5: 그렇구나.
1: 길선주, 도인이었던 그는 복음의 길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한국 초대교회의 목사가 되어 한국교회 대표 인물 가운데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창원 명곡교회 이상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의 선택 희망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미국의 기독교 작가 중에 프레드릭 부크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가족은 3세대 전, 즉 150년 전에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적응할 뿐만 아니라 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리더십을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고 공부합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전문 분야에 진출해서 성공하고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이 닥쳐왔을 때 이 프레드릭의 아버지는 한꺼번에 모았던 모든 재산을 결국 손실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런 비극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폭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갔습니다. 어느 주일 새벽 술 취함에서 깨어난 프레드릭의 부친은 자동차 차고에 들어가 문을 건 채로 시동을 걸고 가스에 질식되어 결국 자살하고 맙니다. 그날부터 이 소년 프레드릭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가장 곤욕스럽게 했던 것이 바로 친구들이 너희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어? 라고 묻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차마 아버지가 자살을 했다라는 답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린 프레드릭은 특별히 자기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의 머릿속에 스치는 대답이 맞아, 우리 아빠는 정말 마음이 아프셔서 고통으로 돌아가신 거야. 그래, 심장질환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답은요,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서슴없이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셨어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절망은 환경이나 상황 자체보다도 그 상황이나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없는 마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요, 삶을 포기하고픈 유혹이

0: 정말요, 파도처럼 우리 가슴을 밀고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럴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살 소망조차 끊어졌다는 말의 의미는요, 뉘앙스를 볼 때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사도 바울이 어떤 심리적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1: 형제들아,
0: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정도까지 왔다면 올 때까지 온 것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다. 살 맛을 상실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어쩌면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와지는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반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사건인지 정확히 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길은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받고 동역자들은 등을 돌리고 그리고 감옥에 투옥되어 언제 자신이 애매히 목베임을 당해 죽을 줄을 모르는 그런 심리적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는 뭐까지 잃어버린 것입니까? 살맛을 잃어버립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요, 이 살 소망이 없는 어떠한 희망의 불씨가, 그리고 그 한 방울의 빗줄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일은요, 여러분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 중에 하나는요, 희망이라는 아름다운 빗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 그 희망을 선택할 수 있었던 희망의 근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절망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희망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이러한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 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해 냅니다. 동시에 나는 누구인지도 기억해 냅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도 바울이 내린 그 하나님은요,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분을 오롯이 의지할 것을 결단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요, 자기라는 우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감옥이 있는데요, 그것은 생각이라는 감옥입니다. 이거 딱 갇히면요,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 자신의 감옥을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생각합니다. 희망이 더 이상 없어. 내 주변에는 어떤 도움의 성격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해버렸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너의 생각과 달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나는 생강 너머의 생

생각으로 존재하는 존재 나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님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해내는 것을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이게 여러분을 정말로 내가 아닌 하나님, 이 한마디 고백을 위해 하나님은요, 고난이라는 그 깊은 용광로 속에 우리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라는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 비책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 한마디의 고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붙들고 사는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교육의 마당이 바로 환난의 마당입니다. 고난의 마당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결국 깊이 묵상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은 놀라운 결론입니다. 하나님만입니다. 이 하나님만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지금까지도 자기를 상당히 신뢰하고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동등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바울은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나도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의 신앙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의 특별 보좌관으로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방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대통령 등도 밟고 지나갈 사람, 면도 날, 또는 우리 시대의 최고의 에고이스트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찰스 콜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언론들의 평가가 이러했습니다. 그러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대통령은 하야하고 콜슨도 감옥으로 갑니다. 더 이상 붙들 수 있는 권력도 자신도 없어진 그는 감옥의 차디찬 바닥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던 크리스찬들이 집어넣어준 C.S. 루이스의 신앙서적과 성경을 읽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하고 무릎 꿇고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인생 벼랑 끝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감옥을 나오면서 거듭남 또는 리빙 갓이라는 불멸의 베스트셀러를 저술하고 감옥의 수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소책자를 만들어 수많은 수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결국 그는 노벨 이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만난 하나님, 아니 그 끝자락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의 새 희망의 근거가 되었고 새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고 새 인생의 근거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을 절망 가운데 일으킨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해 주신 일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는 오늘이란 너무나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해 주셨던 신앙의 추억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난날 나를 도우셨다면
그는 오늘 이 순간

0: 해도 나를 도우실 거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는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했습니다.
1: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0: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한번 보세요. 그분이 그래서 나를 여기에 머물게 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은 이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요, 이번 지방총선을 끝내고 나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냐면 낙선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희망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꽃으로 피어났지만 어떤 이는 피어보지 못한 망울채 머물러 있는 그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면 어쩌면 좋은 자원들이 좌절과 근심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실패가 내일을 향해 아름답게 향기로 피어나는 꽃망울을 그대로 유지하는 희망의 노래가 불려지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영성운동에서는 보통 말씀을 로고스와 레마로 구분합니다. 많은 경우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또는 선포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레마는 성취되는 말씀, 체험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신학교 졸업식장에서 한 학생이 성경을 들고 나와서 졸업식 대표 인사를 하면서 교수님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이에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하시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제군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결심이고 바른 결심이네. 그러나 제군들,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군들이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제군들을 붙들어 그 말씀을 경험케 하는 것이라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날 말씀이 나를 붙잡고 그 말씀으로 고난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오늘의 환난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 아내와 건강검진을 마무리하고 이제 후속 조치로 저에게 헬리코박터균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간에 좀 문제가 있고, 제 아내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걸 봤냐면, 제 안에 갑상선에 이 검은 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양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주사기로 빼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저는 먼저 다른 것은 정상으로 잘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 지방 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심하니까 좀 조심하세요. 음식 조절 좀 하세요.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재검사가 마쳤으니까 나왔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주사바늘 꽂기 위해서 여기 딱 꽂으려고 이제 채취실로 갔습니다. 좀 있으니까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옵니다. 뭐래? 그 왜 그 문 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문 떼는 거, 뭐 바르고 초음파. 미안합니다. 예. 그거를 교수님이 이렇게 문대고 있는데 이상하네, 이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 이상하네, 내 의사생활 처음인데 없어진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0: 제가 이제 주사파를 안 꼽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사실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제 아내가 아, 이상하네 이상할 때뭐 암세포도 없어지는데요 뭐 대수롭지 않게 폼 잡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 우리 단톡방 우리 가족 단톡방에 이렇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놀렐루야. 그랬더니 제 주은이가 주경이가 하는 말 알렐루야야. 한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온 날, 말씀이 나를 붙잡고 그 말씀으로 고난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지금의 환난을 통해서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그때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까짓 것이라 여기는 그 사소함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추억들을 계속 믿음의 바구니에 담아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위기 때마다 그걸 꺼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을 이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험, 항상 말씀의 근거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하지만, 신앙의 동력성은 체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도전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모든 명국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창원 명국교회 이상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8-1009번 창원 명국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요. 그 여종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받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로마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죄목으로 고소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결국 감옥에 들어가요. 여기까지 보면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억울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고난이 오나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이로 인해서 큰 지진이 나고 감옥의 문이 열렸죠. 자고 있던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바울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그 간수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도전을 주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응원하면서 6월 9일 화요일 새끼라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서상권 하나님 계획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하다고 이렇게 찬양에서도 나오고요. 오프닝에서도 제가 오묘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게요. 이해가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고 왔다 갔다 하고요. 잘 모르겠죠. 하나님 뜻.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결국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있지만 그걸 신뢰한다고 하지만요. 그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믿고 그 뜻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는 이제 화요일이어서요. 보물 퀴즈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중앙사에서 전파 선교사 특별 생방송 진행이 있어서 보물 퀴즈는 내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유익하고 또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오묘한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의 실수가 있는 것 같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김대환 목소리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깨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영혼, 짧은 방학도 있고 긴 방학도 있고요. 10년 넘는 방학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14년 방학 후에

0: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예.
0: 네, 안녕하세요. 장상대님 되시죠?
1: 예.
0: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예, 예.
0: 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예.
0: 혹시 운전 중이신가요?
1: 아, 예.
0: 아, 그래요? 아, 운전 중이시면은 언제가 통화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지금 잠깐 정차할 수 있을까요?
1: 예, 지금 말씀하세요.
0: 정차하셨어요?
1: 예.
0: 어, 바로 정차하셨네요. 우리 장상대님 지금 인천 강화에 계시는 거 맞죠?
1: 예, 그렇습니다.
0: 예.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1: 아, 잠깐 집에서 뭐 볼일 볼 게 있어서 뭐 좀 잠깐 나왔어요.
0: 잠깐 나왔어요?
1: 네.
0: 우리 장상대님하고 제가 4월 초에 그때 방송에서 전화 연결했잖아요.
1: 예.
0: 전화 연결하고 나서 교회를 가셨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1: 예.
0: 맞나요?
1: 예, 그렇습니다.
0: 바로 저하고 통화하고 바로 가셨어요?
1: 아니, 그 주에.
0: 그 주에?
1: 예.
0: 오, 그렇구나. 교회는 어떻게, 그때 14년 방학이셨는데, 예. 교회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어느 교회 가셨어요?
1: 아, 지인이 그 나가는 교회가 있어가지고요.
0: 지인이 나가는 교회를?
1: 예.
0: 어느 교회인가요?
1: 강화 산성교회라고 조그만 교회예요.
0: 강화 산성교회라고 했죠?
1: 네네.
0: 강화도에 계시잖아요. 지금 강화 산성교회.
1: 네네.
0: 지인 이제 교회를 가셨다고 했죠?
1: 네네.
0: 지금 보니까 14년 만에 그럼 교회를 가신 거잖아요. 그쵸?
1: 네네.
0: 야, 이게 예배 드리시니까는 어떠셨어요, 마음이?
1: 아직은 좀 낯설죠.
0: 낯설어요.
1: 예.
0: 그럴 수도 있네요. 14년 예. 동안 안 다니시다가 예. 다시 가게 되셨으면
1: 예.
0: 혼자 가시게 됐나요?
1: 예, 그렇게 됐죠. 이제 혼자
0: 그, 그래도 지인하고는 같이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1: 예.
0: 그러시구나.
1: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예요.
0: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분 교회로 예. 가시게 되셨군요. 근데 선물은 잘 받으셨어요?
1: 예, 잘 받았어요.
0: 선물이 그때 예, 비타민 선물. 예, 예. 그 받으셨네요. 14년 만에 이제 가가지고 좀 어색하긴 하는데 우리 예. 장상대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또 복음 이런 거에 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1: 글쎄요, 잘 그렇습니다.
0: 어떻게 장상대님 이제 천국 가는 방법 아시죠? 어떻게 천국 가는지. 아, 잘 모르시는구나. 예. 이게 보면은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는 거 상관없이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지옥에 가지 않고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그때 영접기도 저랑 같이 했죠.
1: 예, 했습니다.
0: 내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국 가요. 그걸 꼭 믿으시면서 소망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1: 예, 알겠습니다.
0: 예. 그때 우리가 이제 영접기도 결단의 기도를 했다면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 따라서 감사기도 예. 한번 할까요?
1: 예.
0: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0: 은혜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죄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우리 장상대님 그때

0: 이 방송을 처음 듣고 문자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1: 예.
0: 그때
1: 예.
0: 누구 소개로 이 방송을 듣게 되셨죠? 누가 소개했지? 아니면 우연히 찾게 됐는지?
1: 우연히 된 거죠.
0: 아, 우연히? 그러니까 예, 예, 우연히 예. 그거를 찾게 되셨네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그 뒤부터 계속 듣게 되셨군요.
1: 예, 예, 예.
0: 근데 이 방송은 근데 그날 처음 들으신 거죠? 저한테 문자 주실 때?
1: 예.
0: 그렇구나. 어떻게 그 뒤에 이제 새끼라 방송 좀 듣고 계세요?
1: 나 운전할 일이 있고 나갈 때는 네네. 뭐 이제 듣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운전 안 할 때는 제가 라디오를 잘 안 들어요.
0: 네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고 나갈 일이 있으면 이제 그동안 잘 틀고 그렇게 네네. 되더라고요.
0: 혹시 지금 이제 14년 만에 방학을 끝내셨는데 가족들은 신앙생활 하고 계시나요?
1: 아, 지금 혼자 살아요.
0: 아, 혼자 계시는군요.
1: 예, 예.
0: 아, 그래요. 그 뒤로 쭉 지금 한 두 달 정도 계속 다니고 계시는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0: 목사님의 말씀은 어떻게 좀 잘 들어오시나요, 귀에?
1: 아주 그렇게 열심히 집중이 잘, 싹 100% 잘 된다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0: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1: 네.
0: 하나님 예, 집중할 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믿어질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시고요. 장상대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예전에 14년 전에 들었던 찬양도 좋고 아니면 지금 새롭게 다시 다니면서 알게 된 찬양도 좋고 최고의 본인의 인생 찬양
1: 어떤? 아직은 잘 떠오르는 게 없네요.
0: 예. 꼭 제목 말씀 안 하셔도 뭐 멜로디나 예. 가사 조금 얘기하셔도 참 이 예. 찬양이 나한테는 좋더라 이런 찬양 혹시 없으세요?
1: 옛날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잘 불렀던 것 같은데
0: 아, 네.
1: 옛날에는 그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0: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 주 은혜 놀라와
1: 예.
0: 옛날에 불렀으면 이제 지금부터도 또 그 찬양 많이 예.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나를 다시 살리시고 부르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놀랐다고 그렇게 네. 꼭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우리 장상대님이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셨으니까 이제 방학을 끝냈잖아요. 14년의 방학을
1: 네.
0: 이제 축 계약 이렇게 써져 있는 꽃바구니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이고 예. 아닙니다.
0: 아유, 꽃바구니 보내드릴 테니까
1: 그거
0: 축하드리고.
1: 보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0: 아유 이건 당연히 이제 보내드리니까 네. 앞으로
1: 고맙습니다.
0: 건강하시고. 계속 예. 우리 강화의 산성교회 잘 예. 다니시면서 하나님 예. 더 뜨겁게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예. 예. 감사합니다.
0: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예, 감사합니다.

0: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앤 머레이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둘 둘, 하나 둘.
0: 자,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선 김치 정승댁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간장게장의 명가 백인수국게장에서 게장 세트, 매화연에서 궁중음식 지도자가 만든 유자향기 개성약과와 아이들도 좋아하는 인삼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전문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갓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주얼리 루브르파리에서 문자쿠폰, 주식회사 한국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바로 예수를 알미라 라고 고백하는 찬양 아이자야 61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귀한 것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뭐 이런 찬양도 있는데 이렇게 귀하고 귀한 우리 예수님 고백하다가도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멀어져요. 멀어지고 중단하게 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합니다. 열매들이 계속 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이분 한번 제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인순홍님 되시죠?
1: 예.
0: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예, 예. 어떻게 예. 딱 목소리 들고 알고 계시는군요?
1: 아니요, 전화했으니까.
0: 아유, 감사합니다. 인순홍님, 어떻게 저 이름하고 좀 비슷하네요? 예? 시작이 비슷해요?
1: 네.
0: 네. 지금 통화 괜찮으시죠?
1: 예.
0: 교회 가셨다는 이 반가운 소식을 제가 들어가지고.
1: 예.
0: 맞죠?
1: 예, 갔어요.
0: 언제 갔어요?
1: 그냥 바로 그 다음 주에.
0: 그 다음 주에?
1: 그 다음 주부터 가는 거지.
0: 이야.

0: 아, 화끈하시고 너무 잘하셨네요. 그때 8년 동안 교회 쉬고 있다고 8년 방학이셨는데, 와, 어때? 8년을 그렇게 당장에 탁 끊고 가셨대. 어느 교회 가셨어요?
1: 산성 예산에요. 예산 산성교회.
0: 산성교회, 충남 예산. 와, 거기 그 사과 유명한 데 아닌가요? 맞죠? 오, 예산에.
1: 지금은 사과도 유명하지 않는 게요. 안
0: 아, 안는가 벼. 그러게.
1: 봤어요.
0: 예산에 있는 산성교회 가셨구나. 그 교회는 원래 다니시던 교회예요? 와, 갔더니 어떻게 좀 많이 반가워해 주시던가요?
1: 아, 그 목사님 사모님이
0: 예.
1: 그냥 가서 여자 오셨어, 우리 집에.
0: 아, 집에 몇번 오셨어요?
1: 네, 여자로 저희 목사님하고.
0: 교회 오시라고 막 오셨었구나.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너무 반갑게 맞아주셨겠는데, 너무 좋아하셨겠는데.
1: 신도들도 그렇고,
0: 누구요?
1: 권사님들도 그렇고.
0: 그러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혼자 가셨어요?
1: 혼자 왔어요.
0: 가족들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족들은
1: 우리 식구들은 다잘 다녀요,
0: 잘
1: 원래는.
0: 다니고 있고. 우리 인순옥님께서 8년 동안 혼자 쉬고 계셨군요. 가족들도 좋아하겠는데요?
1: 그렇지요.
0: 그때 우리 동생 임기숙님이 신청하셨잖아요, 그쵸? 동생은 어느 교회 다녀요? 어디 살고?
1: 우리 동생이 천안.
0: 천안에
1: 성북교회.
0: 순복음교회. 우리 동생도 엄청 좋아하셨겠는데?
1: 그렇지.
0: 와, 이야. 선물이랑 잘 받으셨어요?
1: 받았어요. 아이, 고맙게 잘 받았지.
0: 그래요. 교회 이렇게 나가주셔서 감사하고 축하드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방학이라고 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거를.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 방학을 끝내고 다시 이제 개학하셨으니까 축 개학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도 보내드릴게요. 어허. 꽃바구니도 보내드리니까 앞으로 이제 잘 쉬지 말고 잘 다니시고요. 우리 인순옥님, 그때 저하고 이제 교회 가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런 결단의 기도 했잖아요. 이 시간에는 이제 감사의 기도 한번 저랑 드릴까요? 저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우리 인순옥님, 8년 만에 예배 드리시니까 그첫 예배 어떠셨어요?
1: 첫 예배요? 그냥 뭐맨 보는 것만 그전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
0: 진짜요?
1: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0: 예.
1: 그냥 이렇게 감동이 오지.
0: 아니, 난 똑같다고 그러길래 별로 뭐
1: 아니,
0: 발전이 없다라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 옛날처럼, 아유, 좋다. 감동적이고. 8년 전에도 목사님 말씀이 잘 들렸나 봐요.
1: 그랬죠.
0: 근데 이번에도 잘 들리고, 이야, 너무 좋다. 사람들도 다 반가워하고요.
1: 그렇죠.
0: 그렇지요. 눈물은 안 났어요? 눈물은?
1: 아니요, 눈물을 나도 목사님이 저 했을 때, 특히 노래할 때,
0: 노래할 때,
1: 찬송할 때는, 노래,
0: 찬송할 때,
1: 찬송 부를 때는,
0: 오래간만에 갔더니 예배 드리니까 막 눈물 나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전화 연결되고 오래간만에 갔던 분들 보면은 다첫 예배, 두 번째 예배가 다 눈물바다 뭐 이렇게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우리 인순옥님 정말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편안하고 푸근하네요, 우리 인순옥님. 혹시 집사님이세요? 뭐 권사님이세요, 혹시?
1: 아니, 집사요.
0: 집사님,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 잘 하셔서 이제 또 권사님도 되시고, 교회에서 정말, 정말 필요한, 정말 일꾼도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1: 감사해요.
0: 좋은 소식 계속 들려주시고, 우리 인순옥님, 제일 좋아하는 찬양.

0: 인생 찬양 뭐 있어요?
1: 저요? 저기 그게 뭐요? 내주와 함께인가?
0: 내주와 함께?
1: 내주를 가까이
0: 내주를 가까이?
1: 네, 그래가 좋은 것 같아.
0: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네. 어떤 이유로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하세요?
1: 아니요, 그냥 그거 들으면은 그냥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
0: 마음이 편안해지고 혹시 눈물도 네. 나고
1: 네, 좋아.
0: 좋아요. 잠깐 하나님하고 이제 8년 동안 살짝 떨어졌는데 이번에 가깝게 되니까 좋죠?
1: 좋죠.
0: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시고 이제 더 가깝게 예. 그렇게 사시면서 천국 소망 품고 행복하게 사세요.
1: 예, 감사합니다.
0: 예, 내 주를 예. 가까이 하게 하면 예. 그 처음 부분 예. 저랑 같이 부르면서 한번 맞춰볼까요?
1: 예.
0: 시작.
1: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무. 그렇게 하는 건가?
0: 예, 맞아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한웅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또 이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까지 메들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구수한 충남 예산의 인순옥 집사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곡 이제 선택하셔서 나눴어요. 이렇게 다시 살짝 멀어졌다가도 다시 가까이 이렇게 주님께 붙는 분들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이제 물러갑니다. 오늘 보물 퀴즈 못했는데요. 내일 보물 퀴즈 하니까 여러분 많이 내일도 청취해 주시고 기대해 주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광주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23년째 전도가 본업인 제가 전도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 전도합시다. 전도는 순종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가 안 되고 어렵다면 왜 명령하셨을까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자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글썽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노방전도하면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꼭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고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이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고성 하이교회 김동현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다윗이 죄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 문제였을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에 잘 유혹되고 넘어갑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지도 않고 또 순종하면서 영적으로 잘 통제했지만 사탄이 다가와서 유혹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었을 때에 결국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밥이 되고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라고 하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육신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죽음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런 영원한 고통의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순간의 죄는 달콤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이렇게 치명적인 파멸과 저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다윗조차도 어리석은 한 사람처럼 죄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첫째, 다윗의 문제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아무 때나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봄철 한 3월부터 5월까지 이런 좋은 계절이 되면 왕들이 전쟁을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나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왕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이때에 이스라엘 왕인 다윗은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그동안에 많은 전쟁을 치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는 전쟁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많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제는 그만하면 됐지, 나도 열심히 살아왔지 하면서 안주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라빠에 그런 전쟁을 보내면서도 내가 가지 않아도 요압만 가도 되겠지, 요압이 충분히 잘해줄 수 있겠지 하면서 안주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간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에서 진두지휘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책임자였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다윗은 그 사명을 다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지 않은지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안일해지지 않았느냐, 늘 하는 일이니까 나태해지지 않았느냐, 늘 드리는 예배니까, 늘 오는 교회니까 예배 한번 드리는 이것을 소홀히 생각하고 나태하게 생각하고 그냥 한 시간 앉아가 버티다가 가는 거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온갖 공상을 하다가 예배를 마친다고 한다면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죄가 틈타기 전에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넘어지기 전에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보호를 받고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죄를 차단하지 않고 죄를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 작은 불도 초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큰 불이 되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가 나를 감염시키려고 할 때에 그 작은 죄를 차단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큰 죄를 담대하게 짓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은 지금 부하들을 라빠로 보냈습니다. 라빠는 오늘날 요르단의 암만을 말합니다. 아마도 부하들은 지금 사투를 벌이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저녁 때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 했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으니까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 있었다면 그 전쟁터의 치열함 속에서 마음으로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하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때에 정말 마음이 찢어지도록 고통스럽고 그런 쥐간의 마음으로 그 전쟁을 빨리 끝내고 빨리 승리로 끝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긴장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왕궁에 혼자 있으니까 해낮에 할 일이 없으니까 멋들어지게 낮잠을 즐기고 저녁에서야 일어나가지고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에 꽂혔습니다. 바세바는 아마도 집 안에서 사방으로 둘러싸인 그 집 안에서 목욕을 했겠죠. 바세바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녁때라고 하는 것은 이 저녁때는요, 깜깜한 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갓 해가 진 저녁을 말합니다. 여러분, 해가 서산에 넘어가도 어떻습니까? 아직 밝죠? 볼 수 있죠? 또 예루살렘 왕궁은 굉장히 높고 그래서 그 왕궁 옥상에서 바라본다면 다른 사람의 지방까지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 다윗은 생각지 못한 광경을 마주한 것입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거닐다가 보니까 생각지 못한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시선을 통해서 1차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영적인 경고등을 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죄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자신을 계속 허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안 봤으면 마음도 생기지 않을 텐데 보았기 때문에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보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시선만 뺏긴 게 아니에요. 이제는 사람을 보내어서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굳이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랬더니 전령이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니까. 다윗에게 또다시 경고등이 켜졌고 여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아, 아내가 있는 여인이구나. 남편이 있는 여인이구나. 그 남편이 우리아라니. 여러분, 우리아는 다윗에게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아는요, 다윗의 군사들 가운데 30인의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30인의 용사는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수십만의 군사를 지휘하는 최정의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오늘날로 치면은 장성급 지휘관입니다. 수십만의 군대를 지휘하는 그 수십만 중에 최정의 지휘관 3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 문제가 있어요.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 그도 다윗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암 역시도 30인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는 시절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이고, 어려울 때 동고동락했던 동지이고, 누구보다도 서로를 신뢰한 전우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멈춰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죄를 향해서 거침없이 돌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죄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사탄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는데 몸은 이미 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인을 보았을 때 욕심이 잉태되었고 이미 죄가 장성하고 있었고 그는 사망을 향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다윗에게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미 다윗은 죄에 무뎌진 영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고장난 트럭처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았던 이 영적인 민감함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을 보지 아니하고, 모두가 두려워하던 그 골리앗을 보지 아니하고, 그 골리앗의 생명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움켜갈 때에도 그는 곰이나 사자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에도 그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을 믿음으로 통제하고 주변 사람들의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환경이 좋아지고 모든 대적이 사라지고 모든 어려움이 해소된 지금 아니라고 나태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점령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어느 정도의 고난 아래에 있는 것이 영적으로는 오히려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고난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고난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고난이 있는 사람은 제발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도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을 때 오히려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그 기도의 자리에 대한 갈급함,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에게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완벽한 환경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기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와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더불어 동침하였고 자기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순종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휘두르고 횡포를 휘두르고 한 가문을 파멸로 몰아넣는 이런 무자비한 일을 스스럼

않고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할 수 있는 것과 해도 되는 것은 구별해야 돼요. 할 수 있다고 해서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해도 되는 일인지 하면 안 되는 일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밧세바를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강제로 추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내 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 발이 건강하니 어디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거나 보고 앉아 있으면 됩니까? 아무나 만나면 됩니까? 아무데나 가도 됩니까? 안 되죠.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약한 영을 대적하고 유혹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순종하면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야. 다윗은 무너지기 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야. 그러면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의 문제입니다. 모시고 싶을 때 모시고 안 모시고 싶을 때 안 모시는 게 아니죠. 항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감정이 요동치거나 안 하거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경건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런 훈련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의 문제입니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냥 불이 났게 일어나자 말자 세수하고 자기 할 일 바쁘고 그렇게 회사 가가지고 부랴부랴 뭔가 바쁘게 지내다가 그렇게 하루를 사는 사람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주일 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기도회 하고 또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자신을 앉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몇 차례 경고를 하셨습니다. 다윗은 결국 범죄하고 잠시 동안의 쾌락을 위해서 한 가정을 파괴하고 충신을 죽이고 최고의 동지이자 전략가인 아이도벨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 후에도 아이도벨은 이 일에 대해서 표를 내지 않고 다윗을 섬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섰죠.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아이도벨은 다윗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압살롬의 전략가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는 편에서 전략을 폈습니다. 왜 아이도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아이도벨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다윗이죠. 내 손녀딸을 그렇게 하다니
아무리 왕이

하지만은 그 손녀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 손녀 사위이자 참 군사의 동지였던 우리아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다니 아이도벨이 이를 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상상도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눈은 저를 보지만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지금 나에게 어떤 경고등을 켜시는 건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시선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행동이 되면 늦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실 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경고를 듣고 사탄의 뜻에서 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영아,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가! 외쳐야 합니다. 요셉처럼 그 자리에 옷을 벗어놓고 빨리 그 자리를 탈출해야 합니다. 다윗은 옥상에서 빨리 내려왔어야 되죠. 뭔가 내 마음이 미혹될 때 빨리 그 옥상에서 시선을 옮기고 방으로 내려왔어야 되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고통의 삶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배를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를 지켜서 내 의지를 다해서 그래 가고 싶은 데 있어도 내가 참고 오늘 예배를 가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피곤해도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피곤해도 피곤하다고 나를 날마다 그냥 피곤에 쩔인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피곤해도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좀 저녁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새벽을 깨울 자신이 없으면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하루의 바이오리듬이 새벽에 맞춰질 수 있도록 하려면 일찍 자야 돼요. 내가 11시에 자서 적어도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울 수 없다. 그럼 10시로 옮겨야죠. 10시에 자도 너무나 피곤해서 새벽기도 와가지고 하루 일과를 할 수 없다. 그러면 9시 반으로 옮겨야죠. 내 바이오리듬을 새벽 그 첫 시간의 승리로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시간의 패배가 하루의 패배로 이어지고요. 하루하루의 패배가 결국은 내 삶에 아무런 생각 없이 죄를 허용하는 상태로 나를 내버려 두게 된다는 것. 그럼 다윗의 그런 죄가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여러 면에서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맡기신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려고 하면 내가 먼저 사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바로 거기가 사탄이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0: 내게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어려움, 내게 주신 고난, 내게 일어난 생각지 못한 일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라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이런 고난의 시간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고난을 이해해야 하는 거죠. 아까도 살폈지만 약간의 고난은 항상 우리를 유익하게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까?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정말 뼈저리게 알았을까? 고난이 아니었다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왜 사모함이 없습니까?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왜 묵상하는 즐거움을 찾지 않습니까? 왜 내 입술에는 찬양이 없습니까? 그 은혜를 저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있고 친밀한 교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짓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의 수렁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사무엘하 12장부터는 다윗의 죄가 자기 가문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져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져오는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잠시간에 누릴 그 쾌락에 눈이 멀어서 마음을 빼앗겨버린 결과 다윗은 이제 남은 인생을 어마어마한 그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앉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맡기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의 승리가 하루의 승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고성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834-6039번 055-834-6039번 고성하이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성가이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진행의 마산 주안교회 곽동강 목사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현충일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몇십 년 동안 현충일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국립합창단이 들려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성가의 샘 진행의 곽동관 권사였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8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원 선교사 부흥 한국과 함께하는 선교 찬양 집회가 6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남해 문화센터 다목적 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9191-708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창교회 역사관 개관 감사예배 및 개관식이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45-4801번 문창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 결혼 예비학교가 6월 13일과 20일,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산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2년차 미만의 부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10-8527-699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7기 부산 아버지 학교가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부산 동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땅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원하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7999-152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 개그맨 최영만 목사 초청 간증 집회가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창원 세순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8-7884번 창원 세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여전도연합회 6월 순회 헌신예배가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인평교회에서 최호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노회 여전도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55-643-640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성결교회 1일 성령집회가 6월 17일 수요일 저녁 7시 경남성시와 운동본부 대표회장 이경훈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476-462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4회 미션코랄 정기연주회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3765-0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 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 기도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머나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6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 시,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셰프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옛날 중세 유럽 집의 중심은 불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집 한가운데 불의 자리가 있어서 거기서 요리하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대의 불은 단순히 열을 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모이게 하는 자리였다는 거죠. 추운 밤 가족이 불 가까이 둘러앉아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공간. 그 불빛은 몸만 따뜻한 게 한 게 아니라 관계도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집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거실 한가운데는 TV가 있고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다른 화면을 보고 각자 다른 세상을 스크롤하죠. 편리함이 생겼지만 마음은 멀어졌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지다 보니 자연스레 거리가 생기는 건데요. 우리 삶의 중심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은혜보다는 세상 즐거움을, 말씀보다는 자극적인 컨텐츠를,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이 채워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불은 가까이 갈수록 따뜻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조금만 더 귀 기울이면 마음의 온도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저녁, 화면 대신 얼굴을, 정보 대신 이야기를, 거리 대신 온기를 선택하며 그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이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은혜로 채우고 에너지로 세우는 이 시간, 6월 9일 화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 러브 프로젝트의 내 맘에 눈을 여소서로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역시 출석 단어 은혜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은혜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출석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출석 단어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의 은혜 출석 단어 지금부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데일리 미션도 한번 소개해드려야죠. 오늘은 화요일 신청곡 콘테스트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찬양을 마구마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 특별히 코인 찬양방에서 함께 목소리 높여 함께 하고 싶은 찬양 있다면 1부 끝나기 전까지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부에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 신청곡 콘테스트 미션도 참여하시고 신청 찬양도 만나보는 기쁨의 시간 우리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9507님께서 댓글로 안녕하세요 PD님이라고 출석해주셨고요. 4833님께서 샬롬, 오늘도 미니 PD의 은혜 충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PD님과 함께하니 기분이가 좋네요. 이번 주부터 월드컵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PD님도 월드컵 응원하실 거죠? 그럼요.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번 월드컵은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경기가 오전에 뭐 10시, 11시 막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예, 점심시간에 좀 응원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번 월드컵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길 소망해 봅니다. 아, 오늘 코인 찬양방 찬양으로 어노인팅의 예수나의 첫사랑 대신에 들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요 찬양 2부에 코인 찬양방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0720님 샬롬, 오늘 날씨는 그다지 덥지 않고 맑고 화창한 날씨에 시원한 바람까지 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집에 중심에는 남편이 있기에 맞는데 요즘엔 많이 일하는데 힘들어서 무겁게만 느껴지는 게

게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뭔가 힘이 되어줘야겠다는 마음이 굴뚝 같아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중심을 바로잡고 남편이 바로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마 이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남편분께 잘 또 드러나고 남편분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 뭐 큰 거 필요 없지 않을까요? 네. 작은 말 한마디, 또 작은 사랑한다는 표현들, 또 작은 선물들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우리 남성분들은 금세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칭찬에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예,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합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예, 항상 기가 죽어있기 때문에 항상 칭찬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우리 출석 단어 남겨주셨고 우리 8093-9507님도 은혜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9507님께서 해 뜨는 때부터 해지는 데까지 찬양 신청해 주셨고요. 2449님은 나는 예수 따라가는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요 찬양들 모두 2부에 코인 찬양방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 한 곡 듣고 오죠.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이 세상 험하고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2부에는 코인 찬양방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로 함께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죠. 아, 좀 200% 이 시간 즐기기 위해서 미리 좀 목도 풀어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 목청 높여 찬양해야 하니까요. 우리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신청 찬양도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4420님께서 샬롬 피디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국내 단기 선교팀을 위한 선교 특강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청년 시기에 선교는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번 기회 아니면 선교의 기회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제주 국내 단기 선교 전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예. 북촌교회와 대흘교회 두 곳을 섬기는데 노인정 사역, 예초 페인트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응원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계절 신청합니다 남겨주셨는데 요 찬양도 2부에

코인 찬양방에서 한번 띄워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850님께서 대헷 저는 퇴근이죠. 근데 퇴근하고 딸아이 뒤치닥 예정이라. 아, 뒤치닥이라뇨. 예. 우리 사랑하는 따님을 아, 뭐랄까 예쁜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아, 우리 뭐 케어한다는 조금 너무 좀 정 없는 표현인 것 같고 적당한 표현이 잘 떠오르질 않네요. 예,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뒤치닥 말고 좀 예쁘고 사랑스러운 표현이 있다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850님께 제가 전달해드릴게요. 뒤치닥 말고 예쁜 표현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9507님 PD님 오늘은 집으로 가면서 차 안에서 들어요. 서울에서 양평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또 퇴근길에 서울이라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도저히 그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예,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고생 중이실 텐데 의예 충전 라이브와 함께 이 시간 기쁨으로 지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사사이공님께서 오늘 카페에서 모금한 수익금으로 재정 어려운 청년들 티켓팅까지 와우 완료했습니다. 그래도 20만원이 남아서 이 금액은 카페 전투화 선교사 헌금으로 드릴까 하다가 제주에서 사역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아, 정말 이 아낌없이 헌신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금액이든 뭐 열정이든 이런 것들로 헌신하시는 우리 사사이공님 계속해서 우리 그 가는 날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00105이님도 샬롬 은혜라고 출석 단어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신청 찬양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7876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한 곡 나눠보죠. 마커스 워십의 만족함이 없었네 함께합니다.

네, 마커스 워십의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3743님께서 활짝 웃음꽃 안고 행복 풍성한 은충나 가족들과 또 미니피디님 전심으로 응원합니다. 라고 우리 응원 문자 남겨주셨고 은혜를 안 남겨주셨습니다. 예, 출석 단어 남겨주셔야 돼요. 남겨주시기 바라고 0720님께서 신청 찬양 임재 들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요 찬양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를 기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시간에는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 찬양들을 함께 부르며 은혜 받는 시간, 코인 찬양방과 집으로 가는 게 말씀 묵상이 이어집니다. 1부 끝곡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는 나의 피난처 들으시면서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FEBC.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께서 이사야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랑하면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노라면 신약 성경에서 만났던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과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비교할 때 구약 성경의 하나님 너무 엄하고 그리고 때로는 잔혹하기도 하고 칼을 휘두르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지극한 오해이지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동일하신 아버지시라는 것만큼은 너무도 분명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돼야 되길래 이렇게 이런 마음들까지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깨달아갈 수 있을까?

것인가? 그게 우리가 걸어가며 또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한번 깊이 또 숙고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입니다. 이제 군대에 보내면서 노심초사

이제 어머니가 질문하는 게 뭐냐면, 아들 괜찮아? 이제 이런 질문이죠. 그러자 아들이, 엄마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대화를 얘기를 하자, 옆에서 이제 아버지는 들으면서, 잘 지내고 있다는데 뭐, 잘하고 있네. 그래, 장하네.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데, 전화를 끊은 다음에 이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괜찮다고 하는데, 이제 옆에서 이제 그렇게들 얘기하죠. 그런데 며칠 뒤에 소식이 전달이 오는 겁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그냥 목소리만 들었을 뿐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애틋하게 사랑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아버지들이 매정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조금 무감각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좀 아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 중이니까, 뭐 청년인데,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밤 9시 반에 이제 끝나고 오거든요. 매일 그렇게 생활하는데, 전화를 하는데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끝나고 나면 힘들고 지칠 때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엄마한테, 저한테 전화한 적은 없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럼 이제 목소리 들으면 두 가지, 전화를 한 이유는 거의 두 가지에서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조금 목소리에 조금 그래도 힘이 들어가 있다 싶으면, 아들 힘들어?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가죠. 배고파서 그래? 그러면 네. 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뭐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전화해서. 그 다음에 이제 힘이 쭉 빠져있는 경우가 있어요. 힘이 쭉 빠져서 이제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배고파? 그러면 아니요. 그럽니다. 힘들구나. 지쳤구나. 또 실망해서 그러는구나. 또 뭔가 마음대로 안 되어서 그러는구나. 힘들지. 장해. 그래도 잘하고 있어. 대견스러워. 위로를 받고 싶은 겁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아, 왜 전화했는지 이해가 가는 거죠. 저도 그게 느껴져요. 예, 아버지지만 느껴집니다. 아마 아버지들도 느낄 것이라 생각되고요. 왜 이런 마음, 목소리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얼굴만 보는데도 불구하고 알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볼수 있을까? 그건 사랑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로 들어가면서요, 이사야 5장 1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진심이 보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게 보입니다. 문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심이 보이는 겁니다. 1절을 읽어보면, 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음성을 듣는데 모든 사람이 듣지를 못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듣고요, 하나님의 진심을 파악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진심이 도대체 무엇일까? 문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1절을 같이 읽으면서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뭔가요? 내가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몇번 나오나요? 세번 나오죠.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가위바위보를 해도 몇번 해야지 직성이 풀리죠? 예, 한번 해서 뭐 지면 이건 절대로 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이라는 얘기는 확고하다는 얘기입니다. 확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사랑은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되었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극진히, 내가 가슴 절절하게, 애절하게 사랑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진심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면요, 5절에 이런 이야기가 들려도 문자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왜 이래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아주 진멸시켜, 능멸시켜 버리겠다. 왜? 이유가 뭐냐면요, 극상품 포도나무, 그 정말 아끼고 아껴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셨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우린 이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실적주의구만. 뭐 좋은 거 맺으면 칭찬해주고 나쁜 거 맺으면 또그 자리에서 친다라고 하시고 죽일 듯이 덤벼드시고, 이게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 세상도 업적을 보이고 성취를 이뤄내야 인정해주고 승진시켜주고 이런 세상인데 하나님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극진히 정말 애절하게 사랑합니다. 중심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사랑의 포인트가 바뀝니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처음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래를 한다라고 얘기하다가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들어가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포도원에 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이사야는 알고 있는 중입니다. 포도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사랑으로 구원해 오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아껴서 구출해서 사랑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백성, 그 포도원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사야는 알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세상의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아름다운 새들이 있고 아름다운 환경이 있고 상황이 있어도요, 지금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남산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고요, 우리 남산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요,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것처럼 큰 사랑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부부를 두 사람을 합쳐놓는 거예요. 합쳐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을 합쳐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따로 떨어져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을 함께 뭉쳐서 두 마음을 같이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떠실까요? 편안하고 좋으실까요? 아니면 미쳐버릴 거일까요? 예, 네, 그렇죠. 이제 나오죠. 미쳐버릴 거라고, 정말. 내 마음과 같지 않은 이 사람과 딱 붙어가지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은 또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서로 등짝 찢어지는 거죠. 붙어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구원해 놓은 거로 끝나지 않고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 되겠다고 오신 겁니다. 누가 미쳐버리실까요? 내가 미칠까요? 하나님이 미치실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도 나하고 다르니 얘야, 나하고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다르니, 끊임없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전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사랑도 모자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딱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놓치지 않으시려고 이끌어 가시는 것, 그 사랑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 5절에 이렇게 버리시겠냐는 얘기예요. 이사야는 그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끔찍이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의 중심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느끼면요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걸 짓밟아 버리겠냐는 얘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진심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알려주셨을까? 그걸 느껴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자이신 주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죠. 목자이신 주님,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자라고 한다면, 양치기 목자라고 한다면요, 여기 99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 99마리를 들판에다 두고 여러분들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에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니까 99마리 지켜야지 하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이 목자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99마리가 소중하거든요. 얘들도 위험하니까 들판에 놔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간다는 얘기거든요. 한 자매님이, 사랑제자반의 한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 목자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99마리도 소중한데. 그런데 어느 날 공원에서요, 딸 셋을 데리고 이제 공원에 미술 사생대회가 있어서 갔는데 잠시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생대회 온 어린아이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잠깐 세워두고 차에서 뭐 좀 물건들 꺼내느라고 잠깐 여기 있어. 그리고 차에서 물건을 꺼내는 사이에 8살짜리 딸이 있었고 7살 딸이 있었고 3살짜리 막내 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건을 가져가서 딱 옆에 보니까 몇 살짜리가 없어졌을까요? 3살짜리가 온데간데 없어져 사라진 거예요. 아무리 물어도 이게 딸들에게 8살짜리 7살짜리에게 물어봐도 어디 갔니? 못 봤니? 못 봤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신줄이 놓아지는 겁니다. 넋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두 딸들에게 너 여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야 돼. 그리고는 정신없이 찾아다니고 종이문신 찾아다니고.

그리고는 찾아서 또 안고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제서야 이해되더라고. 자식의 일이 되니까 그때부터 물불 안 가리게 되더라고.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 놓으시고 그걸 짓밟아 버리겠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거든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아는 한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이런 예들은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종종 있었습니다. 모세 이야기 다 아시죠? 모세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시내산까지 데려오셨습니다. 시내산까지 데려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가운데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고 40일을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밑에 있습니다. 산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게 있죠. 뭘 만들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든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송아지 한 마리 만들어 놓은 게 뭐 그렇게 심각하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자마자 모세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저것들을 진멸시켜버리고 너를 통하여서 내가 나를 다시 세울 것이라 모세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니, 금송아지 그 하나가 뭐 대단한 거라고, 그 백성들 애굽에서 그렇게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고 끄집어내서 구원하셨는데 한순간에 진멸시키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구원해 주셨는지 너무나 잘 알죠. 그 마음을 알기에 모세가 선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권능과 크신 강한 손으로 구원하여낸 주의 백성에게 어찌 이러십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버지의 자식들이라고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제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아버지께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자녀를 바라보는 눈은요 다르거든요. 어떻게 구원해내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는가, 모세는 그걸 알거든요.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요 이런 마음으로 구원해내셨습니다. 무엇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고통스럽게 힘입어서 구원해 주셨는지 한번 보시죠. 23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돌보셨고 기억하셨다.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 자식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기나긴 수백 년의 세월 동안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한 마리 잃은 양도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요? 계속 나오는 게 무엇을 들으시면서 고통 가운데 거했던 하나님이신가요?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그들의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네 번씩이나 탄식, 부르짖음, 부르짖는 소리, 고통 소리, 히브리어 단어가 다 다른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 다른 단어라는 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세한 각양각색의 다른 신음 소리를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지, 관계의 상처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 내고 있는지, 울부짖고 있는지, 또 자식의 문제 때문에,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또 인생길 속에서 너무도 버겁고 힘겨워서 심적인 미약함으로, 심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울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 내고 있는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섬세하게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들 하나하나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딸내미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유학생활에서 돌아와서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던 딸내미가 한국 교육에 익숙해지지 못해서 매일 보습학원 다니고 이러면서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 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밤 8시, 9시까지 그냥 정신없이 한글 배워야 되고, 거기서는 뭐 그냥 놀면서 배우는데 한글 배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애가 지쳐가지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캐나다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하다하다 이제는 죽고 싶다는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자식의 입에서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부모가 있나, 이 탄식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꿔줘야 되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으시다는 겁니다. 가장 버거워하고 힘겨워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 소리, 신음 소리입니다. 이걸 뭘로 바꿔주셔야 직성이 풀리실까요?

이 탄식을요, 불부짖음을요, 찬양으로 바꿔주셔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십니다. 그게 시편 150편입니다. 탄식으로 끊임없이 절규하는 이야기가 가득 들어차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맨 마지막에는요, 이런 고백으로 마감되어집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면 마침내 우리의 모든 호흡을 다하여서 주님만 찬양하는 길로 나간다는 것, 그걸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 내는 백성을 구출해내셨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얼마나 극진하고 애절하고 애틋한지 알거든요. 그런데 진멸시키겠다는 그 말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느끼는 거거든요. 왜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아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우상이 사라지지 않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땅은요, 애굽 땅과 똑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 금송아지 한 마리가 모든 백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상을 만들어가므로 자기가 우상이 될 것이고 돈이 우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자기를 성공시켜주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되어서 판을 치며 돌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울부짖음이 넘쳐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스스로 진멸될 것이고 스스로 자멸하는 백성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모세도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 백성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하나님이 이미 보셨다는 것을 아시거든요. 알거든요.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나 중심이 될 때 공동체는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지 않으면요,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상이 내가 되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19가지의 다양한 죄악들이 판을 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세상만 아니라 거기에 1번, 2번이 뭔지 아십니까? 1번, 2번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만하고 교만하고 이런 길로 걸어갈 것이라.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지금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까?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까? 그런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이 들어찰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 다 깨어져 버린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요. 그래서 모세는 전심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금송아지를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것, 저게 사라져야 내 백성이 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백성이 죽는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시내산에서 내려오자마자요,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갈아가지고요, 물에다 뿌려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물에다 뿌린 그 금가루를요, 백성들이 마시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우린 다 죽는 것이라. 그게 모세가 본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걸 깨달은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자, 다시 1장을 보여주시면요, 이사야서 5장을 보여주시면요, 다음 부분이요, 이사야서 5장 1절을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심히 기름진 산에 두시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겨워하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극상품 포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최고의 품종입니다. 그걸 믿으시나요?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품종이십니다. 최고의 품종이십니다. 아직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최고의 품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누구의 성품을 닮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요, 이 세상에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최고의 품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백성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 백성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하시거든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극상품 열매가 열리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화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망대까지 세웠습니다. 어떤 것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지키

계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요, 망대를 세우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좋은 포도나 들포도의 공통점이 뭔가요? 포도죠. 그렇죠? 포도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 하나님 뭐 이렇게 까탈스럽게 포도 아니에요, 포도. 이것도 포도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들포도는 베오심이라는 단어인데요, 썩은 냄새가 난다. 심지어는 구약 성경 속에서 시체 썩은 냄새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번역을 좀 미비하게 한 겁니다. 썩은 냄새가 나서, 죽은 시체 냄새가 나서 지금 진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향기가 퍼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온통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좋은 포도는 향기까지 달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들포도,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이사야는 그걸 깨닫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들포도다. 하나님은 이런 좋은 포도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이런 들포도를 맺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뭘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들포도를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 맺어지고 있는 열매를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데 우린 이걸 맺고 있구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리고 또 연약한 자, 그리고 또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품고 나가며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한 정의와 공의가 공동체 속에 가득이 들어차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포악과 부르짖음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한번 살펴보죠. 좋은 열매는 정의와 공의, 들포도는 바로 포악과 부르짖음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정의를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어를 읽어봅니다. 좋은 포도, 정의, 시작. 미시파트, 포악, 미시파흐. 그 다음에 공이, 제다카, 부르짖음, 제아카. 이게 뭔가요? 자음 하나만 달라요. 자음 하나만 다릅니다. 하나가 달라지니까 모든 것이 천지 차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언어의 유일하는 겁니다. 우리는 비슷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정의가 포악이 되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공의가 부르짖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비슷한 것 갖다 들이밀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게 결국에는 어디까지 갈 것인지, 결국은 지금은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마침내는 포악이 될 것이고 마침내는 부르짖음이 되고 말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게 뭐였던가요?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로 가득 들어차 있는 애굽 땅에서 울부짖음과 포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던 그 땅에서 구원해내서 그런 삶을 살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이사야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땅에 살았던 것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것을 끝내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누구를 닮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지금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 무엇이 연결되는 것일까요? 지금 누가 함께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계시는 중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길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만드시면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있죠. 한번 우리 손을 들고요,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네, 다 아시죠? 예, 우리 같이 한번 암송을 해봅니다. 아홉 가지 열매 같이 한번 저를 쳐다보시고요. 자, 같이 시작합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아홉 가지 열매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 성품이 우리의 것이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으로 가득 들어차서 정말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걸어가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말씀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셔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0: 함께 주님을 간절히 닮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저 뭐 사실 소개할 게 별거 없고 진해중부교회 담임 목사고 우리 극동방송과 관련해 가지고는 한 20년 이상 소망의 기도 섬기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그것이 제가 참 보람되고 좋은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2: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시면서 특별히 느끼셨던 점이 있으실까요?
1: 저는 뭐 특별히 뭐 재주가 없어가지고 뭘 하나 맡으면 뭐 어쨌건 하지 마라 그만하라 할 때까지 좀 하는 성격이라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꼭 그랬으라기보다 이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또 가끔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런 참 문자를 받을 때 너무 보람

0: 되고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지만은 그런 하나님 이 기도를 귀하게 보신다 그래 생각하고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보람 있는 일이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1: 이곳 경남 땅에 창원 극동방송이 세워진 후에 변화된 점들이 있었나요?
0: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우리 지사장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극동방송을 저도 사랑하게 됐고 또 극동방송을 위해서 좀 헌신할 수 있으면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극동방송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역시 이 방송의 능력이 힘이 크다. 성도들이 물론 뭐 집에서도 극동방송을 많이 들으시겠지만은 운전을 하시면서도 특별히 많이 듣는 것 같고 알게 모르게 이 방송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또 비신자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20년 전이나 30년 전보다 지금 더 우리 극동방송이 더 영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0: 뭐 제가 뭐 특별히 바라는 것보다도 우리 창원 극동방송이 어쨌건 지역교회와 더불어 함께 사역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방송사에서 주일마다 그 교회 방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그 다음, 그러면 관심사가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그러니까 하여간 지역 교회와 함께하는 극동방송. 그게 좋겠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창원 극동방송 화이팅!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Trust and Obey, 예수 따라가며로 출발합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Trust and Obey 예수 따라가며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데일리 미션 매일매일 나가는 미션 오늘은 신청곡 콘테스트죠.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 오늘은 은혜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삼스틱은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스틱 선물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20님께서 얼른 2부 입장이요. 코인 찬양방으로 맘껏 시작하며 함께 출발해 봅니다. 라고 우리 또 코인 찬양방 기대하는 문자 남겨주셨고 또 4802님께서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 듣고 싶네요.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는 복음송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찬양을 오늘 시간이 된다면 좀 띄워드리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이 시간이 안 된다면 내일 이 시간에 꼭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기다려보시죠. 예, 4802님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들 은혜 충전하실 준비 되셨나요? 코인 찬양방 달려갑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지는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있는 미니PD와 각자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은혜를 충전하는 시간 코인 찬양방. 자, 오늘 코인 찬양방 역시 여러 곡의 찬양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만나볼 찬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507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코인 찬양방 출발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님의 꿈을 품고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랍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길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셨고요. 이어서 4420님의 신청 찬양 이후 0720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임재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아느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해 볼까요?

자, 오늘 코인 찬양방 마지막 찬양입니다. 4833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예수나의 첫사랑 되시네. 우리 마지막 찬양인 만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0: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코인 찬양방 네 곡의 찬양 함께 만나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항상 뭐 찬양 따라 부르시면서 뭐 즐겁게 보내시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조금 더 우리가 열정적으로, 저도 그래서 많이 많이 난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조금 더 열정적으로, 조금 더 기쁨으로 은혜 가득한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신청 찬양 많이 보내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7876님께서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땐 신청합니다. 어제 요거 문자 남겨주셨었는데 요거 저희가 일부에서 띄워드렸었거든요. 예, 못 들으셨나 봐요. 아쉽습니다. 다음번에 또 한번 신청해 주시면 제가 띄워드려보도록 하겠고요. 6864님 은혜 충전 라이브 출첵합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셨고, 0720님 앞서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찬양 나올 때 새 아들 영유아 때 따라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율동하면서 따라 불러봅니다 라고. 좋아요. 이렇게 율동까지 하는 모습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또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이 율동하는 모습도 함께 찍어서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은혜로운 찬양 많이 듣고 벅찬 감동입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6416님도 할렐루야 라고 우리 문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음주 화요일에도 계속해서 우리 코인 찬양방 많은 찬양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으로 가는 길 묵상 함께합니다.
1: 집으로 가는 길. 극동방송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 6월 9일 화요일 묵상 제목, 서비스의 일곱 가지 비결. 본문 말씀 읽어드립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서울 이문동의 한 주택가에는 전설의 리어카로 불리는 과일 장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리어카를 가득 채운 과일을 매일 팔아 두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강남에 아파트까지 마련했죠. 과일 장수의 판매 비결은 서비스였는데 얼마나 유명했는지 백화점에서도 배우러 찾아왔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일 장수가 밝힌 서비스의 일곱 가지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철저한 시간 관리. 노점이기에 더욱 철저히 언제 어디를 가는지 알려야 한다. 두 번째, 단골집은 찾아간다. 단골 가족이 좋아하는 과일까지 기억한다. 세 번째, 과일이요 대신 손님이 좋아할 만한 과일 이름으로 호객한다. 네 번째, 품질과 재고가 생명이므로 가장 좋은 과일을 떨이를 해서라도 당일에 팔아야 한다.

다섯 번째, 단골에겐 단골 대접을 해주며 외상도 받아준다. 여섯 번째, 손님이 왕이므로 손님이 맛이 없다고 하면 맛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일곱 번째, 한 지역에서 꾸준히 장사하며 충성 고객을 늘린다.

0: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 2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0: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

0: 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1: 현재 시각 6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집으로 가는 길 묵상에 이어 예라머십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리고 어린이 잔치 관련한 내용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꼭 우리 예수님 믿는 어린이들이 아니더라도 그곳에서 함께 좋은 추억 만들고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은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모든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특별히 부모님, 선생님까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20님께서 집으로 가는 길 공유가 안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제가 따로 어디 올리는 그게 없어가지고 이건 아직 제가 공유를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면 제가 한번 또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관심과 응원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이어서 찬양 한 곡 만나보도록 하죠. 2449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4802님께서 신청해 주신 오신실하신 주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경민이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베어드 학부대학 김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베어드 학부대학에서 한국교회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김명배 교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인간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종교와 철학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기독교만의 독특한 인간 이해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기

0: 하게 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 방식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처럼 생겼다는 신인 동역론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육체적 동일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교 랍비들과 초대교회 교부들도 이런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의 이성과 사고 능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았습니다.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지혜와 로고스를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인간의 이성은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단지 생각하는 존재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감성과 육체, 사랑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관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형상은 왕의 통치권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돌보는 존재라는 의미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을 마음대로 착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의 다스림은 지배가 아니라 청지기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책임 있게 돌보고 보살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마르둑 신화는 인간을 신들을 위해 노동하는 존재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인간은 착취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을 지닌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함부로 여기거나 비하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신 존재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인간은 관계를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인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참된 인간됨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외모나 능력 이전에 하나님을 닮은 존엄과 사랑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답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베어드 학부대학 김명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 교정 구 전문 알즈너가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센터. 영혼의 센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김해 동서남북교회 하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인의 존재 이유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도행전에 보면 18장 11절에 보면 사도바울께서 고린도에 가서 약 18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항구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어요.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후일에 이제 사도바울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내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고 또 부활 가운데 확실히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바울에 의해서 세워져서 계속해서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1858년과 1928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고린도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 파괴된 지역을 구고린도 지역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파괴된 지역에서

옮겨서 새로운 또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신고린도라고 합니다. 그 신고린도에 가보면 여전히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똑같이 한 말이가 있습니다. 터키 지역도 오스만 제국이 지배를 했고, 그리고 이 그리스 지역도 오스만 제국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도 지역도 오스만 제국이 지배를 했고, 고린도라는 지역도 오스만 제국이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에베소라는 지역은 교회가 없어졌어요. 근데 오스만 제국의 통치 이념이 이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를 비롯해서 그리스라는 나라는 여전히 기독교 국가로 남아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400년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은 교회가 무너지고 한 지역은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세속의 물결이 수백 년만 밀려와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참된 신앙인으로 남으면 세월이 지나도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에베소와 고린도를 다녀오면서 두 지역을 동시에 보면서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불멸의 교회로 남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불멸의 교회로 수천 년이 지나도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순전하고 순수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종교인이 없으리라고 믿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럼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종교 형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 형식은 있는데 참된 예수님의 생명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두고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바리새인들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두고 종교인이다, 종교 행위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제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형식 중심입니다. 외적 행위만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 하긴 하는데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내가 무엇을 했냐, 여기에 훨씬 관심이 많아요. 내가 무엇을 했냐라는 이야기를 하면 항상 자기의와 공로를 과시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럼 종교인이 되면 하나님이 마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체면에 더 의식하게 되고 전통과 관습에 매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 보니까 자신의 왕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종교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영혼의 중심이 되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음의 문을 놓고 할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신앙이니. 무너진 에베소 교회는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400년이나 박해를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인은 예수님을 영혼의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주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어무나 율법이 아니라

기쁨이요 사랑이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그냥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사람은 사랑하지만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인은 오직 자기의 의나 자기의 행위를 과시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신앙인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오늘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인으로 섰을 때 참된 신앙인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지금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데 그 전날의 일정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게 사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녀를 고쳐주십니다. 또 이제 저물어서 해질 때입니다. 그러자 그 가버나움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온 동네가 예수님이 계시는 문 앞에 다 모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부터 아주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은 길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역이 지치고 고날만한데 왜 꼭 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셔야만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셨지만 사복음서에 보면 낮에도 기도하셨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셨고 밤에도 밤을 새면서도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관계.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기도입니다만은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성자 예수님과 성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의 기도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 그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생애 공생애 다 합쳐서 무려 33년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가 목적이라면 그냥 십자가만 지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긴 세월을 예수님이 보내셨냐는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예수님은 어디에 집중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는 것이 외형적으로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론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내는 시간을 가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 그 깊은 관계를 우리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내내 기도하시는 것은 항상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뭔가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죽기 전에 믿으면 되죠. 그러니 예수 믿어서 수십 년을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살도록.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기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느슨해지는 이유가 어디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존재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인 거예요. 오늘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육을 가지고 삽니다. 육을 가지고 살면서 내 생명이 좀 풍성해지고 좀 긍정적으로 생명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부모님에게 원망하면 생명력 없는 삶을 삽니다. 뭐 사람들이 장성하고 나서도 부모님이 내게 뭐 이렇게 안 해주고 저렇게 안 해주고 뭘 안 줘서 이렇게 원망하는 분이 혹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님에 대해서 늘 원망하면 내가 육을 가지고 사는 나라 동안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육의 생명의 풍성함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육이라는 것은 나의 부모님의 부정 모혈을 통해서 육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그냥 만들어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계셔야 되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잘해주었든 잘못해주었든 간에 뭐 내게 상처가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오늘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생명은 내 육의 부모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뿌리,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생명 주시는 그 자체의 감사함으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육을 가지고 살면서 매일 입만 열면 내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어머니를 잘못 만나 이렇게 하면 내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생명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생명력이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영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한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조용한 장소에 가서 구별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밀접해지고 더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잃으면 세속화되고 세속화되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으면 기도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세속의 물결에 무너지지 않고 그 교회는 불멸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론적 이유로서 왜 당신은 존재하냐고 물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자주 한 번씩 말합니다. 영어로 being이냐 doing이냐 이 말을 합니다. being은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doing은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being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doing, 종교적인 활동하는 것보다 앞서야 됩니다. doing이 앞서서 기도하지를 못하면 관계가 흔들려요. 관계가 흔들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속화되는 거예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우리 교단의 그 통일 선교 포럼에 갔습니다. 가면서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해서 쭉 언언을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여자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대학을 마친 분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와서 다시 대학을 공부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교단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주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통일 한국을 바라보고 또 탈북민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8명과 함께, 8명의 설립 멤버와 함께 이제 탈북민을 위한 또 통일 한국을 대비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세워서 이제 교회가 조금씩 자라지 않습니까? 자라는 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탈북민을 위한 통일 선교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뭐 큰 교회에서 뭐 하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전도사님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같이 교회를 설립한 8명의 설립 멤버에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떻게 되었는지 연락이 되어가지고 탈북 사역하는 그분들이 자기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 매월 사역비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첫째는 100만 원을 드리고 둘째 낳으면 200만 원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아직도 살기가 좀 우리보다 좀 더 힘들거든요. 이 8명의 설립 멤버 중에 7명이 그리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기가 막히더래요. 아무리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물질로 사람의 영혼을 사고 사람을 사서 데려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하는 것은 두잉이 발달한 곳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뭔가 외적인 음성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홀로 남은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도 가리라냐?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은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만두고 싶었는데 한 사람 남은 사람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기도해서 교회를 재설립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단실하겠습니까? 세속적인 사람, 종교인들은 오기 어려운 교회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50여 명이 모여서 주의 나라와 통일 한국을 바라보고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분명하게 이 관계론적으로 내가 왜 신앙생활하냐 물으면 기도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기도할 때 비로소 참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제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뭐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가자, 나를 찾는 사람들에게 가자.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어제 가버나움 사람들은 충분히 만났고 복음 전하고 전도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역론적 관점에서 존재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까? 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어제는 저 마을이고 오늘은 이 마을이고 내일은 다른 마을이다.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서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존재 사역, 그 존재론적인 중에 사역적인 측면을 묻는다면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옥 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론적으로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했을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디에 가서 살까, 어떤 직장, 어떤 사업장, 뭐 결혼, 뭐 취업, 뭐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게 필요한 것도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뭘 놓고

0: 기도했을까? 예수님은 어떤 제목으로 기도했을까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전도.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의 양이 많아질수록, 기도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우리도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전도,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다. 이것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전도를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삶 어떻게 살 것입니까? 사역적인 측면에서 물으면 우리도 전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인의 관계론적 존재 이유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사역론적 존재 이유는 전도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고린도 지역은 지진으로 이제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이 신고린도 지역을 세워서 저 교회, 고린도 교회를 다시 저렇게 아름답게 건축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저기에 들어가 보면 입구에 아치형이 이렇게 세 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옆에 왼쪽 기둥에 그 오른쪽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오른쪽 기둥은 사랑에 대한 기록을 해놓고 왼쪽 기둥에는 뭘 기록해내냐면 고린도 교회의 역대 추교 명단을 저렇게 쭉 기록해놓았어요. 놀랍게도 초대교회부터 2025년까지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추교 명단이 저렇게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몇 년이라고요? 2000년. 몇 년이라고요? 2000년. 근데 저 추교 명단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추교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부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 이렇게 써놨어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아볼로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신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이분들이 사도 바울과 그다음에 아볼로와 그다음에 신라를 초대교회 때 섬기고 그다음에 4대, 5대 쭉 내려오면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재한 거예요. 그 중에 400년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예요. 이슬람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입니다. 이슬람의 종교, 이슬람의 문화, 이슬람의 관습이 그리스 전 지역을 덮을 때 고린도 교회를 중심해서 그리스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기도의 길, 전도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0년 추교 명단, 우리 교회를 피면 2000년 단임 목사님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저는 저걸 보고 제가 평소에 기도하는 대로 우리 교회가 불멸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도 그리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인의 존재 이유, 첫째 기도, 둘째 전도, 첫째 둘째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김해 동서남북교회 하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9-0688번 김해 동서남북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김 대표의
2: 내 돈 내 산.
1: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저희가 이제 초여름에 접어들면서 또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더워지기 전에. 네, 맞아요.
1: 그래서 야외에서 소비하는, 야외에서 카드를 긁고 돈을 내고 경제활동을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대표님께서 또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3: 2026년 6월 2일 남산둘레길 남대문 시장 평양냉면집에서 물냉면과 비빔냉면, 제육무침과 당무침, 빈대떡 6만 3천 원이 결제됐습니다.
1: 남산 둘레길 근처 식당으로 가신 거면 어떻게 남산을 등산을 좀 하신 건가요, 대표님?
2: 네, 저 대한민국에서 서울 하면 네. 서울이 가장 대표적인 명산이라고 하는 게 남산이잖아요. 근데 남산은 정말 그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1: 네,
2: 근데 가장 잘 돼 있는 게 그 남산을 해서 둘레길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1: 예뻐요,
2: 그래서
1: 거기가.
2: 네, 그래 최근에 제가 그전에는 청계산이라든가 관악산 쪽으로 등산을 많이 다녔어요, 저희 친구들하고.
1: 네.
2: 근데 북한에서는 뭐 등산 개념이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 산을 끼고서 도시에 있다가 이제 도심에 있는 그 야산들을 둘레길로 이제 막 걸으면서 산책하니 엄청 기분이 좋잖아요.
1: 그렇죠. 상쾌하고. 네.
2: 정말 좋습니다. 그래, 남산 그 둘레길을 이번 또 토요일 날도 막 돌고 나서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아주 그 식사를 맛있게 하면 그날이 정말 또 기분이 또 짱하죠.
1: 보통 건강을 위해서 가는 게 등산이잖아요.
2: 맞습니다. 예.
1: 그리고 그 꼭대기 산 정상에서 보는 그 상쾌함.
2: 아, 정말 기가 막히죠. 서울이 다 보이잖아요.
1: 맞아요. 근데 등산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아까 북한에서 좀 생소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대표님은 여기 오시고 나서 등산이라는 거를 알게 되신 거예요?
2: 그러니까 북한도 등산이라는 말은 있긴 한데
1: 아, 그래요?
2: 실제 그 등산을 우리 한국분들처럼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다니는 것도 없고 대한민국은 곳곳에 등산길이 많잖아요.
1: 그렇죠.
2: 잘 돼 있고 국가가 돈이 많으면 이렇게 잘

0: 만들더라고요. 근데 아. 북한은 그런 등산로가 거의 없어요.
1: 그러면 등산이라는 말이 있으면 어느 때 주로 쓰는 거예요?
0: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등산 야영 같은 데 갈 때 아. 이제 잘하는 학생들을 가는 이런 야영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 가면 등산길이 있거든요. 그리고 금강산, 외양산 등산도 뭐 이런 산책길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 지금 한국처럼 정기적으로 누구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북한은 어디 가는 거 통지가 된 사회고 네. 여행 증명서가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못 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탈북민들이 자기가 경치 좋은 산들은 다 다니면서 등산하는 거예요.
1: 그래요.
0: 근데 대한민국 산들은 그 어느 산에 가도 등산로가 없는 산이 없더라고요. 등산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등산로를 다니다 보면 정말 발목을 다치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등산로를 아주 거저 깨끗하게 잘 닦아놓고 거기다가 푹신푹신하는 그 아마모 같은 그런 이제 그런 걸 깔았잖아요. 그리고 비와도 절대로 이제 그게 씻겨 내리지 않게 정말 잘 관리하고 있고 너무도 정말 잘 돼 있어요.
1: 그리고 뭔가 발목이 삐었거나 다쳤을 때 바로바로 출동할 수 있는 구조대가 대기하고 있기도 하고.
0: 놀란 게 일반인들 헬기까지 다 동원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북한 말은 헬기가 직승기라 그러거든요. 그 직승기도 항상 일반 사람이 다치면 직승기가 네. 떠가지고 막 그 나 그거 보고 놀랐다니까요. 야 이게 뭐 북한은 인민의 나라라 그러는데 네. 인민의 나라가 오히려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1: 맞아요. 이 구조대원들이 직접 가서 그 환자를 데리고 올 수 없는 절벽에 네. 있는 환자들에게는 직송기요.
0: 네, 직승기.
1: 직승기.
0: 헬기가 직승기니까.
1: 헬기가 직접 가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백두산 근처에서 그 바로 아랫목에 살았던 한 자매님한테도 물어봤었거든요.
0: 네.
1: 그럼 백두산을 좀 즐겨 다니셨어요? 했을 때 굉장히 웃으셨던 기억이 있어요.
0: 안 돼요. 이게.
1: 등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다른데 근데 여기서 그렇게 등산을 즐겨 하시고 나서 내려오신 후에 식당을 가셨는데 그것도 평양냉면 집을 가셨어요?
0: 아 그렇습니다. 자주 가는 집이에요. 이게 또.
1: 자주 가시면은 좀 입맛에 맞으신가 봐요.
0: 예. 아, 거긴 또 일반 우리 한국분 말고도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데 음식이 깔끔해요. 거기 기본 메뉴가 뭐냐면 평양 냉면 있고 거기도 냉면도 물냉면, 비빔냉면 다 있어요. 그리고 제육 무침하고 닭 무침도 아주 맛있어요. 네. 그리고 빈대떡이라고 하는 그 북한에서는 이제 그걸 녹두지짐 이렇게 말해요.
1: 녹두지짐.
0: 녹두지짐. 그걸 빈대떡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말 북한식으로 잘 나와요. 그 집은 북한하고 연고된 이런 옛날의 시장민 집이어가지고 북한 음식을 깨끗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어디 등산하고 나서 거기 내려와서 거기 집에서 이제 북한 음식을 먹고 나면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근데 엄청 기다립니다. 줄을 서야 돼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안에 자리가 있긴 있어요. 한 번에 네. 들어가면 한 3, 40명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줄을 서야 돼요. 그래서 또 먹죠. 근데 그래도 옥류관도 이제 가면 보통 1시간, 2시간씩 기다리는 때가 있거든요. 그 못지않게 기다리다 먹는 재미가 또 있어요. 네.
1: 이 평양냉면이 정말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음식으로 소문이 나다 보니까
0: 네.
1: 저도 제 친구 중에서 대표님이랑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평양에서 계셨던 분이면 평양냉면집 좀 소개해달라고 많이 듣거든요.
0: 네.
1: 왜냐면은 평양에서 먹었던 맛이랑 최대한 가까운 맛있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0: 네.
1: 그럼 대표님은 평양에서 그 평양 냉면을 드셔 보셨던 거예요?
0: 많이 먹었죠. 옥류관에서도 먹고 그다음에 또 평양이 냉면 하는 집 많아요. 평남면옥이라고 또 있어요. 우리 종합대학 옆에 있는데
1: 평남면옥.
0: 평남면옥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모란각 또 그다음 칠성각 다 그런 것들이 다 유명한 이제 평양 냉면 집들이거든요.
1: 네.
0: 안 가본 데가 없죠. 특히 청류관 있죠. 청류관. 그건 우리가 연구소에 있을 때 의사당 유니브 산하였거든요. 정기적으로 갔어요. 그거는.
1: 당시에 그 가격이 얼마 정도 했어요?
0: 그 당시 가격은 그때는 좀 저희가 다닐 때는 좀 국정 가격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쌌어요. 근데 지금은 꽤 비싸졌거든요.
1: 관광객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 최근에 그 영상 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요즘 많이 지금 관광을 가요.
1: 네.
0: 그중에서 영상 자료 보니까 지금 보통 한 그릇이 3 내지 6달러가 한다는 거예요.
1: 3 내지 6달러요?
0: 네. 근데 그 가격을 알려줬는데 보니까 거기다 이제 요리를 추가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20달러까지 올라간대요. 20달러. 근데 북한에서 환율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북한의 환율이 1달러가 7만 원 넘어요 지금. 예, 최근 그 평양에서 5월 10일 날짜로 이제 하늘

0: 그러니까 7만 2,100원이거든요. 근데 한 달 월급이 지금 북한에서도 이번에 내각결정이 이제 2023년도에 내각결정이 나가지고 지금 임금이 좀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그 월급 보통 보게 되면 8만 원에서 뭐 12만 원, 한 10만 원 정도를 볼 수 있잖아요.
1: 냉면 한두 그릇 아니에요, 그러면?
0: 근데 이게 보게 되면 지금 이 국수 한 그릇 먹는 거 있잖아요.
1: 네.
0: 달러로 환산해 보니까 75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일곱 달 월급. 그러니까 한 그릇 먹는 게 음식을 한 그릇 먹고 열이까지 좀 먹는 게 일곱 달 월급으로 이제 먹을 정도다. 외국인 말은. 근데 북한에서 이제 일부 저렴하게 개인들이 만들어 파는 국수가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국수마저도 월급에 비교해 본다면 엄청나게 우리가 우리는 봐요. 국수가 지금 이번에 먹은 게 어떻게 먹었냐면 소주 한 병에다가 간단하게 그리고 세 명이 갔거든요. 그다음에 당무침 요리가 16,000원짜리가 엄청 큰 그릇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세 명이 나눠 먹을 수 있는데 술안주로 먹는 거예요. 그거는 냉면 꽃배기를 먹었어요. 꽃배기라 하면 한 그릇보다 더 많은 양이 아니겠어요. 근데 14,000원인데 세 명 먹었잖아요. 다 합쳐보니까 63,000원 들은 거예요. 결국 한 명이 그래서 21,000원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21,000원이면 우리 한국에서는 한 시간 혹은 한 시간 반 정도만 일해도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결국 우리는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일하면 먹을 수 있는 비용이니까 부담이 안 되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냉면 먹자 보면 달러를 사 먹다 보니까 요리까지 우리가 먹은 양만큼 먹어보려면 그러면 거의 한 사람이 일곱 달 월급을 아무것도 안 하고 모았다가 먹어야 되는 형편이 되고 개인들도 보면 저렴한 냉면을 먹는다 치더라도 아마 한 달 월급 보험 갈 정도로 먹는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1: 이게 뭐 비교군을 다양한 걸 두고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야겠지만
0: 네.
1: 정말 이 그럼 냉면만 봤을 때는 북한 노동자의 일반적인 일곱 달의 월급이 한국 여기 남한 노동자의 두 시간의 월급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참 말도 안 됩니다 이게.
0: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게 등산하고 나서 먹고 나서도 기분 좋은 게 일하고 나서 번 돈 가지고 그것도 뭐 간단하게 뭐 한두 시간 일해서 번 돈 가지고도 충분하게 아주
1: 그쵸.
0: 북한의 고위 간부들도 누릴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볼 때는 참 이게 같은 영토 안에서 잠깐 지금 이사 내려온 셈인데 남쪽으로 근데
1: 네.
0: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는 참 이게 제가 북한에서 수명을 100년 산다 치더라도 한국에서의 1년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한국 오면서 벌써 인생의 질적인 삶의 질도 높아졌지만은 수명도 오히려 길어지고 또 그다음에 그 단위 시간 동안에 저희가 누리는 행복이 북한의 일생을 다 이제 대비해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1: 참 이런 간극을 오늘도 발견을 하면서 더 하나님의 마음과 실선을 구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
0: 네.
1: 오늘의 내 돈 내 선을 준비하시면서도 또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전도서 3장 13절 말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1: 아멘.
0: 아멘. 네. 참 저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기 앞서서 이 자연 만물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마음껏 이제 그 창조물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게끔 한 것이 하나님의 이제 그 은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나 공평하게 다 이제 누리도록 돼 있지만은 북한은 사회적으로 체제적으로 그걸 하나님의 그 은혜나 사랑을 그
1: 네.
0: 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인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저는 빨리 북한은 복음화돼야 되고 우상 숭배하는 김부자의 그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은 빨리 이제는 당장 이제는 끝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1: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유롭게 누리고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노래할 수 있는 그날이 그렇게 머자는 줄 믿으면서요.
0: 네.
1: 오늘의 내 돈 내 산 이 소망과 기도의 한 줄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동부교회를 섬기는 박종류 목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일의 결과를 미리 다 알고 나서야 시작하려 하고 성공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발을 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불안이란 장애물 앞에 멈춰서 계시나요? 오늘 그 모든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비로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 용기 있는 걸음에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8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원 선교사 부흥 한국과 함께하는 선교 찬양 집회가 6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남해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9191-708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창교회 역사관 개관 감사예배 및 개관식이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45-4801번 문창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 결혼 예비학교가 6월 13일과 20일,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산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2년차 미만의 부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10-8527-699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7기 부산아버지학교가 6월 13일부터 7월

10월 11일까지 부산 동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땅에 가정을 바로 세우기 원하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7999-152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 개그맨 최영만 목사 초청 간증집회가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창원 세순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8-7884번 창원 세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여전도연합회 6월 순회 헌신예배가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인평교회에서 최호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도의 여전도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55-643-640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성결교회 1일 성령집회가 6월 17일 수요일 저녁 7시 경남성시와 운동본부 대표회장 이경훈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476-462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4회 미션코랄 정기연주회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3765-0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 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 기도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머나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6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 시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늘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믿음에 복을 주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삶을 온전히 바꾸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가운데 주님만 붙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오늘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옹기장의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첫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주님 나를 택하사 올레이선스 경배와 찬양의 라이브 시랑 함께 들으셨고요. 나무엔의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이 시간 찬양으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5329번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지선 전사님, 운동하며 애청하고 있어요. 매일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저희 며느리 선남이가

아기를 임신했다고 기쁜 소식을 듣게 했어요. 언제 소식을 듣나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전사님도 축하해 주세요. 며느리 아기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기도 제목까지 보내주셨어요. 와, 할머니 되시는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기쁜 소식 또내 삶의 노래로에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지금 방송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5329번님을 축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소식도 전해주시고요. 이 시간 모두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하 메시지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들 모두 좋습니다. 보내주시는 동안 또 제가 선곡한 찬양들 함께 듣고 올게요.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 승리의 노래 부르리, 김명식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세 곡은요, 이프트 마리의 나의 부르심, 이어서 홀리원의 찬송 편곡 그날이 오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과 편곡된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리버 미니스트리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송가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찬양하며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조수아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영어 찬송 다마리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듣고 오셨고요. 또 곳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간증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찬양과 함께 샵 9330 문자메시지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자,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 아이빅밴드의 우리 함께 걸어가요. 이어서 두 곡의 찬송 들으셨는데요. 주리의 예수 따라가며 그리고 창문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 구원의 기적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귀한 찬양들 함께 나눴는데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먼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금 70년 경남산 1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의 암센터 소장이셨던 고 이희대 박사님은 국내 최고의 암 전문의셨는데요. 암을 고치는 의사셨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을 피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본인의 암을 치료해 가던 중 계속되는 재발로 11번이나 수술을 받았고요.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환자들을 계속 진료했다고 합니다. 박사님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인생의 모든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고 나가는 출구가 있습니다. 밖에는 더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낙심 가운데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서로를 위한 많은 기도와 관심으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희망과 소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말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는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저는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에 대한 욕심을 줄이는 생활 방식인데요. 사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미니멀리즘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생각, 쓸데없는 비교, 미련 등은 마음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시간을 맞이해 보려고 합니다. 첫 곡, 희지윌의 삶으로 들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쉼과 회복의 시작입니다. 진아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위클레시아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들려드립니다.

Hashtag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미니멀리즘을 시작해 봅시다. 진짜 필요한 몇 가지 계획과 생각들만 남기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채우길 바랍니다. 끝곡으로 사랑이야기의 주님의 숲 김명식 조화문의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들려드리며 이 밤 마무리합니다. 전혜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장세기. 잠시 후에 에서가 둘러보다가 여인과 아이들을 보고 말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이 자기 아이들과 함께 나와 절하고 이어서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이 나와 절하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이 에서에게 나와 절했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앞서 만난 가축대는 다 무엇이냐? 주인님께서 저를 너그러이 맞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내드린 것입니다. 에서가 말했다. 내 아우야, 나는 온갖 것을 풍성히 가지고 있으니 네 것은 네가 가지거라.

0: 야곱이 말했다. 아닙니다. 받아주십시오. 저를 맞아줄 마음이 있으시면 그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주인님의 얼굴을 뵈니 저를 보고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인님께 드린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선대해 주셔서 저는 넉넉히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가 선물을 받아들였다. 에서가 말했다. 내가 앞장설 테니 어서 출발하자. 그러자 야곱이 말했다. 주인님도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가축들도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하니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심하게 몰다가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님께서는 이 종보다 앞서 가십시오. 저는 제 가축대와 아이들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세일에서 주인님을 만나겠습니다. 에서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 부하 며칠 내게 남겨두도록 하겠다. 야곱이 말했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에서는 그날로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다.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그는 자기가 살 집과 가축을 위한 초막을 지었다. 그리하여 그곳을 숫곳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야곱은 바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무사히 이르렀다. 그는 그 성읍 근방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장막을 친 그 땅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샀다. 그는 그 땅값으로 은화 100개를 지불했다. 그런 다음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다. 어느 날 레아가 낳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만나러 갔다. 그 땅의 족장이며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강간하며 욕보였다. 그가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해달라고 졸라댔다.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다. 이 소녀를 제 아내로 얻어주십시오. 야곱은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욕보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아들들이 가축대와 함께 들에 나가 있었으므로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야곱을 찾아왔다. 그 사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다. 그들은 몹시 흥분해서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인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33장 5절에서 34장 7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 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생활비 곧 전부를 얻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에 소외되고 있던 의지할 것 없던 그런 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폴 벨로시가 부른 Offering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를 드렸는지에 연연하실 분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부가 드린 전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사실을.

세 곡 이어드렸습니다. 오영은의 나는 너무 작아서, 꿈 있는 자유의 목수의 이야기, 조준모가 부른 주는 내 안에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스티븐 컬셰프만의 My Redeemer is Faithful and True, 그리고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Rock of Ages, 스테픈 맥워터의 Old Rugged Cross까지 들으셨습니다. 2735번 쓰시는 분께서, 안녕하세요, 김지수 형제입니다. 여기서 뵙네요. 금요 예배 후에 극동방송에서 들으니 반갑습니다. 저는 열심히 빵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시면 소금빵 교제하시죠. 신청곡은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혹시?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분인데, 혹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신청해주신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입장 감사를 쏟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그 주님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만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곡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온기장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윌러브의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고 마지막으로 2735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뉴욕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에 담임을 하고 있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교사는 졸업식을 앞두고요. 어느 날 학생들을 한 명씩 교탁 앞으로 불러서 학생 개개인의 장점을 칭찬해 주면서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써있는 작은 리본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세 개의 리본을 더 나눠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너희에게 특별한 사람을 찾아가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선생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겠구나. 그중 한 학생은 진로 문제로 고민할 때 상담을 해준 근처 회사의 부사장을 찾아가 감사를 표하며 리본을 달아주었습니다. 학생의 말을 들은 부사장은 고민을 하다가 모두가 악덕 사장이라고 욕을 하고 있는 사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들겨 거기로 들어갑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 사장님도 그 누구보다 다감한 사람이라는 거를 부사장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사장에게 리본을 받은 사장은 깜짝 놀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은 집에 가서 가족들을 불러놓고 그동안의 잘못을 말하며 리본을 건넸는데요. 아빠의 진심,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된 아내와 자녀들도 눈물을 흘리며 그 사장을 용서해줬습니다.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작가 헬리스 브리지스가 실제 경험한 내용으로 바탕으로 쓴 소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 모두는 우리 벨그대 여러분 모두 특별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 기쁜 소식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랑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부사장이 용기 내서 사장에게 찾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한번 잠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용기 내서 다가갈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위러브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 오늘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1069 유로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프닝 어떠셨어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는 나에게 참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리본을 달아주고, 또 그 또 누군가가 또 그 리본을 다른 사람에게, 뭐랄까, 사랑의 선순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 앞에서는요, 굳어져 있었던 마음도 녹아내리고요, 또 닫혀 있었던 문도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은 용서를 이끌고요, 용서는 결국 누군가를 또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우리 별그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찬양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기억하세요. 별그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허미인의 아름다운 색소폰 찬양 연주였습니다. 온맘 다해 With All My Heart 였죠. 우리의 찬양의 고백

고백으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희 모교회 목사님께서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세상에서 억울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떠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억울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승리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요. 가장 믿었던 누군가에게서 나와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받을 충격. 그 사람이 가족이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마음은 아픈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날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그리고 날 용서하신 그 사랑을 먼저 떠올리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우리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만 더 사랑하기로 해요.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인생의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는 기도라고 마이어 목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며 낙심하곤 하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나의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그 특권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응답의 결과를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자마리스 칼바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낱낱이 아뢰드림이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푸른 감람나무처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이미셸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이성신의 주님의 이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오은의 작은 손의 기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조찬미의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지승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아발론의 The Greatest Story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인피니트 밴드의 행군 나팔 소리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피아 월십의 죄에서 자유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은영의 주를 악무하는 자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아이노스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CC 와이너스의 Believe for it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성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곁으로 부르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기이한 방법들로 오늘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참 크시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도 참 많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보면, 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삶을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특별히 북녘에 계신 동포 여러분,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에 나와 계신 우리 탈북민 여러분이나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서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 모두가 다요. 우리의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보살피십니다. 해결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요. 그리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갈 방법을 주세요. 그리고 지금의 이 어려움을 견뎌낼 능력도 분명히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선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FM뿐만 아니라 두 개의 AM 채널을 통해서 한반도 전역과 중국 또 러시아 연해주 지역까지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알고 계시죠? 오늘도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 FM 채널을 통해 듣고 계신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극동방송의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 북녘 땅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오늘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선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어제는 북녘 땅이 더욱더 복음을 잘 전하고 주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왔던 지난 70년처럼 앞으로도 70년 동안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하겠다라는 굳건한 각오 아래 이 사역에 함께할 많은 동역자들을 구하고 또 요청드리는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서울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각 지역에서도 함께 1년에 한 번 요청을 드리고 많은 후원자 또 동역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방송가족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녘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의 복음의 이 좋은 소식을 1분 1초라도 끊김없이 잘 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내십시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음의 귀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북한 바로보기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도 나누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북한 관련 대내외 보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 다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은 현재 유엔을 비롯한 세계의 무역 제재를 받으면서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죠. 그나마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교역으로 생활을 근근히 이어가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밀수, 그러니까 밀무역을 통한 경제활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최근 중국 당국이 북한에 이 밀무역을 단속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정상 루트를 통한 무역보다 밀무역을 통해 장마당을 활성화하거나 사경제 활동이 이미 크게 자리 잡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언젠가 북한의 이런 밀무역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은 북중 접경 지역

0: 밀수단 속 요청 소식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의 밀수에 관한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조중 간에는 정식 무역 거래가 있는가 하면 음성적인 밀수가 있습니다.
1: 예.
2: 하지만 불법적인 밀수가 만연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1: 예.
2: 조중 간의 이 밀수가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준비했습니다.
1: 예. 자, 중국에서 먼저 북한에 밀수 단속 요청을 했다면서요?
2: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북한에 대해 밀수 단속 협조를 요구하면서 세관을 통하지 않는 비공식 무역 거래를 줄일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예.
2: 그래서 국경 지역 밀수 관련 업자들과 외화벌이 기관들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1: 네.
2: 합니다.
1: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이 있었다고요?
2: 예, 그렇습니다. 지난 26일 데일리 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1: 네.
2: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중한 5월 13일에서 15일 전에 북한에게 접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밀수를 단속 통제안과 관련해서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1: 네.
2: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신의주를 활동 거점으로 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무역 단위, 이런 단위들에서 당분간 말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부 지시가 내려졌다고
1: 네.
2: 합니다.
1: 그런데 이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또 북한의 밀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2: 네, 얼핏 보면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1: 네.
2: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때문에 미국과 유엔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이 경제 제재에 중국도 공감하는 바가 있고 협조를 하는 모양새가 있거든요. 그런데
1: 예.
2: 이번에 방중 기간에 특별히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1: 네.
2: 이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예. 자, 대북 제재와 관련성은 뭐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밀수라는 게요. 불법적인 면을 넘어서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 일종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지도 않습니까?
2: 예,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1: 예.
2: 예. 그래서 공식적인 협조 요청까지 온 상황이라서 북한 측에서는 국가적인 문제가 될 만한 일은 만들지 말라라고 말을 했지만
1: 네.
2: 북한 경제가 밀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1: 네.
2: 밀수를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자, 대북 제재 문제가 북한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제도권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음성적으로 다뤄지는 면이 많다라고 좀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2: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수입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1: 예.
2: 이런 것도 제재를 받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1: 네.
2: 예, 북한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기계류, 전자제품, 특정 산업 자재 등 상당수의 물품이 중국 측 통관 관영에서 반출 제한 품목으로 등재돼 있다는 것입니다.
1: 예.
2: 북한의 주요 웨어버리 품목 역시 세관을 통해서 거래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 네.
2: 이에 그동안 밀수에 의존해온 관련 업자들과 외화벌이 기관들 사이에서는 세관을 통한 수출입만으로는 필요한 물량을 맞추기 어렵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만큼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 네. 그런데 또 밀수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로 고도로 발달한 감시 장비가 한몫을 한다고요?
2: 예,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북중 접경 지역에는 야간 감시 장비가 대대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밀수 자체가 이전보다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이죠.
1: 네.
2: 소식통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도 중국 쪽 감시 설비가 늘어나 밤에 움직이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통제가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더 어렵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1: 예.
2: 밀수를 통해서 자금과 물자를 마련해야 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1: 예.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밀수 단속에 대한 내용들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한번 다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이라는 사회는 그 자체가 국제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밀수라는 비정상의 구조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 체제고요. 중국도 이것을 일부 용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2: 하지만 궁극적으로 밀수가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이런 구조는 개선돼야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1: 예.
2: 두 번째로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로 미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기 때문에 대북 경제 제재를 받게 되었는데요.
1: 예.
2: 이 경제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

0: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중국과 러시아까지 대북 제재에 동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북한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 측 입장에서 볼 때.
1: 네.
0: 근데 국제사회의 흐름과 같이 하지 못하는 북한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미수 단속을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1: 네.
0: 또 네 번째로는 공식 무역만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뚜렷한데 근데 이렇게 미수를 못하게 하면 북한 당국은 그 밀수 비용이 더 높아지고 또 위험 분화도 높아지고
1: 네.
0: 그런 데서 밀수가 줄기보다는 비용 상승과 위험 분화만 높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 네.
0: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편법이 더 과중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1: 예.
0: 마지막으로 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북한이 1인 독재 국가라는 비정상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제화, 정상국가화를 외치면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1: 네.
0: 하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밀수는 없어지는 것이 부분적으로 용인하는 것보다는 좋은 방향이다.
1: 네.
0: 그러니까 밀수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이참에 밀수를 줄이고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1: 네.
0: 것이고요. 북한은 자기식기라고 하는 것을 고집한다든지 또 자기들의 특수성을 이해해달라고 하기 전에 국제적 보편성, 인류 보편성으로 나가야 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북한에 장기적으로 북한에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예, 그러려면 이런 대북 제재를 풀어야 되고요. 풀기 위해서는 북한이 이런 국제사회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또 목사님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시겠습니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국이 북한에 밀수 단속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밀수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국과 북한의 관계도 정상거래로 양국 관계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비정상적인 무역에 의한 수입이나 불법적인 해킹에 의한 수입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북한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통을 참으면서 살아남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불법적인 방법을 계속 사용하면 국민들의 의식도 건강하지 못하게 좀먹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라가 건강한 가치에 세워지도록 북한 당국이 노력하게 하옵소서. 또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북한 간에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도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십시오. 북한 바로 보기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1560원을 돌파하며 외환 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아 물가와 내수 경기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현대차와 SK, 두산, 게임업계 수장들을 잇따라 만나 AI 협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열한뉴스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공격이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안세영 선수가 인도네시아 오픈 2연패에 성공하며 올 시즌 다섯 번째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과 세계 다극화와 경제세계화를 공동 추진하다며 북중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 지시로 공군 사령관 조카의 사형 집행이 보류되면서 북한 내부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일부 학생들이 농촌 동원 대신 예술 교육과 개인 교습에 집중하며 예술 소조 활동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동아일보가 보도합니다. 원 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560원까지 치솟으며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커지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도세도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최근 20거래일 연속

원유와 원자재, 식료품 등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소비자 부담을 높이고 기업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수입 쇠고기와 수산물 가격이 오르는 등 생활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민간 소비와 내수 경기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외환시장에 달러가 유입될 뚜렷한 요인이 부족하다며 환율이 1,600원 선을 넘어설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또 금융당국은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투기성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방한 기간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며 인공지능 협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만나 자율주행과 로봇, 피지컬 AI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크래프톤과 NC소프트 경영진과도 연쇄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는 한국의 게임 산업이 세계 e스포츠와 게임 생태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게임 기술이 로봇과 인공지능 훈련 분야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두산그룹과 SK그룹 경영진을 만나 반도체와 AI 인프라, 로보틱스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삼성전자 경영진과도 회동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넘어 자율주행과 로봇, 피지컬 AI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한국 기업들과 대규모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와 제조업, 게임 기술을 AI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추가 공격이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란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지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며 이에 따라 이스라엘 군에 이란 전역의 군사 경제 시설을 타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는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 상태여서 해당 전선에서의 공습도 일시적으로 멈췄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이란이 다시 공격에 나설 경우 강력한 무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 헤즈볼라가 어느 때보다 약해졌고 이스라엘은 더욱 강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들과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완전한 자위권을 갖고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이를 행사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입장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배드민턴 선수인 안세영 선수가 인도네시아 오픈 여자 단식 정상에 오르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인 안세영은 결승에서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를 2-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다시 정상에 오른 안세영은 개인 통산 세 번째 우승 기록도 세웠습니다. 특히 올해 말레이시아 오픈과 인도 오픈, 아시아 선수권, 싱가포르 오픈에 이어 다섯 번째 국제대회 우승을 기록하며 세계 최강의 기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날 준결승에서 중국의 천위페이와 1시간 넘는 혈투를 벌이며 체력을 소모했음에도 결승에서는 흔들림 없는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경기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역전에 성공한 뒤 특유의 안정적인 수비와 날카로운 공격으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최근 주요 국제대회마다 정상에 오르며 독주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안세영은 올 시즌 여자 배드민턴 최강자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 방문에 맞춰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대고 북중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북한과 중국이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와 국제법 체계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와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시 주석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친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북은 북중 관계를 재확인하고 미중 경쟁과 국제질서

답변 속에서 양국 공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1.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말 시작된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 투자 급증에 큰 폭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1분기에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8%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4월에 발표한 속보치도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는데 그보다도 0.1%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8% 성장률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속보치 추계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기 최종 월 일부 실적치 자료 등을 반영한 결과 설비 투자와 민간 소비 중심으로 상향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요. 1분기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 품목을 위주로 5.9% 늘었고 수입도 기계와 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3.9% 증가했습니다. 건설 투자는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이 모두 늘면서 1.4% 증가했고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 장비 등의 증가로 6.6% 늘었습니다. 민간 소비는 의류 등 재화 소비와 금융 등 서비스 소비가 나란히 증가하면서 0.6% 늘어난 반면 정부 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감소로 0.4% 줄었습니다. 전체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한 실질 국민 총소득은 전개 대비 9.2%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3.2% 늘었고 지난해 1인당 GNI 실질 국민 총소득은 $36,963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위반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던 북한 공군 사령관의 조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 지시로 처형 직전 구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한국 영상물 등 불순 녹화물을 시청하고 유포한 혐의로 체포돼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은 외부 문화 유입을 체제 위협 요소로 규정하고 있고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통한 한국 영상물 시청과 유포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량 유포나 집단 시청을 조직한 경우에는 무기, 노동, 교화형이나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해당 인물 역시 다량의 불순 녹화물을 보관하고 주변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시청한 데다 이를 유포한 혐의까지 적용돼 최고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형 집행을 앞둔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지시가 내려오면서 사형 집행이 보류되고 특별 사면 형식으로 형이 감경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 내부에서는 고위 군 간부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혜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사법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신분과 배경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북한이 강조해온 법 집행 원칙과 실제 운영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일부 지역에서 학생들이 모내기 등 농촌 동원에서 제외돼 예술 교육과 개인 교습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학교 예술 소조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농촌 지원 대신 성악과 악기 연주, 무용 교육 등을 받으며 각종 공연과 경연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예술 활동 경력을 쌓기 위해 개인 교습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예술인재 육성과 체제 선정 효과를 위해 예술 소조 활동을 강조하면서 관련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농촌 동원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일반 학생들은 여전히 모내기와 각종 노력 동원에 참여하고 있어 학생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예술 소조 선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자녀를 예술 활동에 참여시키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밤 사이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황해도 지역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6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날씨가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양덕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안주 14도, 양덕 13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안주 23도, 양덕 21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의 날씨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삭주와 자성, 강계, 희천, 오후부터 한때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삭주 13도, 희천 12도, 강계 11도, 자성 9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삭주 23도, 희천 22도, 강계 21도, 자성 2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신계에서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장현 15도, 개성 14도, 신계 13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5도, 신계 23도.

0: 23도, 장현 22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장진과 해산, 풍산은 오전부터 날씨가 흐리면서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해산 9도, 풍산 7도, 장진 6도, 낮 최고기온은 해산 19도, 장진과 풍산 15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청진과 운기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성진과 무산은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함경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성진 14도, 운기 12도, 무산 3도, 낮 최고기온은 성진 18도, 운기 17도, 무산 14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 북부에서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0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북녘땅에서 이 방송을 들으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면서 또 보살피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북녘땅에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복음 통일에 대한 마음들, 또 북녘의 동포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줄의 기도와 응원의 메시지 여러분이 문자로도 남겨주실 수 있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신 후에 로그인하시고 무료 문자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끝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인사드린 후에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만을 외쳤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거듭 강조하며 가르쳤죠. 그리고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죽거나 헤어질 것이다. 명성을 믿어보라. 오래 못 갈 것이다. 권력을 믿어보라. 반드시 뒤집힐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 이 생과 저 생에서 후회가 없을 것이다.

사람도 재물도 권력도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치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또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주님만을 믿으며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조금 전 함께 올려드린 찬송 구주 예수 의지함이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구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의식주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일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다 기록을 해놨나? 오병이어의 기적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 주시고 삶의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생활에 필요한 공급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고 먹을 것 때문에 전쟁을 하고 먹을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뺏고 있는 현실,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느껴봤으면 하는 생각에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죠.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가 너에게 주리니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좋은 것으로 먹일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뭐가?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이요. 세계에 70억 이상의 인구가 있다는데 9억 2,500만 명이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그러죠. 유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3초에 한 명꼴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루에 2만 8,800명, 한 해에 1,051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죠. 주로 굶어 죽는 애들이 5살 미만 애들이 굶어 죽는다고 그러죠. 참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한 해 세계에서 10억 5천만 톤의 양식을 버린다고 그러죠. 그 비용으로 따지면은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40조, 1인당 95kg 배출을 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버리는 음식.

0: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불공평한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걱정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복음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다가 병자 고치다가 하늘로 가셨어. 가시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아직 가장 세계의 절반의 인구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살고 있다고 그러죠.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찬송과 형제의 모습 속에 두 곡의 찬양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송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황해도가 고향인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박지혜 자매 이야기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인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입니다.
1: 오늘도 이곳에 정착한 지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선생님,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고향 북녘당에 네. 지금 선생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0: 네.
1: 북녘에서 선생님 혹시 라디오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0: 네. 제 어릴 때 집에 가 라디오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찌다가 한번 거기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은 없지만
1: 네.
0: 그때 들었던 그 억양이나 그때 순간이나마나 감정, 느낌. 느낌이 너무나 여유롭던 것 같아요.
1: 이곳 남한에서 하는 방송.
0: 네, 너무 그 방송 소리가 가슴에 느낀 게 너무 여유가 있고 너무나 살뜰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1: 말투가 많이 달라서 그랬을 것 같아요.
0: 네네네, 제일 중요한 거죠.
1: 네,
0: 네, 억양이 다르니까.
1: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0: 네, 내용은 무슨 보도하는 그런 그 특별히 기억은 안 되는 거예요.
1: 뉴스 같은 느낌.
0: 네네네, 그런 뉴스 같은 거였어요.
1: 어떤 소식을 전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0: 네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 거.
1: 선생님이 우연히 이렇게 하시다가 듣게 되신 거예요?
0: 네, 우연히.
1: 돌리다가?
0: 네네, 우연히. 네. 그게 전파가 걸렸던 것 같아요.
1: 근데 아무래도 황해도다 보니까
0: 네, 가까우니까
1: 더 그 전파가 많이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0: 있죠.
1: 네. 근데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긴장되셨을 것 같아요.
0: 맞죠. 한편으로 긴장되면서도 허기심이 그 한편으론
1: 네.
0: 네, 하고는 좀 신기하고 와. 네, 억양이 너무나 듣기 좋았어요. 네.
1: 근데 일부러 두 번, 세 번 찾기까지는 좀 힘드셨나 봐요.
0: 네. 그 후에는 그저 비슷한 점으로 다시 돌려보면서 이렇게 찾으려고도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잘 안 잡혔군요.
0: 잘 안 잡혀요. 어찌다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1: 아. 이게 지형
0: 네네네.
1: 환경에 영향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0: 네.
1: 저희가

0: 지금 이 방송도 FM, 뭐 AM 해가지고 주파수를 달리해서 보내긴 하지만 짧고 굵게 가는 것도 있고 짧고 세게 가는 주파수도 있고 멀리 밤중에
1: 그런가
0: 새벽녘에 이렇게
1: 봐요.
0: 가는 게 있는데 아쉬워요. 선생님이 더 들으셨으면 좋았겠다. 하지만 이곳에서 지금 마이크 앞에 서 계시잖아요. 지금 이곳에서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신데 북녘 주민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선생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1: 제가 하나님을 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우리 하나님은 통이 크시고
0: 통이
1: 사람을
0: 크시다.
1: 가리지 않고
0: 아.
1: 무슨 이렇게 권세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이 가난하든 돈 있든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모든 우리 불쌍한 사람들을 다 품어서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좋은 길로 가. 있고 인도해 주시고 항상 어디 가나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은 진짜 그저 선하고 착하신 분이라는 거 저는 이거를 꼭 알려주고 싶어요.
0: 선하고 착하시고 통이 크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근데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믿음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이게 불을 껐다 켰듯 키듯이 이렇게 탁탁탁 되는 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 힘들게 사는 북한 땅에서 이렇게 중국까지 무난하게 오게 됐고 중국에서 20년 동안 무난하게 살게 했고 또 이렇게 무난하게 이렇게 한국 땅까지 오게 해준 게 당연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인도함이 있었다고 저는 느껴요.
0: 아멘.
1: 이게 진짜 그 오는 도중에 잡힌 사람도 많고 이게 중국에 정착하다가 중국에서 살다가 잡혀 나간 사람도 많고 저도 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국 땅에 오면서 잡힌 사람도 많거든요. 너무 많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그 과정이 너무 이렇게 무난하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제가 정착도 잘하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다 우리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항상 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은혜로 시작돼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 은혜로 감사로 또 이렇게 잠드는 거예요.
0: 근데 그런 하나님을 저희가 사실 북한에서는 굉장히 또 배척하잖아요.
1: 맞아요. 거기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리고 학교 때도 그 교과서에 가 있는 그런, 거기에도 이런 선교사라는 말은 있거든요. 거기는 진짜 그 선교사에 대한 묘사를 너무나 악독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이렇게 선교사 그런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그런 걸잘 모르고 지냈고 20년 동안
0: 하느님에
1: 접하지 못하고
0: 대해서
1: 그런데 여기 한국에 와서 그 대사관에서부터 찬송가를 접하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찬송가가 이런 찬송가가 있구나 하는 걸 거기에 처음으로 듣고 처음으로 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전에서 나온 그 동기 그분들이 그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성경책도 이렇게 옆에서 곁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보면서 그분들 말도 들으면서 아 성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찬송가가 너무 많고 그거 다 이렇게 들으면서 와 진짜. 우리 하나님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0: 처음 그러면 성경책을 그렇게 접하시고 나서 사실 첫 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런 성경 구절들이잖아요. 어떤 성경 구절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1: 거기 성경에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0: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 이 구절이 너무나 아멘.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럼 믿는 자는 영생하리는 한다는 그런 그 뜻이 제 가슴에 와닿았고, 그래서 나는 무조건 믿어야 된다.
1: 네.
0: 네. 그래서 무조건 믿으면 잘 되고 평안만 있을 것이라고.
1: 아멘.
0: 네.
1: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네. 또 북한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라고 전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꼭 한번 믿어보세요라는 말을 소개를 해준다면 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꼭 믿어보세요라는 말을 전해준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0: 저는 그렇게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인생이 순조롭고 나쁜 길로 갈 수가 없고 어른 길로만, 거든 길로만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믿으면 외롭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동행한다, 같이 있는다는 그런 그걸 알려주고 싶어요. 네, 같이 하면 외롭지 않고.
1: 네.
0: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를 뒤에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고 돌봐주신다고 생각하면 항상 평안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1: 네. 마지막으로 우리 북녘 주민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고향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0: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고향분들이,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참 좋은 나라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날만 온다 이런 거 알려주고 싶고, 하나님 나라는 진짜 좋은 나라라는 거 알려주고 싶어요.
1: 아멘.
0: 네. 우리 하나님 꼭 한번 믿어보세요.
1: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와, 너무 좋아요.
0: 네.
1: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것을 부어주시고
0: 네네.
1: 그리고 선생님이 이전 인터뷰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0: 네.
1: 감사의 고백들이 절로 나온다는
0: 네, 맞아요.
1: 은혜들을
0: 네. 진짜요. 또 모든 거에, 모든 것이 감사해요.
1: 아멘.
0: 제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방송하게 되는 것도 너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죠.
1: 아멘.
0: 네.
1: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0: 네.
1: 것이 감사해.
0: 네.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현재나 미래나 다 하나님께 맡기고 싶다는 네, 다 맡기고 싶어요.
1: 아멘. 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은혜의 네. 여정, 감사의 여정을 네. 우리 박지혜 선생님의 그 하루하루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0: 네.
1: 이 얘기를 지금은 전파에 실어서 북녘 땅에, 고향 땅에 보내지만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와서요.
0: 네.
1: 저희가 마주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0: 네.
1: 같이 그 은혜의 여정들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오자는 줄 믿으면서
0: 네.
1: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의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감사임을 고백하는 박지혜 자매 이야기와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감사와 참 진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시편 10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여, 온유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소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당신의 귀를 기울여 고아와 억눌린 자를 정의로 도우시며 땅에서 난 자들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상을 이미 이기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이 세대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제사장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이사야 45장 9절과 10절,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본문으로 넘쳐야 할 감사 왜 막힐까요?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하나님께서 나를 빠르게 만드셨습니다. 육상 선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저게 영국이 자랑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리들의 이 간증입니다. 그러니까는 살아가면서 내가 빨리 달릴 수 있는 은사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릭 리들이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을 때에 당시 전 세계 매스컴은 100m의 금메달은 에릭 리들이라고 다들 그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m 예선전이 주일날로 잡힌 거예요. 그러자 나는 주일은 예배에 올인해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면서까지 내가 이럴 필요 없다고 그러고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서 난리 났죠. 나라를 생각해야지. 네 개인 신앙 때문에 그러냐. 아랑곳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지나고 난 금요일 날 파리 올림픽에 400m 경기가 있었어요. 당시 영국은 400m 유력한 메달 후보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100m 전공인 에릭 리들이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나가라고 400m를 뛰는데요. 경험이 없으니까 400m를 시작부터 100m 달리듯 한 거예요. 놀랍죠? 400m를 모두 끝까지 도는데 100m 달리는 그 마음으로 달려서 당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땁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기대했던 육상 종목의 그 메달을 400m에서 땄다고 하는 실화입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중시했던 에릭 리들은 삶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지요. 그래서 이 깔뱅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려면 이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그런 게 없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게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하면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로님 몇 분하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중에 어느 장로님께서 요즘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감사가 넘

지는 그 장로님의 예배는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한테 보여드려야 되는 입장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러 왔는데 감사가 없다 그러면 지금 왜 여기 왔냐고, 아니 입장권도 없잖냐고, 감사 입장권이 없네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푸셨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든지 혹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건데요, 기억하되 그것을 분명하게 자세하게 바라보게 하는 현미경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렇게도 귀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하는 말은 한번 감사하고 말라, 뭐 웅골지게 한번 감사해 보지 그런 게 아닙니다. 감사가 습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세요, 모르세요? 알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감사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앙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맞닥뜨린 현실이 있어요. 혹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럼 현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자,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영원한 독생자마저 대속죄물, 화목죄물 삼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런 분이 불평거리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실 리가 없지요. 주실 리가 없지.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연단 차원에서 혹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있을지라도 그것은 불평거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하면 불평불만의 하수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겠으며, 하나님 당신이 만든 것이 왜 내게는 손이 있으나 마나 재능이 있으나 마나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삶을 인도하느냐고 따질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하는 자와 자기 어머니에게 내가 요모양 요꼴로 사는 나를 위해 왜 해산의 고통 겪었냐고 항변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는 이사야 45장 1절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기름 부은 받은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그런 대목, 이스라엘 해방시킬 것을 선언하는 대목에 이 말씀도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하나님이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해방시키는 건 좋은데 왜 고레스 이방인 사람을 통해서 구원 주십니까? 아니, 구원은 좋지만 왜 우리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지 않겠습니까? 꼭 이런 식으로 구원해야 됩니까? 라고 따진다는 거예요. 아니,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까지 동원시켜서 문제 해결해 주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할 일이죠. 아니, 고레스 이방인을 통해서 왜 해방시켜 주시건, 뭐 다윗 후손을 통해서 구원시켜 주시건, 해방의 은총 주시면 감사해야 되는데 사사건건 핑계대면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니까 하나님이, 야, 구원받아야 될 너를 구원해 주는 나 여호와의 방법은 어떠하든지 간에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인간은 진흙입니다. 토기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나

진흙은 이러한 모양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원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원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 삶 역시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면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 전능성에 초점 맞춘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실 권리가 있다. 여기에 초점 맞춘 게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면 다툼이 있겠지요. 그런 맥락에서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아니, 만사 결정할 권리가 있으신 하나님이 결정한 걸 가지고 진흙이 되어가지고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뭔가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면 하나님은 어이없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결정을 평가한다. 법을 지켜야 되는 준행자가 마치 법을 만들 입법자처럼 처신한다. 천부당 만부당 하는 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에게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인도하십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낳아주신 것에 따지는 것은 불효가 되는 것처럼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불경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존재 이유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살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는데 삶의 방식조차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떤 분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따지는 것은 하나님은 독재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등장하는 거예요. 고레스를 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시킬 때는 고레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세운 것은 고레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를 통해 구원받을 너희들 이스라엘이 중요하다는 그겁니다. 그래, 우리가 도기장이신 조물주의 손안에 있는 진흙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저 말은요, 나는 그런 뭐야 그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사랑과 능력과 구원을 시마다 때마다 경험할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 의미인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그분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는 게 아니에요. 저런 절대주권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영원한 독생자마저 대속죄물 화목죄물 삼아주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뭘 아끼겠다고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걸 꼭 붙들고 하나님의 속성을 꼭 붙들면서 현실을 해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불평불만 안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잘 압니다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게 그러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도 갖고 있고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에도 별로 감격이 없는 거예요. 별로 감격도 없고 그러다가 범죄하고 범죄하다 얻어 터지면 울고 불고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고 그런데 웬걸 다음에 똑같은 상황 되면 울고 불고 다짐했던 것 싹 다 잃어버리고 마치 죄를 지으려고 기다렸다는 듯 똑같은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하겠다고 다짐했으면서도 다음번에 불평하듯이 말입니다.

0: 인간의 실정입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결단을 하고 그 결단에 걸맞는 액션을 취해야 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뿌리가 내려지고 든든히 세워져서
1: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에서 튼튼해져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0: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경험들이 있다고 하는 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막 초신자 처음 예수 믿는 분들 외에는. 그런데 저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한 번이면 끝나면 안 되고 계속 뿌리가 내려지는 것처럼 계속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고 하루를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 그의 삶 속에는 5만 번이나 기도응답되는 열매가 맺혔던 겁니다. 믿음의 영웅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 열매가 풍성할 수 있었어요? 밥은 한 끼만 먹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이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것도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게 일상적인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환경 여건의 먹구름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의 날개로 박차고 비상하는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감사가 넘치는 삶. 이번부터 내가 감사해야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 설교 오니까 나 이번 주부터 감사하도록 다짐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처럼 불안해요. 왜 인간은 그렇게 해서는 가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넘치는 것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뿌리 내리는 이것이 되면 감사는 하지 말라 그래도 감사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의 뿌리 내려야 감사가 나와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분은 감사해요. 똑같이 투병 생활하는데도 감사해요. 똑같이 사업에 실패한 것 같은데도 어떤 분은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매사 불평하고 원망해요.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이렇게 원망하겠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감사하지 투덜거리겠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도 감사하는데 왜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바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아니면 나 자신이라고 믿느냐의 차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 강조하는 본문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이 감사 넘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주님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나의 소유권과 통치권의 주제자 주님, 이걸 믿는 것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인가? 이 질문을 다시 내게 던져보면 내가 지금까지 감사가 많았는지 불평이 많았는지 저절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주 감사 많이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왔어요? 여러분 심리 뭐 상황 안 알아봐도 뻔해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주인이 되니까 불평, 불만, 원망, 짜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속성을 보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언어는 감사고 불평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언어예요. 감사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하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불평한다?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소용없어. 내가 인생 주인 되어야지. 이러면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신뢰하면 감사의 열매가 맺히고 그럴 때 감사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보험업 있잖아요. 보험. 그 업에 종사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존스 오트만

0: 아하, 왜 감사가 없을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씩 둘씩 세어본다면 감사가 생길 텐데. 그래서 주가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걸 작사한 겁니다. 물론 주가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하려면 주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 뿌리를 깊이 박혀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빈약하면 감사 열매도 빈약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믿음 뿌리가 잘 내리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알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리트머스가 있어요. 식음석이 있어요. 감사 열매 맺히는 거 보면 알아요. 감사 열매가 요즘 풍성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깊이 내려가고 있는 거고, 요즘 감사 열매가 거의 없다. 이런 믿음 뿌리가 지금 위태위태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자양분처럼 받아들여야 굳건한 믿음이 되고,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리면서 감사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을 때에 말씀 받으니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굳게 세워지고, 그럴 때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게 바로 속사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 다 똑같다. 교인이라고 똑같은 교인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교인이 있고 미성숙한 교인이 있어요. 그걸 뭐로 보고 알아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감사를 보면 알아요. 본래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불만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응답받으면 당연히 감사하고, 응답받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셔도 감사해요. 왜? 내게 소원을 주신 성령님이신데. 그럼 이건 분명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아직 하나님의 자세한 방법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인간이라. 그래도 그 하나님은 신뢰하잖아요. 그러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건 감사 열매가 맺히는가 아닌가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예수 믿음에 맺히도록 되어 있어요. 컵에 물이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듯이 말입니다. 이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작하지만, 감사가 넘치는 것은 감사하려고 애쓰기보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감사하려고 애쓰면 제가 불안하다니까요.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친밀해져 보세요. 예수님과 가까워져 보세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양분 받아들이면 저절로 열매 맺히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연락드리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마는, 영적인 호흡인 기도도 응답받아야 살맛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호흡인 기도도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1: 모든 일에
0: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염려 안 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기도하면서도 염려해요? 감사거리가 쫙 빠지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까지 은혜 생각하면 염려가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막 보는 영적인 현미경인 감사가 빠지니까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2: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넘쳐야 할 감사, 왜 막힐까요? 라는 주제로 이사야 45장 9절부터 10절,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12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 하늘빛이 많이 어두운데요. 오늘 북한 지역 역시 저녁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는 함경북도에서 5에서 20mm,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지역에서는 5에서 10mm 안팎으로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비구름이 온종일 하늘을 가리면서 낮 동안에도 다소 선선하거나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 19도, 서울과 강릉, 부산이 17도, 대구와 목포, 여수가 16도, 대전과 광주가 1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함흥과 춘천이 14도, 신의주 13도, 강계와 청진이 10도, 해산이 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 30도, 광주 29도, 대전 28도, 목포 27도, 춘천, 강릉, 서울, 부산과 여수가 26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제주가 25도, 평양과 신의주가 24도, 함흥 23도, 강계 21도, 해산 19도, 청진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고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는 어선의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 모두 먹구름이 짙게 내려앉은 수요일이지만 어두운 구름 너머 곧 다가올 소망의 그날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믿음과 감사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셰프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

공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황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복된 삶을 누리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10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 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내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0: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27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부흥을 사모하시죠? 부흥, 그것은 모든 사람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외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외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부흥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부흥이란 근본적으로 내적인 변화와 열매와 함께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속한 것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부흥이 아닐까요?

이 땅에서 재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부흥이라 할 순 없겠지요. 병든 몸이 나았다고 해서 부흥이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부흥이란 땅의 풍성함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풍성함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부흥이 올 때 사람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녹아지고 변화됩니다. 거룩함, 놀라움, 영광이 충만하지요. 죄를 처절히 자각하고 회개와 애통이 있고 하늘 기쁨과 위로를 통해서 영혼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이러한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건지시고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나와 가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주소서. 악한 세상 구조가 회복되는 은혜를 구합니다. 할 수 있거든 더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구합니다.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보다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하소서. 때로는 더 어려워지더라도 그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디에 머물기 원하십니까?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소서. 아버지의 대사로 사는 하루 되게 하소서.

그는 티 없는 어린이였습니다. 여름날 너나 또 나처럼 아버지가 일하고 계신 동안 문 밖에서 놀기도 하고 마루에서 대패밥을 모으기도 하던 그는 티 없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새들, 종달새, 소쩍새, 그리고 비둘기들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새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알아차리고 존경하는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새들은 사람들을 대신해 죽은 어린 예수를 알고 그 이름을 기렸을 것입니다. 해는 새벽녘 그의 머리카락에 남모르게 스며들어 보이지 않는 영생의 빛 한 줄기 저기 남겨놓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시관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이마 위에 사랑의 입맞춤을 뜻하며 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 마라톤 경기의 코스처럼 정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만이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할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천재성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불편한 이야기, 포도원 일꾼의 비유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주인과 같다. 주인이 오전 9시쯤에 다시 시장에 나갔다가 거기서 빈둥거리며 서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보았다. 이 사람이 다시 낮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갔다. 그리고 똑같이 말했다. 그들이 대답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나의 포도밭에 가시오.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 주인에게 불평을 하였다. 제가 읽을게요.

저 사람들은 겨우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취급하는군요. 그러자 포도밭 주인이 말했다. 친구야,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소. 당신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약속하지 않았소. 당신의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는 나중 사람들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오.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당신의 눈에 거슬리오. 그러므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사역 기간 동안에 비유를 참 많이 드셨어요. 오늘 읽은 내용도 비유의 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전체 가르침 중에 약 3분의 1 정도가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는 대략 몇 개 정도 될까요? 1번 30개, 2번 40개, 3번 50개, 4번 60개, 5번 100개. 몇 개일까요, 여러분? 50개입니다. 근데 사실 많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 중에 3분의 1 정도가 비유였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가르침 중에 3분의 1 정도나 차지할 정도로 말이죠. 우리는 비유라는 것을 대부분 사용할 때 보면 어떤 때 사용하죠? 어려운 것을 쉽게 이해하려고 이렇게 전달할 때, 그런 때 비유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가 생각과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를 정도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를커녕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몇 가지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의 결말들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존경받던 종교인이 아니라 개처럼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아버지 속썩이다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불효 자식이 벌을 받기는커녕 아버지가 베푼 최고의 잔치에 초대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고요. 의롭다고 믿던 자들이 문 밖에 남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질서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불공평하고 황당한 결말들입니다. 아무리 봐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믿었던 질서를 잔인할 만큼 뒤집어 버리십니다. 우리도 이런데 이 이야기를 현장에서 그 당시에 듣던 사람들은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자신들이 개보다 낫게 취급하던 사람들하고 비교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보다 못한 존재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그렇게 아버지 곁에서 잘 나는 모셨는데 폐류나 아들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표정이 지어지실까요? 내 집 앞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거지가 그 거지와 나를 비교한다면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요 당황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화를 냈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듣고 분노하고 당황했을까요?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자기 안에 숨기고 있던 아무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던 욕망을 들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위와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다 한 가지 공통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열렬히 기다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메시아를 구했고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는데 문제는요, 그들이 기다리던 나라가 저마다 달랐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로마 제국을 피로 무너뜨리는 강력한 왕국이 될 것이라고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율법으로 질서 잡힌 거룩한 종교사회로 꿈꿨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달팠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저 가난과 고통이 없는 안정된 삶을 주는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도덕성과 의로움을 만천하에 증명하여 하면서 보상받는 그런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되는 나라가 아니라 나의 결핍을 채워주고 내 만족을 채워주고 결국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니 얼마나 반갑고 기대가 컸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 자기 욕망에 투영된 달콤한 약속이 언제 나올까 귀를 쫑긋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유라는

판을 던져서 인간의 삐뚤어진 욕망의 탑을 사정없이 흔드신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그런 나라는 없다라고 말이죠. 이 충격적인 말씀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기득권과 욕망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분노했고요. 내 기대가 무너진 자들은 당황했고요. 자신의 죄와 민낯을 본 자들은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말씀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불편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이해하기 힘든 세 가지 비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예정인데요.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이른 아침부터 떼약볕 아래에서 땀 흘려 일한 품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일 데나리온의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다리가 끊어질 것 같고 목이 타들어갈 것 같지만 포도원 주인이 자기에게 돈을 준다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 자식이 생각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9시에도 나가서 데리고 오고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심지어 마감이 1시간 남은 그 시간 5시에 나가서도 일꾼을 데려오는 겁니다. 이들이 보기에 저런 쓸모없는 사람들까지 데리고 온다고 생각했지만 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마음이겠거니 했거든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드디어 성실히 일한 하루의 보상을 받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왔으니 먼저 품삯을 받을 줄 알았는데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좀 피곤하긴 했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자신들도 곧 받게 될 거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인이 한 시간 일한 자에게 일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일 데나리온이 뭐였어요? 자신과 약속한 금액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아침부터 일한 품꾼들은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한 시간에 한 데나리온이라면 12시간 일한 나에게는 얼마나 많은 것을 주려고 그러지? 기대가 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은 12시간을 일한 이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여러분은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럼 저만 이런 생각이 드나요?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런 생각이 안 드나요? 저도 이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시 이 청중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은혜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당연하지 그랬을까요? 주인의 행동이 당연하지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을까요? 그들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사방에서 거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저 주인이 미쳤나? 사기꾼 아니야? 불공평해? 이런 얘기들이 막 했을 거예요. 이 비유는 우리가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 마음 한편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일까요? 우리 인류가 오랜 세월 발전시켜온 옳다고 여겨온 보편적인 도덕관념과 정의관을 정면으로 거슬러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노력한 만큼 얻는다, 일한 만큼 받는다라는 비례의 공정함을 배웁니다. 더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고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보상이 있다라고 배웁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새벽 일찍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은 떼약볕 아래서 12시간 가까이 땀 흘려 일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서늘해질쯤 와서 겨우 1시간 일을 했잖아요. 노동 시간과 노동 강도의 차이가 압도적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인과 응보, 형평성의 원리를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편해요. 먼저 온 일꾼의 시선에서 보면 이는 명백한 차별인 거거든요. 불공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해요. 내가 생각하는 공정함과 달라서 말이죠. 또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 원래 계약했던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법적으로나 약속으로나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약속한 만큼 받았거든요. 정당한 대가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온 사람이 한 시간 만에 똑같은 액수를 받는다는 것을 본 순간 자신의 노동 가치가 푼돈으로 떨어진 것 같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불평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품삯을 정확히 받았지만 문제는 왜 저 사람과 내가 갔느냐였어요. 왜 저 사람과 내가 갔지? 12시간 일했는데 한 사람 일한 사람과 왜 갔지?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얼마나 오래 했는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양심적이잖아. 나는 조금 부족해도 저 사람에 비하면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받을 대우가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평균 이상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1997년에 미국에서 미국인 1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어떤 설문조사를 했대요. 다음 인물 중 누가 천국에 갈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거였어요. 97년 당시에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있었어요. 마이클 조던, 오프라 윈프리,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었죠. 거기에 마지막으로 마더 테레사가 있었어요. 누가 1등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압도적 1등을 했습니다.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79%로 1위를 했어요. 예.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갔던 그 성자로 불렸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79%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를 제친 압도적 1위가 따로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설문에 응답한 자기 자신이랍니다. 응답자에게 당신 자신은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87%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몇 프로였어요? 79%, 무려 6%, 8%나 더 높다고 한 거죠. 이 황당해 보이는 결과 뒤에는 우리가 가진 공정의 왜곡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관대하고요. 남들보다 자신이 더 도덕적이라고 또 선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실수는 성품 탓으로 돌립니다. 나의 실수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으로 포장합니다. 내가 만든 잣대로 나를 재고요. 내가 만든 저울로 세상을 심판하면서 그것이 공정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보면 운전하는 모습, 성격을 보려면 운전하는 모습을 말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얌전하게 운전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로 위에서 마주하는 그 수많은 상황들이 늘 유쾌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유독 참기 힘든 순간이 있어요. 운전하면서 끼어들기, 얌체 같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힘들어요. 다들 길게 줄 서 있잖아요. 줄 서 있는데 옆 차선 빈 차선으로 쫙 와가지고 얌체처럼 쏙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나는 바보라서 내가 여기 이러고 기다렸나? 이런 생각. 다들 참고 저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저렇게 혼자 새치기를 하지? 이 정도면 정말 나이스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제 단순한 끼어들기 문제가 아니에요. 공정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규칙을 지켰잖아. 어? 나는 시간을 지렸고 인내가 있었고 비용을 치렀고 끼어든다고? 말도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얌체를 보면 막 억울하고 분노가 들고 불공평하고 도둑맞은 기분이고 모욕감이 들고 참담하고 불쾌하고 회의감이 들고 씁쓸하고 허탈하고 환멸하고 상실감에 박탈감에,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런 마음 들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마음을 모아 모아서 뭐가 나옵니까? 욕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거꾸로 저는 끼어들기 안 할까요? 저도 정말 잘하거든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내가 끼어들길 때가 되면 생각이 180도 달라져요. 내가 끼어들기가 정당했다는 수만 가지 이유가 순식간에 들어. 이 정도면 거리가 충분했잖아. 그죠? 여기 점선이라고. 흐름상 이거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심지어 나를 칭찬해요. 이거 얌체가 아니라 센스 있게 들어간 거잖아. 그죠? 길을 잘못 들었으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제 행동이 얌체 같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참 신기하게도 남의 행동에는 엄격해요. 그러지만 자신의 행동에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남이 끼어들면 새치기가 되고요. 내가 끼어들면 흐름에 맞춘 센스 있는 차선 변경이 돼요. 남의 행동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판단하지만 나의 행동은 내면의 사정으로 면죄부를 줍니다. 타인의 행동 앞에서는 냉정한 판사가 되지만 나의 행동 앞에서는 유능한 변호사가 돼요. 타인을 향해서는 언제나 공정의 버튼은 계속 작동하지만 나를 향해서는 언제나 이해와 핑계의 버튼이 먼저 눌러집니다. 우리는 세상이 공정하기를 외치지만 그 공정은 어쩌면 나에게 관대한 세상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이렇게 자기 기준의 공정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공정은 우리의 생각과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의 공정은 모든 사람이 하나의 동일한 기준 앞에 서는 겁니다. 그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요, 조금 더 착한 사람도 조금 덜 착한 사람도 차이가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적인 의미에서 가장 공정한 평가는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정말 공정하게만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찬사를 받던 도덕주의자도 성자처럼 살아간 종교인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똑같은 절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말이죠. 마더 테레사와 평범한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격차가 있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서는 둘 다 함량 미달자입니다. 불합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엄격합니다. 죄를 없던 일로 타협하거나 대충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공의의 본질은 잘못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집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이 마땅한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당신의 사랑으로 공의를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도록 십자가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죄를 지은 것뿐인데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압도적인 사랑을 가리켜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포도원 비유의 핵심은 누가 더 많이 받아갔는가가 아니라 누가 은혜 안에 들어왔는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불편한 이유는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새벽에 온 일꾼 처지에 빙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온 우리를 저 이방인이나 세리나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한다고?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침 일찍 부름받은 특별한 품꾼이라고 믿었습니다. 피땀 흘려 종교적 의무를 다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더 큰 보상과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자기 몫을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기 삶을 은혜가 아니라 비교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능력이 부족해 아무도 써주지 않다가 마감 1시간 전에 극적으로 캐스팅되어 가족을 먹여 살릴 돈을 받게 된 오후 5시의 일꾼이라고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비유는 그때부터는 불공정한 이야기가 아니라 눈물겹도록 감사한 구원의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왜 그렇게 비합리적인 행동을 했는지 주인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주인의 시선으로 상황을 다시 마주하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시선이 머문 곳은 오후 5시까지 장터에 남아있던 고용시간에 시장의 낙오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그들은 늦게까지 노는 게으른 자들이었지만 주인의 눈에 비친 그들은 아무도 써주지 않아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몸이 약해서 또는 혹은 나이가 많아서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채 해가 저물어가는 인력시장에서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서있던 것이죠. 오후 5시까지 인력시장을 떠나지 못했다는 것은요, 집에 돌아가도 가족에게 줄 빵 한 조각이 없기에 절망 속에서도 발을 떼지 못했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주인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요, 포도원의 효율적인 경영이 아닙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늦게까지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했던 품꾼들의 내일의 생계였습니다. 그가 건넨 한 데네리온은 단순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너도 오늘을 살아갈 자격이 있다라는 꺾여버린 삶을 향한 존엄의 선언이었거든요. 주인은 그들이 제공한 노동의 양이 아니라 그들의 마른 입술과 삶의 절박한 필요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장터를 오갔던 것입니다. 아침 일찍도 갔고요.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그리고 해질 무렵이 5시까지 주인은 하루 종일 장터와 포도원을 왔다 갔다 오갔습니다. 장터 한편에 덩그러니 남겨진 사람들이 주인의 마음속에 계속 밟혔거든요. 아침에도 보였고, 9시에도 보였고, 12시에도, 3시에도, 심지어 5시까지 보였고,

0: 였던 그 먼지, 여전히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 자리에 서 있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아마 그들은 하루 종일 이런 마음으로 버텼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불러주겠지? 오늘만큼은 일이 생기겠지라는 마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는 처절한 절망으로 바뀌어 갔을 것입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선택받아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남겨진 자신을 향해 비참함을 느꼈을 테니까요.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이 너무나 마음 아프게 들립니다. 주인은 아무도 우리를 쓰는 이가 없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인 그 한 사람의 절망을 외면할 수 없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장터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공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의 저울을 꺼내들곤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 누가 더 잘했고 못했는지를 끊임없이 저울질합니다. 이 저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공정하지 않거든요. 아버지가 대전에 있는 땅을 유산으로 주겠다고 하신다면 완전 기쁘고 좋겠죠.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기에 존재만으로도 완벽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동생에게는 강남 땅을 주겠다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 형은 졸지의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아버지가 베푼 사랑은 불공평한 처사가 되고 맙니다. 비교라는 독소가 퍼지자마자 감사는 증발하고 그 자리에 지독한 박탈감이 가득 들어찰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형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면 형은 동생을 그렇게 원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처음의 상태였다면 우리는 여전히 좋은 우애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지금처럼 되진 않았겠죠. 결국 형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든 것은 아버지가 차별을 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있던 비교하는 눈이었습니다. 은혜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만약 거꾸로 형이 동생보다 더 큰 것을 받아서 기뻤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우월감이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내 손에 쥐어진 대전 땅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어졌던 첫 마음, 없어도 너무 행복해라고 말했던 그 순수한 그 만족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남의 손에 든 떡을 보느라 내 손에 든 보석의 소중함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 보석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그 저울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희생에 비해 너희들의 회개가 너무 적은 것 같으니 이건 불공평하다.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저없이 자기 자신을 전부 던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을 것 같고 내 인생은 이미 늦었다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힘조차 없다고 느낄 때조차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걸어오셨습니다. 먼저 말이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장터로 나오신 사건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거들보지 않던 나를, 실패한 인생 같고 아무런 의미도 없던 존재 같은 나를 향해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오너라 라고 손을 내미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자격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착해서도 아니고 더 열심히 살아서도 더 일찍 와서 많은 성과를 내서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절망에 찬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외롭고 소외된 우리의 장터를 서성이고 계십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자격 미달인 우리를 향해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오너라. 너도 자격이 있어.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오너라라고 말이죠. 오늘도 내 조건이 아닌 오직 주님의 부르심과 사랑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의 지난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471-2501번 대전 함께하는 교회나 지역번호 055 269-9811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동부교회를 섬기는 박종류 목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일의 결과를 미리 다 알고 나서야 시작하려 하고 성공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발을 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불안이라는 장애물 앞에 멈춰서 계시나요? 오늘 그 모든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비로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 용기 있는 걸음에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전 문제지 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에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삼

30년을 함께해 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내가 새해 생활이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틈이 있습니다. 빈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어떻게 빈틈이 없을 수 있겠어요? 싫지만 우리에게는 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 틈을 찾아 파고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작았던 그 틈이 점점 커지고 벌어져서 무너지게 합니다. 하지만요, 그 틈을 말씀과 찬양, 기도로 채우면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연약함에 무너지지 말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채우고 회복되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6월 10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여러분과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만족 두 글자입니다. 샵 0981번으로 만족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FM98.1 장원극동 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남겨주시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만족 두 글자입니다. 만족 두 글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숨쉴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고단함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오늘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소서. 오늘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메마른 상황에서도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소서. 무너질 것 같은 여건 속에서도 나의 뼈를 견고하게 하소서. 내가 사는 곳이 물된 동산이 아니더라도 실망하지 말게 하소서. 나의 존재가 물된 동산이 되게 하소서. 어제보다 오늘 물된 동산처럼 만족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물된 동산이 되게 하소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된 동산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소서. 오늘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최고의 만족임을 믿습니다. 나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만족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지금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만족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9538님,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2800님, 검사차 병원에 10년째 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늘 만져주시고 또 이 모든 상황에 만족해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203님, 나의 만족을 구하기보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구하게 하소서. 1050님, 영육간에 늘 만족해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415님께서도 오늘도 주신 삶, 세상에 매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만족이라는 단어 보내주시면서 여러분 잠시만 귀를 기울여주세요. 이제 곧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이 시작이 될 텐데 그때 빛나는 오늘에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음성으로 잠언 낭독 프로젝트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이 잠언 한 장씩 한 장씩 읽어주시면 그걸 또 방송으로 나누면서 은혜를 누렸으면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잠언을 한 장씩 한 장씩 읽어줄 30분의 낭독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혹시 잠언을 한 장이라도 나누길 원하시는 분들, 본인의 목소리로 잠언을 낭독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지금 낭독 두 글자와 성함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음성으로 잠언을 한 장 한 장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참여하실 분 계시다면 낭독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연락드릴게요. 이름도 꼭 남겨주세요.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요. 만족 두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만족 두 글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문 받으실 단어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가족들의 음성으로 잠언을 낭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 장씩 읽어주시면 되고요. 방송사로 직접 오셔서 녹음을 하게 됩니다. 가능하신 분들, 도전하길 원하시는 분들, 낭독 두 글자 남겨주셔서요. 우리 여름 기간 내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낭독 두 글자 그리고 이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본문으로 종종 화가 나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억압된 분노, 쉽게 말하면 분을 참으면 이게 신체화되어서,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분을 안에 발하지, 밖으로 발하지 않고 안에 두면 이게 몸에 이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몸에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암도 만들고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분이나 화를 참아서 걸리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 화병이라고 그랬죠. 불화, 분노, 욱하는 감정, 질병, 아픔. 여러분, 화병을 영어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화병. 굉장히 쉬워요. 화병을 영어로 화병이라고 합니다. 화병을 영어로 화병이라고 하고 그 화병의 영어 성경에는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인 특유의 문화적 배경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증상이기 때문에 정신의학계에서도 우리말 발음 그대로 화병으로 표기를 합니다. 주로 이 화병이 누구에게 많다고요? 이 한국 사람에게 많다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한국 사람 그대로 이름, 영어 이름도 화병으로.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도 한국의 문화 특이 증후군, 한국 문화 특이 증후군, 이게 화병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영어로 표현하면 mental illness, 정신적인 병, 그렇게 표현합니다. Pent up frustration, 소위 말하면 좌절감, 절망감. 여러분, 화가 뭐예요? 화. 화를 낸다 그럴 때 화를 불화자로 씁니다. 마치 불 일어나듯이. 외적인 감정 폭발을 말합니다. 본능적인, 내 본능적인 생각대로 그냥 표출해버립니다.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일시적으로 감정 나는 대로 그냥 뱉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기대에 어긋나기에, 내가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남들에게 공격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 화라고 합니다. 반대로 분은, 반대가 아니고 또 다른 개념의 분은 억울함과 내 쌓인 감정이 내 안에서 응축될 때, 쌓일 때, 지속적으로 그것이 쌓여갈 때 상당히 이성적으로 내가 좀 참아야지 하면서도 안에 쌓여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거나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보았을 때 내 마음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아서 속이 상하고 답답함이 생길 때 내 안에 쌓여있는 그 상태, 그걸 분이라고 표현한다. 외부로 터지기 전 상태에 내 안에 꽉 차있는, 대개는 마음 깊은 곳에 쌓이고 뭉쳐있어서 이를테면

너무 분통이 터져서 잠이 안 온다. 내가 견딜 수 없는 내 안의 상태를 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는 다듬어지지 않은 감정의 외적인 표현이고 분은 이건 부당하다고 느낌이 쌓이는 감정, 생각. 다시 말하면 화는 밖으로 표출된 거고 분은 내 안에 쌓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20세기 러시아의 신비주의 운동가의 탁월한 스승인 구르지예프가 임종을 눈앞에 둔 자기의 할아버지로부터 중요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의 책에서 고백합니다. 누군가 너를 모욕하거나 너를 오해해서 그와 다투게 되면 그날 그 일을 해결하려 들지 말고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그를 만나거라. 그 다음날 내 생각에 그 다음날 만나는 그 사람 그날 밤을 지나면서 내 생각에 그가 옳다고 생각이 들면 다음날 그를 만나서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우쳐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사과를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면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다. 구르지예프는 평생 할아버지의 임종 약속을 지켰고 결국 그것을 화를 자아승찰의 방편으로까지 승화시키는 인생의 보석 같은 지혜를 얻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불교에도 삼독심, 세 가지 독한 마음이 있대. 세 가지 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가 탐, 탐할 탐자, 탐정. 라가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소유하려는 끝없는 욕망, 물질적인 부, 명예, 권력, 타인의 애정이나 특정한 상황에 대한 집착, 남이 같이 사귀고 있는 애인을 내가 보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거, 그 탐, 물질, 채워도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진짜가 눈목자 옆에 참진짜에서 이걸 갖다가 부럽들 진짜, 부럽들, 눈을 부럽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나 상황을 거부하고 거부하는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생기는 그런 짜증,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적대감, 분냄, 화냄, 성냄, 이것이 모두 이 진에 속하는 거다. 정말 그런 경우가 많죠. 주로 여러분, 누구한테 그런, 이런 성내는 경우가 많죠? 예, 남편, 남편.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아내에게. 오히려 더 깍듯하게 더 대하고 더 사랑해야 할 남편이고 아내인데, 어쩌면 더 쉽게 그렇게 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독이 치라고 합니다. 이 치자는 어리석을 치자야. 다른 말로 한자로 보면 없을 무자의 밝을 명자. 밝음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가 없다. 어리석음. 존재와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하는 무지. 결국은 왜 그렇게 탐욕을 내고 왜 그렇게 사람이 어리석게 살아가는가. 무언가를 그렇게 성내며 살아가는가 지혜롭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붙이겠습니다. 유명한 스토아 철학의 대가인 세네카. 세네카가 예수님 태어나던 해에 함께 태어났습니다. 물론 다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69세를 살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33년. 그런데 그는 화의 근본 원인을 자신의 부당한 대우를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화가 난대. 화에 대하여라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그 책의 첫 머리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2013년도에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화는 다른 감정들에 비해 특별히 더 비천하고 광포한 것으로 오로지 격렬한 공격성만 가득할 뿐이다. 화는 상대방을 해할 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겨누어진 비수의 칼끝을 향해 덤벼들며 안가품하는 자신마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아주 처절하고 철저한 복수를 감행한다. 화는 하찮은 이유로 격분하며 무엇이 옳고 참된지 알아보지 못한다. 화가 얼마나 큰 나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현대사회는 분노사회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 사이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요. 이렇게 만나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화날 준비가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틀리면 그냥 금방 화를.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잘 대해야 할 내 아내인데, 내 남편인데, 내 부모이고 내 자녀인데, 자녀들이 제일 쉽게 부모한테 화내고요. 부모님도 자녀들한테 마치 부모들이 자기의 화난 것을 버리는 쓰레기통으로 생각하고 그냥

내 마치 감정 해소하는 통로인 줄 알고 쓰레기통인 줄 알고 거기다가 다 막 쏟아내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집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수많은 사람들은 화가 나 있거나 언제라도 화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스컴,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부지기수의 범죄 거의 대부분이 분노 때문에 생긴 겁니다. 초대형 사건, 사고, 끔찍한 참상의 배후에는 그 예외 없이 분냄과 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분과 화만 잘 조절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한 80, 90%는 거의 없어질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말세가 되면 이런 때가 되겠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게 다 화내는 원인들입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오며 싸나오면데 제가 경상도식으로 싸나오며 그렇게 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성경 본문 뭐라고 말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잘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가장 사람들이 화나게 하고 분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가운데 어떤 말요?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이런 말이 아니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요? 언제 화나요? 남편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면 화나요. 나만 사랑하는 줄 아는데 보니까 딴 여자가 있다. 화나는 거죠. 나만 늘 잘 따르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마누라한테 딴 남자가 있다. 그건 남편 눈 뒤집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표정관리에 들어가신 분들 이거 다 좀 수상한 분들이에요. 속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속았다. 부모에게 속았다. 형제들에게서 이웃에게 속았다. 거짓말. 거짓말. 결정적으로 화를 분내게 만드는 겁니다.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진실하게 정직하게만 이야기하면 해결이 빠른데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게 점점 더 화를 키우고 분을 더 키워가는 거죠. 그 다음 구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잘 들어보세요. 분을 내어도 이게 분을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내는 것이 감정 자체인데 그거는 감정 분을 내는 감정 자체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분을 내야 할 때 분노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뭐 매일 뭐 하신다고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맨날 이러니.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는 분이래요. 하나님 오늘도 뭐 하신다고요? 이게 분노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분노하는 게. 근데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 분노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게 분노해서는 안 될 일에 분을 내면 안 되고 분노해야 될 일에는 분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분노하셨습니다. 어디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리의 입성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만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 거기 보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분을 내시고 분을 내셔서 예수님도 분을 내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33절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 여러분들이

배경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의 초청으로 나사로의 집에, 마리안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죽음을 인해서 마리아도 울고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는, 예수님은 그 우는 것을 보셨어요. 마리아의 우는 것,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여기에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는 이 말씀, 헬라의 원어에 엠브리마 오마이, 엠브리오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매우 분노하셨다. 무슨 뜻이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매우 분이 아주 가득하셨어요. 누구를 보고요? 우는 마리아 보고, 우는 유대인들 보고. 그렇죠? 아니에요. 이 구절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유대인들, 조문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죄 때문에 죽게 된, 죽음이 왜 왔어요?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그 죽음이 가져다 준 슬픔을 보면서 죄와 그 죽음이 얼마나 내 사랑하는 마리아, 내 사랑하는 이 유대인들이 함께 우는 것,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인해서 분이 여기셨다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고통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랑하는 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보시면서 그들을 그토록 아프게 한 그 죄,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죽게 만든 사단의 괴략, 그것을 갖다가 보고 화를 내신 거죠. 분노의 감정 자체를 죄악시할 수는 없습니다. 분을 낼 수 있어요. 문제는 무엇을 보고 분을 내고 누구에게 분을 내고 누구에게 분을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욕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받을 때, 하나님께 욕이 될 때, 그것은 화낼 일이죠. 누가 막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남들이 막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하고 막 훔쳐도, 그래 잘한다 내 아들아, 넌 어떻게 그런 걸 많이 훔쳐왔니, 그 제대로 된 거예요?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으면 내가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예수님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붙잡혀가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따귀를 맞았습니다.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따귀 맞고 자신이 채찍 맞고 자신이 억울한 일 당한 일에 대해서 한 번도 화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여러분 언제 화를 내십니까? 사람들은 주로 이럴 때 화를 냅니다. 우리 자신이 공격받을 때, 내가 공격받을 때, 내가 손해볼 때, 내가 억울할 때, 내가 정말 너무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지?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을 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다른 데로 가거나, 하나님께서 욕 받으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욕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하나님께 대한 일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내 계산대로 안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서 우리를 화를 낸다. 화를 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의의를 위해서. 잘못된 것을 보고, 불의를 보고, 불의를 보고도 화가 안 난다. 내가 불의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내가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그런 의분을 내가 가질 때 내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화나거나 분을 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가? 가장 첫 번째, 내가 화가 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깊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화가 나지? 내가 왜 이렇게 분통이 터지지? 그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자녀를 키우면서 별로 화낼 일도 아닌데 내가 화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뒤로 물러서서 5분만 더 참고 생각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아. 일단 눈앞에 보이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순간적으로 뱉어버려.

0: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어. 그런 생각하는데 요셉이 그 형들의 마음을 알고, 형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신앙인의 태도가 뭐예요? 우리가 꼭 막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나의 억울함에 대한 화를 내가 풀면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 그것은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그건 하나님이 아실 일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형님, 형님들 뿐만 아니라 형님의 아들들도 제가 다 기르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생각했어요. 제가 총리가 아닙니까? 나 그렇게 원수 갚는 사람 아니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로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을, 우리 가족들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일어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화내지 말고, 분내지 말고, 정말 분을 내야 할 곳에 분을 내고 화를 내서는 아니 될 곳은 내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힘들어요. 눈앞에 있는 일이, 현실이 내게 주는 것이 너무 다가오기 때문에 때로 내가 손해보아도, 내가 수욕을 당하고,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내가 매를 맞아도 나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화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 때 그것 때문에 의분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분은 일으키되 나의 억울함 때문에는 분을 일으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온 세대교회 서태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지혜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권력과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백성을 이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과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출발하는 빛나는 오늘 2부입니다. 오늘 출석 단어 만족이고요. 샵 0981번으로 만족이라고 남겨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 두 글자 출석 기다립니다.

0: FM 92.5 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또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 만족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만족이라고 남겨주시면 출석하시고 또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마산 평안교회 조호영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또 이렇게 한 주만에 뵙게 되니까 네. 기쁨이 넘치는데요.
1: 그렇습니다.
0: 목사님은 전혀 빈틈이 없는 분 같아요.
1: 그래 보입니까?
0: 네.
1: 잘못 보시는데.
0: 아, 저도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막 철저하고 빈틈 없어 보이는데
1: 그런 것 같습니다.
0: 직접 또 만나서 네. 일을 하거나 얘기를 해보면 빈틈투성이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1: 사람이 좀 빈틈이 있어야 돼요.
0: 그렇죠.
1: 그래야 예. 인간적이죠. 인간미가 있어야 돼요.
0: 근데 목사님 이 빈틈을 사단들이 찾아서 또 막 틈을 벌리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1: 그렇죠. 그 빈틈은 좀 약간 예, 좀 경계해야 될 빈틈인데
0: 네.
1: 근데 이제 빈틈이 안 생길 수가 없는데 그 빈틈을 이제 메꾸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자신에게서 이렇게 벌어지는 틈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메꾸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 라떼 찬양을 들으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네. 그 빈틈을 채워가는 거죠.
0: 그렇죠. 네,
1: 그러면 이제 인간미는 나면서도 이 사탄에게는 빈틈을 주지 않는 절묘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네.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면서도 사단에게는 그 틈을 주지
1: 그렇죠.
0: 않는
1: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는
0: 귀한 네. 모습이 우리들에게 꼭 있기를 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그 성경 낭독을 네. 잠언이 30장이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30명의 낭독자를 빛나는 오늘 가족들 가운데서 모집을 해서
1: 오.
0: 한 장씩 읽어서 전해드리는 그런 오.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1: 오, 좋습니다.
0: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오셔가지고
1: 예, 예.
0: 녹음을 하시고
1: 네네.
0: 그래야 또 좋은 음질로 좋은 목소리가
1: 그렇죠.
0: 나갈 수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혹시 30명이 필요하거든요.
1: 30명.
0: 함께 하실 분 계시다면 낭독이라고 남겨주세요.
1: 낭독.
0: 그리고 이름도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도
1: 네.
0: 제가 또 이단이 오는 그런 상황들은 막아야 맞아, 되지 않겠습니까?
1: 자기 신분을 좀
0: 네. 교회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낭독하고 이름 교회 남겨주시는데요. 직접 오셔야 됩니다. 창원극동방송
1: 그렇죠.
0: 지금 여러분이 1부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문의를 하고 계신데
1: 네.
0: 말씀을 그래서 문의 내용에 답변을 해드렸더니 아 가야 되면 저는 안 되겠습니다라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1: 그렇죠.
0: 근데 오셔야 그죠.
1: 그렇죠.
0: 좋은 음질이
1: 맞습니다.
0: 되는 거니까
1: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
0: 네.
1: 와주셔야 합니다.
0: 와주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신다라는 가정하에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께 저희가
1: 네.
0: 또 안내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낭독 두 글자와 이름 교회까지 꼭 적어서 지금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벌써 저에게서도 이런 내용 안내를 할 때 빈틈이 느껴지잖아요. 저 참 인간적이지
1: 네.
0: 않습니까?
1: 아주 인간적입니다.
0: 네. 오늘 우리의 빈틈은요. 주님께서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으로 메워지기를 네. 소망합니다. 샵 0981번으로 만족 두 글자로 출석 기다리겠습니다.

0: 함께 청량하고 시원하면서도 위로가 되는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1: 라떼 찬양.
0: 여러분의 라떼 찬양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라떼 찬양을 사연과 함께 찬양의 제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1: 그렇죠.
0: 태교 찬양을 오늘 또 나누게 될 텐데 이

0: 이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기억에 남는 그런 찬양이 있다면요. 샵 0981 우물정 0981 번으로 짧아도 사연과 함께 찬양의 네. 제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찬양을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라떼 찬양 오늘 되게 궁금했는데요. 네. 어떤 찬양인지 퀴즈로 만나볼까요?
1: 이것을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이제 맞추시면 되는데
0: 네.
1: 상당히 이게 맞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0: 이게
1: 생각해 보면.
0: 네.
1: 근데 이제 제가 또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네. 또 준비를 했다 아닙니까?
0: 아, 그러셨구나.
1: 네. 오늘 저의 라떼 찬송은요.
0: 네.
1: 그 제목 분류에 이렇게 찬송을 쭉 해놨는 걸 보면
0: 네.
1: 어디에 속하냐면 분투와 승리입니다.
0: 와,
1: 분투와 승리 태교 찬양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0: 너무 안 어울려요.
1: 그런데요.
0: 네.
1: 또 이 안에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0: 그래요?
1: 그 물론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또 출산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0: 네.
1: 그 옆에서 아내를 보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 아기를 가지면
0: 네.
1: 몸도 마음도 힘들어질 때가 많더라고요. 점점 더 이제 그
0: 불편함이 생기니까
1: 그렇죠. 예. 아이가 또 자라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몸에 불편함도 있고 몸이 힘들면 또 마음도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의 영혼도 약해지고 이런 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1: 그럴 때 이 틈을 노리는 나쁜 놈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찬양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0: 근데 자녀를 품은 것으로 정말 행복한데
1: 그렇죠.
0: 그것도 틈이 생기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불편함이 생기니까.
1: 네. 그래서 막 화가 짜증이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되고 결국은 이제 삶의 어떤 질도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0: 네.
1: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틈을 노리는 나쁜 놈들을 물리쳐야 되겠죠.
0: 아...
1: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설명이 길었지만 또 간단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어 죄악을 벗은 우리의 최대의 대적인 마귀들과 싸우라는 그런 강력한 명령으로 시작하는 찬송입니다. 이어서 악한 적병과 담대하게 싸우라고 또 명령을 하시거든요.
0: 네.
1: 자, 이제 곧 심판의 날과 멸망의 날이 눈앞에 곧 다가올 것입니다. 후렴 부분에는 승리의 영광을 힘차게 노래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탁 하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딱 들어가죠.
0: 와.
1: 그래서
0: 영광 영광 할렐루야.
1: 그렇습니다.
0: 예.
1: 멜로디가 굉장히 빠르고 경쾌합니다. 아, 힘이 생기죠.
0: 아니 근데 이 네. 찬양을 복중에 아이가 있을 때 네. 부르는 것 자체가
1: 네.
0: 그 마귀와 대적하면서 마귀로부터 이 자녀를 보호하고
1: 네.
0: 예수님의 그 승리의 사건을 찬양으로 직접 들려주는
1: 그렇습니다.
0: 좋은 태교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그 아주 설명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0: 네.
1: 그 아이에게도 좋지만
0: 네.
1: 또 그 산모 엄마의 그 마음을 이렇게 좀 위로해주는 찬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렇군요. 네. 참 귀한 찬양을 오늘 태교 찬양으로 소개를
1: 네.
0: 해주셨는데요. 자, 이 찬송가 제목이 뭘까요? 마귀들과 싸워서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지치거나
1: 그렇죠.
0: 넘어지지 말고 승리하라.
1: 끝까지.
0: 나아가라.
1: 네, 끝까지 싸우라. 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최대의 대적이 마귀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근데 마귀는 사실 타협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0: 네.
1: 뭐 사바사바 해가지고 뭐 좋은 게 좋다 이래가지고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래 좀 해보자가 아닙니다.
0: 네.
1: 이 마귀는 우리가 물리쳐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0: 아멘.
1: 승리해야 할 그 대상이지 타협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0: 네.
1: 마귀들과 싸울지라.
0: 와.
1: 이렇게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 그렇죠. 영광 영광 할렐루야.
0: 끝까지
1: 승리가
0: 나아갑니다.
1: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찬송하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대적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어떤 눈에 보이는 칼을 들고 우리를 해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1: 그렇죠.
0: 정말 교묘하게
1: 네.
0: 교묘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1: 맞아요.
0: 대상이기 때문에요.
1: 그 특히 이제 이 마귀들이 쓰는 이런 전법 중에 제일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우리 우리 개인

0: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 이런 것들을 파고들게 돼.
1: 그렇죠.
0: 예, 성격적으로 막 이런 사람들을 그거를 막 계속 자극하게 되고.
1: 그러니까요. 예,
0: 그래서 그 틈을 우리가 주지 않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겨야 되겠죠.
1: 그러니까요. 네. 아, 여러분 그 C.S. 루이스의 책 아시죠?
0: 무슨 책요?
1: 마귀의 전략이 담겨져 있는.
0: 아, 예, 예.
1: 그게 갑자기 네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네. 끝나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네. 자, 오늘 이 찬양의 제목 무엇인지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아.
1: 와우.
0: 5025님께서도 편곡에 깜짝 놀랬다고 하시면서 전주 들으면서 아닌가? 맞나? 하셨다는데요.
1: 네.
0: 제가 일부러 좀 이 마귀와의 싸움이 얼마나 지루하고 길고 그런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엄청 긴 곡을 준비를 예. 했습니다. 사실은 짧은 곡도 있었는데
1: 그렇죠.
0: 그리고 예. 이 싸움이 그냥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웅장한 곳으로 네. 준비를 했었거든요.
1: 네,
0: 제대로 전달된 것 같아서 예. 아주 기쁘네요.
1: 아, 탁월하셨습니다.
0: 2113님 문자 주셨어요.
1: 네, 저희 아내 출산이 두 달 남지 않았는데요. 힘나는 태교 찬양을 소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네, 목사님이 의도하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또 받아주시니 네. 감사드려요. 또 3430님께서 네.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느낌이 드는 그런 찬양이다.
1: 네.
0: 삶 속 언제 어디서나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1: 네.
0: 목사님 그래서 오늘 찬양의 제목은요?
1: 네, 찬송가 348장이고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입니다.
0: 아멘.
1: 네.
0: 그리고 아까 전해드릴 책 제목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1: 네.
0: C.S. 루이스의 책인데요. 이게 뭐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책이긴 한데 사단이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고 어떤 틈에
1: 그렇죠.
0: 들어가는지가 사단끼리 얘기하는 모습에서 나오잖아요.
1: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적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0: 그럼요.
1: 이 책을 통해서.
0: 네.
1: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오는가.
0: 아, 저는 이 책을 C.S. 루이스 책에서는 처음 만났었는데
1: 네.
0: 너무 놀랬던 거죠.
1: 아, 이분은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0: 아, 네. 이후에 이제 나니아 연대기를
1: 네.
0: 보면서 또 아,
1: 계속 감탄이 나오는. 네.
0: 네. 와, 그래서 여러 책을 또 샀어요 제가.
1: 아.
0: 어렵습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고 아 C.S. 루이스 책을 좀 더 읽어야겠다 해서
1: 샀는데
0: 여러 권을 샀어요. 여러 권을. 근데 참 어려워서 네.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여튼
1: 네. 네.
0: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 네.
0: 이제 여러분의 라떼 찬양 만나봐야겠죠.
1: 네.
0: 태교 찬양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0391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태명이 라봉이입니다.
0: 라봉이.
1: 라봉이. 뭔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0: 네. 네,
1: 한라산을 다녀와서 온 아이라 한라봉에서 따온 이름이었어요. 라봉이.
0: 그랬구나.
1: 태교할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에 1절을 자주 불러주었는데 10살 된 남자아이가 늘 입가에 이 찬양이 흥얼거립니다.
0: 10살이
1: 이제 10살 됐네요.
0: 찬송가를 10살. 부른다는 거죠.
1: 네.
0: 10살이
1: 그 태교 때 엄마가 불러준 예수님은 누구신가.
0: 야, 그거를

0: 기억하는 새겨진 게 아닐까 싶어요. 머릿속에.
1: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 태어나서도 엄마가 계속 이 찬송을 부르셨을 것 같아요.
0: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1절에 그렇게 자주 불러주셨다고 하고 네. 10살 된 지금 남자아이가 늘 입가에 흥얼거리는 찬송이 됐다라고 네네. 보내주셨는데 이게 바로 태교의 중요성이 아닌가.
1: 그렇습니다.
0: 잘 보여주는 면이 네. 아닌가 싶은데요. 전해드릴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이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찬송이잖아요.
1: 맞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들으시고 그리고 한번 그 시간이 되시면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찬송을 한번 찾아가지고 가사를 한번 네. 정확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진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0: 근데 이게 태교 찬양으로 정말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게 네.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줄 때 되게 어렵잖아요.
1: 그렇죠. 이 찬송을 딱
0: 부르면. 근데 태교 때부터 그냥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그렇죠. 분이고 이런 분이야 라는 걸 네. 찬양으로 전해주는 네. 거니까
1: 참 좋았어요.
0: 좋네요.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0: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로 태교를 하셨다는 0391님의 라떼 네.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1: 네.
0: 아마 오늘 이 사연과 찬양을 들으신 분들은 태교 중에 이 찬양을 불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1: 오늘 저희들이 소개하는 이 찬양들을 태교 찬양으로 한 번씩 다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0: 그죠?
1: 네.
0: 지금 네. 태교를 해야 되는 분들이
1: 그렇죠.
0: 계시다면
1: 예, 예.
0: 예수님 이런 분이야 라는 것도 좋지만
1: 네.
0: 이 찬양으로 대신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 네.
0: 다음 라떼 찬양 만나봅니다.
1: 네, 5766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의 태교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자장가였습니다.
0: 아, 뱃속에 있을 때는 네, 태교 찬양으로 늘 예. 불러주셨고
1: 예.
0: 태어나고 나서는 잘 자라.
1: 재우면서 이 찬양을 네. 다 불러주면 아이가 얼마나
0: 세상에
1: 그 잘 잘까 생각해보니까 참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0: 그 목사님 예. 근데 목사님 저 때는 그런
1: 예.
0: 태교 찬양?
1: 예.
0: 뭐 잠잘 때 불러주는 자장가 이런 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부모님이
1: 그렇죠. 예.
0: 거의 없으셨잖아요.
1: 그 저희들이 태어나고 그런 시대에는 그 시절에는 뭐 태교 뭐 이런 단어도 사실은 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았죠.
0: 예. 네.
1: 더군다나 뭐 아이한테 이렇게 막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

0: 본다는 것은 네. 일반적이지 않았을 것
1: 그래서
0: 같습니다.
1: 그래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0: 네.
1: 우리의 추억 속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0: 네. 저도 오늘 마치고 어머니한테 네. 전화해서 뭘 불러주셨습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1: 아니 네. 찬양을 불러드리세요. 그래요. 네. 태교 때는 뱃속에 있을 때 불러주고 태어나서는 자장가로 불러주는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의 라떼 찬양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1: 네.
0: 이제 정리해야겠죠, 목사님?
1: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리가 좀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0: 네.
1: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묻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을 좀 제가 가져왔습니다.

0: 있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우는 자를 위로하시며 마귀들과 싸울 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지금 오늘 이제 태교 찬양들을 들으시면서 아, 우리의 태교 찬양은 이거였습니다라고 보내주시는 분이 좀 많으셔서 네. 다음 주 한 주 더 태교 찬양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한 주 더.
1: 네, 한 주 더. 예. 여러분,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혹시 여러분의 태교 찬양이 있다면 예.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마산 평안교회 조호영 네.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2: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3: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 2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2: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만족 두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만족이라고 남겨주셔서 기도문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 낭독을 한 장씩 한 장씩 해 주실 분, 아직 조금 자리가 남았거든요. 샵 0981번으로 낭독, 그리고 이름, 교회까지 남겨주시고요. 자세한 내용, 또 녹음 시기 뭐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또한 빛나는 오늘은 특히나 전파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일상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 옆에 성경, 더 메시지. 시편 하나님, 내 사정을 말씀드리니 귀 기울여 주소서. 거짓 없는 나의 기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도 아시는 일이니 나의 무죄함을 세상에 알려주소서. 나의 안과 밖을 샅샅이 살피시고 한밤중에도 들이닥쳐 나를 심문하소서. 나의 말이 틀림없음을, 조금도 거짓이 없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씁니다. 주님의 발자국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려 합니다. 나는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응답을 확신하기에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니 응답하소서, 귀 기울여 주소서. 담벼락마다 은혜라는 글자로 채워주시고 두려워 떠는 이들, 주위에 물의 배들을 피해 죽게 달려오는 주님의 자녀들을 품어주소서. 내게서 눈을 떼지 말아주소서. 나를 노리는 악인들, 지긋지긋하게 몰려오는 저 원수들이 못 보게 나를 주님의 시원한 날개짓 아래 숨겨주소서. 저들의 마음은 쇠모처럼 강고하고 저들의 입에서는 허풍이 뿜어져 나옵니다. 저들이 나를 쫓아와 뒤꿈치를 잡아채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자처럼 갈기갈기 찢으려 하고 젊은 사자처럼 도끼를 품고 나를 덮치려 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저들의 턱수염을 뽑고 뼈를 부러뜨리소서. 주님의 칼을 들어 저들의 발톱에서 나를 빼내주소서. 하나님, 오늘 너머의 일을 생각지 않는 저 작자들, 저 무지막지한 자들을 맨손으로 꺾으소서. 저들이 기근 때나 먹는 험한 음식을 먹고 부황들린 모습을 내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저들은 씨뿌려 거둔 풀뿌리로 차마 못 먹을 빵을 만들 겁니다. 첫 번째 것은 자신들이 먹고, 두 번째 것은 자식들에게 주고, 껍데기는 어린아이들에게 주어 씹게 하겠죠. 그러나 나는 주님의 그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주님 모습 그대로 뵙고 지상에서 천국 맛보며 살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디딜 반석, 내가 거하는 성채, 나를 구해주시는 기사. 나 높은 바위산 내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달려가 그 병풍바위 뒤에 숨고 그 든든한 바위 속에 몸을 감춘다. 존귀한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며 나 안전과 구원을 누린다. 사형집행인의 올가미가 내 목을 단단히 죄고 마귀의 물살이 나를 덮쳤다. 지옥근에 꽁꽁 묶이고 죽음의 덫에 갇혀 출구가 모조리 막혔다. 이리도 험악한 세상, 나는 하나님께 외쳤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궁에서 들으셨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당신 앞에 불러주셨다. 나를 독대해 주셨다. 땅이 진동하고 요동치며 거대한 산들이 나뭇잎처럼 흔들렸다.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분께서 격노하셨기 때문이다. 코로 씩씩 연기를 내뿜으시고 입으로 불을 내뿜으셨다. 불혀들이 널름거리며

어렸다. 하늘을 말아내리고 땅을 밟으시니 땅 밑으로 시면이 패였다. 날개 돋친 생물을 타고 바람 날개를 타고 날아오르셨다. 먹구름을 외투로 두르셨다. 그러나 그분의 광채가 구름을 빚

0: 에서 노호하시며 폭풍 분노를 터뜨리시자 대양의 숨은 원천이 드러나고 대지의 신부가 훤히 드러났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17편에서 18편 15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2: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1: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고신대학교 원목실 김영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아프리카에서 목회할 때 교민잔치가 목사관에서 자주 있었습니다. 외로운 이민 생활을 달래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모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교민들도 참석했습니다. 목사관 본체는 성도님들 위주로 모였고 별채는 약주를 드시는 우리 교민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술을 먹는 그 모임 왜 계속해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상 재물에 대한 지식을 모든 분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그리고 참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회복되어 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의 재물, 그 고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고린도 상황은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신전에는 세 개의 식당이 있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그곳에서 만찬이 열리는데 초청받은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참석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란 듯이 그 상석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직까지 연약한 성도 가운데에서 이 음식 먹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않을 경우에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성도들도 선조들이 피해왔던 행위를 그리낌 없이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합리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 선조들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지 못하면 합리화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주는 교훈은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야 하는 사실은 약한 형제, 종과 같은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비천한 형제라도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피를 흘려 죽으신 그 형제입니다. 그에게 시험 들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행위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쳐서 형제 사랑을 증명하겠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근본 동기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형제를 향한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항암하러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실 때마다 병실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배로 초청되어집니다.

0: 너는 육신의 나음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고침도 중요함을 알고 진정한 치유사를 소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전도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병원도 고집스럽게 성교 나가는 이유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우리들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고신대학교 원목실 김영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990-6084, 지역번호 051-990-6084번 고신대학교 원목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동부교회를 섬기는 박종류 목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0: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일의 결과를 미리 다 알고 나서야 시작하려 하고 성공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발을 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불안이라는 장애물 앞에 멈춰서 계시나요? 오늘 그 모든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비로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 용기 있는 걸음에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저 뭐 사실 소개할 게 별거 없고 진해중부교회 담임 목사고 우리 극동방송과 관련해 가지고는 한 20년 이상 소망의 기도 섬기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그것이 제가 참 보람되고 좋은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1: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시면서 특별히 느끼셨던 점이 있으실까요?
0: 저는 뭐 특별히 뭐 재주가 없어가지고 뭘 하나 맡으면 뭐 어쨌건 하지 마라 그만하라 할 때까지 좀 하는 성격이라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꼭 그랬으라기보다 이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또 가끔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런 참 문자를 받을 때 너무 보람되고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지만은 그런 하나님 이 기도를 귀하게 보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보람 있는 일이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1: 이곳 경남 땅에 창원 극동방송이 세워진 후에 변화된 점들이 있었나요?
0: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우리 지사장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극동방송을 저도 사랑하게 됐고 또 극동방송을 위해서 좀 헌신할 수 있으면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극동방송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역시 이 방송의 능력이 힘이 크다. 성도들이 물론 뭐 집에서도 극동방송을 많이 들으시겠지만은 운전을 하시면서도 특별히 많이 듣는 것 같고 알게 모르게 이 방송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또 비신자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20년 전이나 30년 전보다 지금 더 우리 극동방송이 더 영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0: 뭐 제가 뭐 특별히 바라는 것보다도 우리 창원 극동방송이 어쨌건 지역교회와 더불어 함께 사역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방송사에서 주일마다 그 교회 방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그다음 그러면 관심사가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그러니까 하여간 지역 교회와 함께하는 극동 방송 그 좋겠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창원 극동 방송 화이팅!

창원 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8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

댓글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원 선교사 부흥한국과 함께하는 선교 찬양 집회가 6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남해문화센터 다목적 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9191-708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창교회 역사관 개관 감사예배 및 개관식이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45-4801번 문창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 결혼 예비학교가 6월 13일과 20일,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산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2년차 미만의 부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10-8527-699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7기 부산 아버지학교가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부산 동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땅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원하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7999-152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 개그맨 최영만 목사 초청 간증 집회가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창원 세순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8-7884번 창원 세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여전도연합회 6월 순회 헌신예배가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인평교회에서 최호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도의 여전도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55-643-640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성결교회 1일 성령집회가 6월 17일 수요일 저녁 7시 경남성시와 운동본부 대표회장 이경훈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476-462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4회 미션코랄 정기연주회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3765-0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 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 기도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머나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6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 시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본문으로 가늠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일전에 어떤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마무리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부친은 전국 불교 신도회 회장을 다섯 번이나 지낸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불경을 성녀들이 가르치는데 이 평신도가 불경을 가르치는 성녀들에게 불경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내게 부처만 있으면 나는 살맛이 난다. 아주 뭐 부처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견뎌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했는가 하면 선보러 나온 처음 보는 이 처녀가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한번 보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좀 귀하게 여기는 줄 알고 걸러서 주었더니 보는 앞에서 십자가를 휘어버리고 다음에 나를 만나고 싶으면은 이게 십자가 목걸이 하고는 절대로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할 만큼 십자가를 증오하고 기독교를 증오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직장을 따라서 영국에 갔습니다. 영국에 갔는데 참 그게 좋은 장로님을 만났어요. 아,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할 만큼 모범이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장로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장로님의 요청을 따라서 한 번씩 교회 가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가서 식사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저 뭐 한 달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화장실에 샤워를 하러 갔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그만 넘어졌는데 수족을 전혀 쓰지 못하는 식물 인간과 비슷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직장 다니랴, 아기 돌보랴, 아내 수발하랴, 뭐 죽을 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견디지 못해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한 번도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 내 안에 빨리 일어나야만 나를 도와서 이렇게 아기 키우고 할 수 있는데 좀 날 좀 살려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자기는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나올 때는 마치 기도도 안 한 것처럼 눈물 안 흘리는 것처럼 얼굴 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꼼짝도 못하는 아내가 일어나 앉더랍니다. 그래서 한번 서보라고 하니까 서더랍니다. 한번 뛰어보라고 하니까 뛰더랍니다. 그때 아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깨닫고 아들 이제 뭐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아들 그 누워있는 아들 앞에서 나도 예수님을 믿겠어. 천지가 없어지다로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고 그 애한테 설교를 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님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벌벌벌 뛰면서 너 같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다시는 한국에도 들어오지 말고 우리 집에도 오지 말아라.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버지와의 편지가 오고 가면서 아버지가 가만히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뭐 그랬던 게 없어. 그리고 나에게 한 번도 거역하지 않은 아들이 왜 이 내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이것은 거역하는가? 도대체 내 아들을 이렇게 바꿔놓은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발로 가서 책방에 가서 성경을 사가지고 읽기 시작하다가 58살에 성경 속에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좀 더 알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신학 박사가 되어지고 목사님이 되어져서 서울에서 개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 장로님은 예수님에게 미친 듯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뭐 예배라는 예배는 다 참석하고 헌금이라는 헌금은 다 드리고 봉사라는 것은 앞장서서 봉사하고 전도도 수없이 전도하고 어느 부분에서도 빠지지 않는 모범적인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주로 해외 출장을 많이 하는 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해외에 나가서 바이어들을 만납니다. 낮에는 이제 미팅을 하고 밤에는 할 일이 별로 없어. 우리나라에는 밤 문화가 이러지만은 뭐 이런 선진국도 저 구라파에 가보게 되지면요. 저녁 뭐 6시면 되면 다 문 닫고 자기 집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뭐 할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포로로 영화관에 가기 시작했답니다. 가가지고 한 8시쯤 들어가가지고 1탄, 2탄, 3탄 보고 그러면 12시쯤 되어지면 눈이 벌겨가지고 그래가지고 호텔에 와서 자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출장 가서 낮에 일을 보고 저녁에 포로로 보러 가면서 집에 전화를 했답니다. 누가 아픈가 안 아픈가 갔다 오면 아프니까 그러니까 아픈가 안 아픈가 하고 전화를 하니까 아무도 아프지 않다고 하더랍니다. 아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포로노를 실컷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애 하나가 죽을 팔이 되어 있더랍니다. 아 이게 죄였구나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가 포로노를 보고 앉아있을 때 내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 줄 아느냐.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네가 포로노 보고 있을 때 내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느냐. 포로노 보는 건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 영혼을 종물는 것이고 영혼을 짓밟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포로노 보는 그 순간에 절규하시는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본 죄인입니다. 포로로 보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이제야 네가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쓰레기와 같은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네가 알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몇 개월 동안 눈물이 마르지 않을 만큼 그렇게 회개가 되어지더랍니다. 그때 포르노가 내 영혼을 죽이고 있었구나.

가정과 사회와 이 모든 이 사회를 죽이고 있는 도구로 쓰임 받았구나. 그런 그때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기로 소문난 장로님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는 포르노를 보면서 이것이 죄다, 행동으로 가늠하지 않으니까 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늠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도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죄는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윗 보세요. 왕의 집이니까 다른 집보다도 좀 더 높지 않겠습니까? 낮잠을 자고 옥상을 그리다 보니까 옆집에 있는 어느 여자가 옷을 다 벗고 모욕을 하는 것을 보고 신하를 시켜서 그를 데리고 와서 동침하고 아기를 뵈니까 남자의 남편의 아기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그 집에 데리고 와서 잠을 자겠는데 그것도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전쟁 제일 앞에다가 배치시켜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가늠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비로소 그는 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눈물에 침상이 뜰 만큼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가늠죄를 짓고도 죄인 줄을 모르고 사는 문제가 문제입니다. 영혼과 신앙을 파괴하는 포르노를 보면서라도, 야동을 보면서라도 죄인 줄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오늘 성도들의 삶이 문제입니다. 요즘 선거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그 사람의 윤리적인 뭐 삶, 뭐 죄 지은 것 이런 게 상당히 선거에 영향을 미쳤어요. 요즘에는 윤리적인 문제는 전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통계해 보면은 우리나라 미혼 여성 중에 절반가량이 그저 보통 친구가 아니고 깊이 사귀는 3명의 친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세대 여성, 이제 젊은 여성, 결혼한 여성들입니다. 60%가 결혼 후에도 남자, 내 남편 말고 또 다른 남자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50년, 60년 전만 해도 부정한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면 악이라고, 가늠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늠이 뭐가 가늠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늠이라는 것은 가정을 가진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자기 남자, 자기 아내 외에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가지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가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관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가정을 가진 남녀가 성적 관계를 가지면 간통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녀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해서 행위를 하는 것은 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성과 사랑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하라 하지 말라 간섭할 시대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헌재의 위헌 판단으로 그나마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성도덕의 방파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조선일보 해외 화제 그 섹터에서 미국의 기혼 여성이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하고 어느 정도 이런 관계를 맺었느냐, 50%가 맺었다, 경험이 있다, 이런 통계를 내었습니다. 남자는 훨씬 더 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통계를 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는요, 동방예의지국이라 해가지고 얼마나 성에 대해서 통제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요, 세상에서 가장 음란한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다른 나라에 가보면 이런 이 성문화가 있는 그게 모여 있습니다. 아까 말한 포르노라든지 뭐 이런 모여 있는데, 솔직히도 모여 있는데, 우리는 전 국토에 다 지금 퍼져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자극을 받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이 음란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의하면 맺는 관계도 이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늠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는 가늠하지 말아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육체적인 가늠죄를 짓게 하는 음란물 시청도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보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음란물을 6개월 이상 보면 50% 이상이 실체를 옮긴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는 것들을 우리는 없애야 돼요. 없애야. 모든 죄가 보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왜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무금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거 보니까 범했습니다. 삼손이 범죄한 것도 드릴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게 유혹당했습니다. 성적인 범죄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피해래, 피해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피했기 때문에, 도망갔기 때문에 그 위기를 벗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성적인 문제가 나오면은 피하라, 피하라, 피하라. 보는 것도 피하고 환경도 피하고 만나는 것도 피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과 고린도전서 6장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뭐요?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음행을 뭐요?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업은 참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요업이 어떻게 해서 자기의 이 정결함을 지켜나갔습니까? 31장 1절 볼까요? 내가 네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저녁에 주목하랴. 아멘. 이 요업은 자기의 눈하고 약속해서 전혀 계속해서 안 보기로, 나의 이 성욕을 자극하는 그런 것을 안 보기로 자기 눈하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오늘 눈과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쁜 여자 계속해서 따라가지 말고, 또 우리의 성을 충동시키는 거 그거 보지 말고 우리의 눈은 그런 것 이제 안 보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욕을 일으키는 것들 다 멀리하고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대부분 판단이 아니고 학자의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지신 하나님께서 간음이다 하면 그 간음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하면 그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고 내 신앙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왜 간음하면 안 되느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7계명의 목적이 뭔지 압니까? 가늠하지 말라는 목적은 그래야만 내 자신이 보호되고 내 가정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직접적인 7계명의 목적은 내 이웃의 가정과 결혼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6계명도 마찬가지죠.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내 생명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명,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 7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의 성, 이웃의 가정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해를 끼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그가 간음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그 눈물이 자기의 침상이 눈물에 뜰 만큼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 정말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했으면 이제 하는 것에서 됐다 하고 그저 모든 죄 다 용서해 주겠는데, 그런 죄는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따라오는 형벌은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자기는 남의 아내를 갖다가 아주 엄밀하게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딸은 이복 오빠에게 강간당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복 그 오빠를

자기의 친오빠가 죽입니다. 형제끼리 이렇게 살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디 갑니까? 뒤에 이제 다윗이 망명생활을 할 때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그 아버지 후궁입니다. 엄마. 그 엄마를 저 옥상에 올라가서 만조백관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합니다. 내가 임금이다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생각이 이게 상상이 되어집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다윗이 부려놓은 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칼이 떠나질 않아요. 칼이 자기가 우리아를 죽이기 때문에 칼이 안 떠납니다. 이런 이 결과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 짓지 말자 이 말입니다. 구약의 사형으로 다스리는 죄명이 32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13개 거의 반수가 음란죄와 관련되어서 죽이는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음란죄를 얼마나 중하게 다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톤 드루블러드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문명의 부패는 잘못된 성도덕의 미화에 있다. 그리고 그 문명의 부패는 국가의 몰락으로 연결되어진다고 했습니다. 한 시대가 한 문화가 몰락하기 이전에 성문화가 미화되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연애하는 것, 남의 여자하고 사는 것 이게 전부 미화돼요. 미화. 그건 죄인데 그 죄를 미화시킨다고요. 그리고 절제되지 못하면 반드시 그 국가와 문화는 몰락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은 4대 죄악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 음행. 음행으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했습니다. 시험과 원망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로마가 무너졌는데 성문화의 타락 때문입니다. 로마가 히랍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히랍의 이 다신 문화와 그리고 히랍의 그 성 오염된 성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게 그만 그대로 받아가지고 로마가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하게 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오늘 사위의 바다처럼 저렇게 막 하늘에서 내리는 이 불과 유황으로 막 파여가지고 저런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까? 왜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까? 성적 타락 그도 특별히 동성애입니다. 폼페이가 왜 화산재로 덮여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그게 발굴되어져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이구동소라는 이야기는 이런 폼페이는 성범죄로 인하여서 저주받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요 불못에 들어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 네 곳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끝까지 나가는 그 죄가 무언가를 한번 여러분들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자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덟 가지 제목이 나옵니다. 자, 2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5장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에 네 곳에서 다 제목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네

곳에 꼭 같이 등장하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게 음행과 우상숭배예요. 사실 음행과 우상숭배는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음행이 큰 죄인데 현대인들은 육체적인 음행을 하면서라도 이게 죄가 아니라 마음의 음행 그런 뭐 말할 것도 없고 음란물을 시정하면서라도 그를 즐기고 있지 이게 죄라고 여기지 않아. 죄인 줄 모르고 지금 알고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지금 그 죄에 짓고 있으면 내가 죄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 포르노, 야동, 음란한 이런 영상물들 보는 것도 주님의 가슴을 얼마나 비수를 가지고 찌르게 하는 줄 알고 우리의 눈을 통해서 음란에 죄짓게 하는 이런 것들 큰 죄인 줄 알고 우리가 눈과 약속해야 돼. 이제는 다시 그 보지 않기로. 우리 가정에 있는 것들 다 지금 찾아가지고 없애버리도록. 이스라엘 나라들은 유월절이 되어지면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찾아가지고 하나도 없애버립니다. 누룩이 뭡니까? 죄예요, 죄. 오늘 우리 집에 돌아가서 내 양심에 끌어끼는 것, 지금까지 보았던 것 있으면 다 끄집어내고 다 차단시키고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 눈이 그런 걸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음의 죄가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오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런 죄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간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로 짝지어 주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변하지 아니하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 부부의 대의를 따라서 남편된 아내의 의무를 다 할 것이라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서약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살다 보면 뭐 싸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면서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성격 차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장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만 잘 넘기면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장난에 또 다른 사람의 여론에 우리가 놀아나지 말고 우리 아름다운 가정을 잘 이뤄나가고 지금 이혼한 해버릴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많이 있을 거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마음만 믿음만 바로 되면 된다 생각하고 바로 신앙생활하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 있는 자녀들은 성국들을 보세요. 고등학교만 공부시켜주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대학 다니고 앞으로 자기 직장을 통해가지고 집도 마련하고 다 한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다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30, 40이 돼가지고도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결혼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23살, 4살 때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나가는 그 사람하고 30, 40이 돼가지고 지금 결혼 안 하고 있는 그 내 자녀가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적인 유혹을 받겠습니까? 버텨내는 것, 그 버텨낼 수 없는 시대가 지금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결혼시켜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해나가는 이 선진국형의 이런 자녀를 우리가 키워내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음란한 그런 이 나라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미국 뭐 날라리 갖고 아주 뭐 마음대로 몸 허용하는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가 제일 이런 해프입니다. 지금 미국은요 단계가 사람의 단계가 아홉 단계라 상중하 상상 상중상하 중상 중중중하 하상 하중하하 이래가지고 아홉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가서 기껏 만나고 오는 사람들은 저 아래에서 아홉 단계 중에 제일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사람을 만나고 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미국은 다 이렇게 타락되었구나 천만의 말씀이 조금만 올라가게 되어지면 자기 몸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청교도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어가지고 그 정말 이 성에 대해서 개방이 아닌 정말 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우리 부모들이 도덕성의 이 기준을 높여야 돼요. 높여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낮으니까 자녀들도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가지고 앞으로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늠하지 말라 하는 나라

0: 끊어버리셔서 우리의 이 죄가 시작되는 줄 알고 우리 눈과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시는 보아서는 안 될 것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약속합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필요한 분들 다 오늘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244-2501번 부산 영락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한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한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건70년 경남산십년 FM98.1 메가헤르츠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식당 가면 메뉴판 보면서 한참 고민하지 않나요? 김치찌개 하나만 시키려 해도 매운맛, 안 매운맛, 덜 매운맛, 순한맛, 착한맛, 등심, 차돌, 묵은지, 햄. 카페는 더합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시키는데도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샷 추가, 시럽 추가, 두유로 바꾸고 사이즈는 톨인지 그란데인지. 옵션이 하도 많으니까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선택지가 많다라는 것, 이게 자유 같은데 오히려 너무 많은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종종 마비가 됩니다. 아,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있지 않을까?